0: 자, 이런 거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또 수사탐정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함께하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의 옷일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새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1: 아,
2: speak that.
1: 공부해요, 한국말.
2: No
1: Please.
2: English.
1: 아, 오케이, 오케이. I try.
2: Thank you.
1: Yes,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Certain.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1: 봐봐.
2: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2: 어떻게?
1: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1: like
2: cardigan.
1: 그렇지. Oh,
2: Oh.
1: see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예, not girl,
1: 아닌데,
2: but a guy's cardigan
1: 내가
2: to
1: 있는 거랑
2: me.
1: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또
1: 영화관에
0: 여자분들.
1: 갔어. 사실
0: 이거는
1: 이건데.
0: 그거다.
1: 에.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1: 네.
0: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0: I
1: 건데,
0: see.
1: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오케이.
1: 네.
0: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할때
1: 완전히.
0: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틀릴 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1: Definitely.
0: 썼습니다. 오케이?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1: 오.
0: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1: 네.
0: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Definitely.
1: Definitely.
0: Al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때 표현을 몇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네. to the movies. 어?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네.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어, 내일 봐 할 때 우리 쓰는 단어 뭐였죠? 우리 내일 봐.
1: 네,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a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live.
0: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parents.
0: I live with my parents. Mm-hmm.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Mm-hmm.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1: Mm-hmm.
0: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1: Mm-hmm.
0: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 네.
0: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l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1: girl,
0: right?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으로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
1: 이상해요.
0: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네. 그러면 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어.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Uh-huh.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Uh-huh.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Mm-hmm.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아니,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내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0: Yes.
1: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0: 네. Mm-hmm.
1: 네. Car-di-gun.
0: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 다음에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진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 거.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 데 꽤
1: 아,
0: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cardigan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0: cardigan,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look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네.
0: look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마유?
0: 그렇죠. Do you see 마유?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마유,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

0: picture.
1: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안에.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0: 주방에.
1: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네.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0: 주방에.
1: 주방에 하는 것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0: 주머니에.
1: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응?
1: 어?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0: 에.
1: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0: 무디죠,
1: 않는 것 같아요.
0: 무딘 사람인
1: 수도
0: 거죠.
1: 있어요.
0: It looks like a, to me.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en's.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1: 예.
0: 나에게.
1: I love that. Okay. 예.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0: 오.
1: It looks like a guy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0: 네.
1: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a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0: 남자의 cardigan. 네.
1: You got it.
0: Yes.
1: You got it. 자, cardigan, spelling,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0: 네,
1: 있잖아요.
0: 네, 그럼요. 이제 완벽히 숙지됐죠.
1: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그냥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0: 네.
1: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0: 예. His.
1: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0: 네.
1: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0: 예. Their. Their일까요?
1: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0: 예.
1: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 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0: 예.
1: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0: 맞아요?
1: 명사가 됐고요. 자, their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0: 네.
1: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0: 오.
1: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 네.
1: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네네.
1: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0: 네.
1: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이게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0: 명사죠.
1: 명사죠.
0: 네.
1: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0: Like.
1: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0: Yes.
1: Okay?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이렇게 라인

0: 애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So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때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0: 오, 오. 아,
1: 무당벌레인데.
0: 무당벌레. I'm sorry. 풍뎅이.
1: 네.
0: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Ladybug.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벅처럼
1: 아,
0: 생겼어. 그럼
1: 귀여워.
0: 어떡할까요?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Ladybug.
0: 레이디버그의 것이
1: 아,
0: 아니죠. 이거
1: 그쵸, 그쵸.
0: 그냥 a ladybug.
1: Ladybug.
0: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irl's.
1: It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룩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Mayu?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티슈.
1: 어머,
0: 오 마이.
1: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이런
1: 야.
0: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두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룩이 일반 동사니까. 근데
1: 네.
0: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룩은
1: 네.
0: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1: 정말.
0: 씨만이 아니고 아마
1: 네.
0: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0: 아우, 너무
1: 뿌듯하시겠어요?
0: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직접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마유?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you see Mayu?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5: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4: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5: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No.
2: Guy's cardigan.
1: No. For women.
2: Oh.
1: Yeah. Color's red.
2: Oh my goodness.
1: Y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0: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네. 느낌이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화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친구들과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다들 쌩쌩한데 평소 일찍 자는 나만 너무 졸리네요. 얘들아, 난 먼저 들어가 잘게. 잘 자. 잘 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leep well.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Ah,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2: I know. Looking at the fire is like doing a meditation. It's very calming.
3: You're right. Thanks to Danny and Jane, I am having such a good time. Thanks, guys.
4: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It's so much fun.
1: Hey, Danny, do you have a girlfriend? If you do, you should bring her along.
3: He doesn't have one. That's why he's always hanging out with me. He doesn't like blind dates.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1: Oh, that's what Jane says all the time. Jane always goes camping and hiking alone.
3: Hey, you guys should hang out together. Who knows?
4: This isn't high school, Kevin. Oh, it's getting late. I should go to bed.
3: What? Go to bed? You're acting strange.
1: Are you blushing, Danny?
4: I'm tired from driving all day. I'm off to bed. Sleep tight! Sleep tight! Sleep tight!
3: He's so cut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 또 내 친구의 다른 친구, 이 두 친구 서로 모르지만 만나면 너무 잘 지내고 좋은 커플이 될 것 같다. 이래서 막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이 딱 그렇습니다. 데니와 제인을 서로 뭔가 이루어지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억지로 했을 때는 좀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죠. 둘의 추진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카툰 속에 재미나고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와,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장의 밤, 아름답죠?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크리스틴이 감상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참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It's nice to 동작입니다. It's nice to be alone. 나 혼자 있으니까 좋네. 또는 It's nice to have someone to talk to. 얘기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다. 이런 말 우리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죠. It's nice to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캠핑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불멍이잖아요. 제인이 이렇게 불멍하는 게 명상이랑도 같다고 생각이 된대요. 막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니와 제인 덕분에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이 캠핑 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anks to Danny and Jane, I'm having such a good time. 너네 덕분에 우리 진짜 좋은 경험한다. 이렇게 thanks guys, 고마움을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thanks to 누구누구 합니다. 당신 덕분에 라고 하려면 thanks to you가 되겠죠. 반면에 책망하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는 너 덕분이 아니라 때문이야죠. 이럴 때는 because of you라고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완전히 다른 표현이니까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랬더니 데디가요. 이거 더 자주 하재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캠핑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혹시 데니 여자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캠핑하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단짝 친구인 케빈이 야, 얘 여자친구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나랑 놀지. 얘는 소개팅도 싫어해. 왜냐하면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want, to 동작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또는 무엇무엇이 이 동작을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want you to come 이라고 하면 나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 come 하는 주체가 you가 되는 것이죠. They wanted me to step up. 그들은 내가 나서기를 바라더라. 이런 문장도 쓸 수 있습니다. 제니는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그거 제인도 똑같은데. 제인도 그래서 캠핑이랑 하이킹 맨날 혼자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야, 너네들이 만나봐. 라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유, 고등학생이냐. 난 자러 간다면서 제니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잘자 인사를 하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잘자는 우리 굿나잇도 있지만요. 진짜 잠을 잘 자라 라는 의미.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tight 입니다. Sleep은 말 그대로 자라이고요. Tight는 단단히 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지 말고 꽉 잘 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leep tight. Sleep tight. 좋습니다. 잘 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데니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 보니까 왠지 뭔가 좀 수상하기는 하죠. He's so cute.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잘 자 다시 한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잘 자, sleep tight, sleep tight.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은 꿈 꿔. 좋은 꿈 꿔 할 때 우리 쓸 수 있는 말 sweet dreams. sweet dreams입니다. sweet는 달콤하니고요. dreams는 꿈이잖아요. 달콤한 꿈이니까 당연히 좋은 꿈이겠죠. sweet dream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릴 때 아빠가 자기 전에 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잘 자. 좋은

좋은 꿈꿔 어떻게 말한다고요? Sweet dreams. Sweet dreams. 그런가 하면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잘 자라고 말할 때 good night, sleep tight 그리고 이 표현을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 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있는 벌레들이 너를 물지 않게 해라. 뭔가 벌레가 물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 하면 푹 자는 게 되겠죠. 라임을 맞춰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련회에서 우리 반 다 같이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너도 나도 잘 자라고 인사가 끊이질 않네요. 푹 자. 어떡해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Great. 오늘은요, 잠자러 갈 때 하는 인사 많이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good night 외에도 잘 자, sleep tight, 또 좋은 꿈 꿔, sweet dreams도 있었고요. 이렇게 쭉 이어서 라임 맞춰서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노래처럼 잘 외워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실수가 잦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영어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Project. This is a huge project. Process.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Profit.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0: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음성도 잘 들었나요? 오늘 다루는 단어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의 이 세 단어 같이 볼까요? Project, process, 그리고 profit. 자, 어때요? 앞에 지금 다 pro로 시작하고 있네요. P-R-O.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부분 발음할 때 우리 실수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실하게 안 헷갈리도록 연습을 제대로 해둘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P-R-O는요. pro로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pro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요.

그렇게 프로처럼 입 모양을 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아까 들었죠, 여러분? 프라 이렇게 크게 벌려줘야 돼요. 프라 not pro 오가 아니라 오케이 프로그램 이런 단어에서는 오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발음 다 가능은 한데 오늘 볼건 프라. 자, 단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거 한국말로 말한다면 프로젝트라고 하죠. 하지만 영어 발음은 project입니다. 아, 이렇게 입 크게 벌려서요. project. 이렇게 발음해줘야 맞아요. 예문 한번 볼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야. This is a huge project. 프라. 우리 입에 잘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Project. Huge project. 정말 큰 프로젝트야.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process입니다. 또 역시 프로세스라고 기억하면 안 되겠고요.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뜻이죠. 어떤 절차, 과정. 발음. 예문 볼게요.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 그 절차 얼마나 소요돼?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Take란 단어가 어떤 그 일이 그 시간이 걸리다란 뜻이잖아요. 일정 시간이 소요될 때 take라는 표현 쓰는데요. How long does it take? 그거 얼마나 걸려 시간이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다가 the process를 넣어줄게요.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요. profit이네요. 또 역시 이 부분 pra는요. 아 발음, 입큰 발음이에요. profit 아니고요. profit. 이윤이라는 뜻이죠. 이윤,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윤인데요.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난 이윤을 보려는 게 아니야. 난 이윤을 지금 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I'm not looking to라고 시작하면 난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인데요. Make a profit. 이윤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이아 발음 기억하면서요. Make a profit.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이윤을 내다. 난 근데 그러려는 게 아니야.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오케이, 여러분 오늘 이 PRO 발음하는 방법 확실하게 캐치했죠?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 문장 같이 큰 소리로 발음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project입니다. 발음 기억하면서 자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Project. 좋습니다. 입 크게 자신 있게 벌리고요. One more time. Project. Very good. 좋아요. 계속 이렇게 오늘 입 크게 벌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이거 과정이란 뜻이었어요. 과정, 절차를 process라고 하죠. 우리 이것도 한국말로 할때 프로세스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프라 아 발음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process. 좋습니다. 입 크게 한번 더요. process. Very good.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요. 이건 또 뜻이 뭐였죠? 이윤. 그렇습니다. 이익. 자, 프로 아니고요. 프라였습니다. profit. profit. Alright, 듣고 따라해 주세요. profit. Very good. One more time. profit. Awesome. 정말 좋아요. 자, 그럼 이 단어들 또 우리 예문 속에서도 만나보면서 훈련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야. 프라. 여기 부분 발음 주의하면서 문장 전체 갈게요. This is a huge project. Huge project. Good job. 한번더 갈게요. This is a huge project.

0: Great, 좋습니다. 여러분 차례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 Process, 얼마나 take, 시간이 걸려? 물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Process. Great job. 좋습니다. 맨 처음 부분, how long, 여기도요. long 아니고 long 이렇게 입 크게 벌려주세요. Long process. Okay, one more time.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Process take. Great,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나는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야. So,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Pro 부분 주의하면서 문장 전체 갈게요.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Make profit. Good job. 한번 더요.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Make a profit. Fantastic.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PRO 발음 완벽하게 오늘 정복했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Project. Project. This is a huge project. This is a huge project. Process. Process.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How long does the process take? Profit. Profit.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I'm not looking to make a profit.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이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먼저 오늘 배울 영어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inema. C-I-N-E-M-A. Cinema. Cinema. Comedy. C-O-M-E-D-Y. Comedy. Comedy. Hero. H-E-R-O. Hero. Hero.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movies, 영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ow, I love movies. Do you like watching movies too? 자, movie랑 관련된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Oh, cinema, 영화관 또는 극장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movie를 볼 때 꼭 cinema에 가죠. Cinema. 그 다음은 comedy. 코미디 또는 희극이란 뜻이에요. 아주 웃긴 것을 코미디라고 하죠. Do you like comedies, everyone? I do. Next is hero. 영웅 또는 남자 주인공을 hero라고 해요. 와우, 이 남자는 아주 훌륭한 hero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볼까요? 영화관, 극장, cinema. 친구들 앞에 C가 있는데 크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C에 강세를 넣어볼까요? Cinema. Very good. 코미디, 희극, comedy.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오네요. Comedy. Very good. 영웅, 남자 주인공, hero. 앞에 강세를 다시 넣어봐요. Hero.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inema. Cinema. Comedy. Comedy. Hero. Hero.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단어 연습을 해봐요. There is a new cinema in the city. 도시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겼어. Oh, I want to go every day. 저였으면 매일매일 갈 건데요, 여러분은요. 자, new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I hope you remember.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re is a new cinema in the city. Perfect. Next. I always laugh when I watch comedies. 나는 코미디를 보면 항상 웃는다. 여러분, 코미디 좋아하나요? 개그 프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써니는 엄청 좋아하는데. 자, I always laugh. 나는 항상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you have to always laugh too, okay? Now, it's your turn. I always laugh when I watch comedies. Good job. Our third sentence. The hero saved the woman's life. 그 영웅이 여자의 목숨을 구했다. Wow, 진정한 hero네요. 멋져요. 자, let's try one more time.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The hero saved the woman's life. Wow,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봐요.
1: Special. S-P-E-C-I-A-L. Special. Special. Adventure. A-D-V-E-N-T-U-R-E. Adventure. Adventure. Scary. S-C-A-R-Y.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E-X-C-I-T-I-N-G. Exciting. Exciting.
0: Our next word is special. 특별한이란 뜻이에요.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또는 특별한 날이 있나요? Special. 그 다음은 adventure. 모험이란 뜻이에요. Wow, he's enjoying climbing the mountain. It's an adventure. 이렇게 산을 올라타는 거는 참 모험적인 일이에요. Next. Scary. 무서운 또는 겁나는 이란 뜻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니까 여러분, do you like scary movies? 저는 안 좋아해요. 무섭거든요. 그 다음은 exciting. 신나는 또는 흥미진진한 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 타봤어요. Rafting. 아주 exciting 하잖아요. 언제 타보세요.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특별한 special. 스페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Special. 잘했어요. 모험, adventure. 여기 끝에 er 발음을 잘해주고요. van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dventure. Very good. 무서운, 겁나는, scary. One more time. Scary. Excellent. 신나는, 흥미진진한, exciting. 친구들, Excite. 세게 한번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Exciting.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pecial. Special. Adventure.

0: Venture.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1: 그 다음 예문은 You're so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해. Wow, 아주 sweet한 문장이네요. 꼭 외워서 가족한테 말해보세요. 알겠죠? That's your homework. 자, 같이 말해볼게요. You're so special to me. 잘했어요. Life is a big adventure. 인생은 큰 모험이야. I agree. 저도 동의해요. 인생에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은데요. 참 한순간 한순간 소중해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Life is a big adventure. 와우,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can you watch scary movies alone? 너는 무서운 영화를 혼자 볼 수 있니? I can't. 저는 못 보는데요. 여러분은요? 자, 같이 발음해봐요. Can you watch scary movies alone? Well done, everyone.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me parks are always exciting. 놀이동산은 항상 흥미진진해. 가보셨나요?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무서워요. 참 겁이 많죠, 제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me parks are always exciting.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and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Cinema. Cinema. Comedy. Comedy. Hero, hero. Special, special. Adventure, adventure.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1: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oo. Thank you for watching.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해봐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Unit 19. S. Let's go! Phonics chant S. S, S, S. S, sun.
1: S, sun.
0: S, snake.
1: S, snake.
0: S, snail.
1: S, snail.
0: S, sick.
1: S, sick.
0: S, snow.
1: S-store. S-stor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S예요. S. S. 자, 이렇게 S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큰 대문자 S. Big S예요.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S. Small S라고 해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S예요. 그럼 과연 S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S. S. S. Very good. 그럼 S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매일매일 봐요. 낮에 볼 수 있고요. 아주 뜨거워요. 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 태양, 영어로는요. Sun. Sun. Good job! S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아주 길고요. 바닥에 이런

어떻게 기어다녀요? 네, 바로 뱀이에요. 뱀, 영어로 snake. snake. Very good. 친구들, S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나뭇잎을 매우 좋아하고요. 등에 집을 업고 다녀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바로 달팽이에요. 달팽이, 영어로 snail. snail. Excellent. 자, S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 우리가 가끔가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배가 아플 때 있죠. 자, 아픈이라는 단어 써니와 함께 배워볼게요. sick, sick. 네,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0: 겨울에 많이 볼수 있어요.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요. 우리가 예쁜 눈사람도 만들죠? 네, 바로 눈이에요. 눈, 영어로 snow. snow. Great job! 자, 스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식당들이 많고요. 상점들도 보이죠? 이것은 가게라고 하는데요. 가게, 영어로는요, store. store. Great job! 친구들, 이렇게 오늘 써니와 함께 S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S. S-s-s-s-sun.
2: S-star.
1: S-snake.
2: S-snake.
1: S-snail.
2: S-snail.
1: S-sick.
2: S-sick.
1: S-snow.
2: S-snow.
1: S-store.
2: S-store.
0: Great job! 와우! 이렇게 스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로건!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알파벳 S를 배웠는데요. 네, 로건, 우리 큰 대문자 S, 뭐라고 했죠?
2: Big S.
0: Very good. Big S. 그리고 작은 소문자 S는 뭐였어요?
2: Small S.
0: That's right. Small S. And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S make?
2: S-s-s.
0: 잘했어요. 자, 오늘 써니가 알려준 첫 번째 단어는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에요. 로건, 태양, 영어로 뭐예요?
2: Song.
0: Sun. 자, 로건, 다시 발음해 줄까요? S-s-sun.
2: S-s-sun. S-s-sun. S-s-sun.
0: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아주 긴 파충류예요. 천천히 기어다니는 뱀인데, 로건, 뱀, 영어로 뭐예요?
2: Snake.
0: Very good. 자, 스, snake. 로건이 다시 발음해 주세요.
2: S-s-snake. S-s-snake. S-s-snake.
0: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나뭇잎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신기하게도 등에 집을 업고 다녀요. 이거는 뭐예요?
2: S-s-snail. S-s-snail. S-s-snail.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콜록콜록 기침하거나 배가 아플 때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아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건, 아픈 영어로 뭐예요?
2: S-s-sick. S-s-sick. S-s-sick.
0: 네,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잘 들었죠? 스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겨울에만 볼수 있어요.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 로건, 눈이 영어로 뭐예요?
2: Snow.
0: 네, snow인데요. 로건이 snow 다시 말해주세요.
2: S-s-snow. S-s-snow. S-s-snow.
0: That's right. 자, 스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 식당들이나 상점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는 가게라고 하는데요. 로건, 가게 영어로 뭐예요?
2: S-s-store. S-s-store. S-s-store.
0: Great job! 와, 이제 우리 여러분 신나게 노래 부를 건데요. 로건, last chance!
1: Let's go! Phonics chant S. S-s-s-s-sun.
2: S-star.
1: S-snail.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아침 하루 일과는 어때요? 뭐 일어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함께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Thursday What I do daily 1.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0: 자, 그럼 복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자, 저쪽에 보니까 시계가 It's 8 o'clock. 네, 아침 8시이네요. 그렇죠? 우리 토끼가 하면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일어나는 시간인가 봐요. 엄마가 8시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잠꾸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And what does rabbit do in the morning? 아침에 뭘 할까요? 첫 번째는 칙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워헤드가 보이네요. She takes a shower. 그 다음에는 옷을 입고 She goes out. 외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이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는 그 표현 앞에 at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at 10 o'clock 이라고 하면 10시에 라는 표현이겠죠. I sleep at 10 o'clock 라고 하면 나는 10시에 잠을 자요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 10 o'clock을 저녁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I sleep at 10 p.m.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10 o'clock 이라고 하면 오전 10시인지 저녁 10시인지는 구별할 수 없어요. 물론 저녁 시간에 보통 우리가 잠을 자니까 저녁이라고 인지는 하겠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10 p.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sleepy head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졸린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잠꾸러기라는 영어식 표현이죠. Wake up, sleepyhead 라고 하면 잠꾸러기, 일어나! 라는 말이 되겠죠. Wake up, sleepyhead. 자, brush one's teeth 라는 표현이 바로 양치를 하다 라는 뜻이죠. Brush your teeth. 자, one's에 your가 들어갔죠. 이거는 너의 치아를 닦아 라는 말로 양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Brush your teeth. 기억나죠? 자,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인데 샤워 앞에 꼭 어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샤워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점심 때도 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물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런데 뭐 또 매일도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번 한다 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 어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I take a shower after school. After school 이라고 하면 방

0: 후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방과 후에 샤워를 해요라는 의미죠. 자, put one's clothes on이라는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put my clothes on 이라고 하면 나는 내 옷을 입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put on 이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뭐 귀걸이를 하다, 머리띠를 하다, 신발을 신다, 이렇게 몸에 붙이는 혹은 입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향수도 몸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put on을 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get ready라고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Get ready now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세요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Get ready now.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brush your teeth라고 했잖아요. 근데 teeth는 치아라는 뜻인데 여러 개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단수 복수 만들 때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복수 자체에 S가 없어요. Teeth죠. 자, 치아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tooth라는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스펠링은 T-O-O-T-H이죠. 그래서 O-O가 들어가면 하나. 이가 들어가면 여러 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I eat lunch of 일까요? At일까요? Or일까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이라고 했죠? 그래서 I eat lunch at 12 p.m. 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세요. Phonics Land.
1: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Phonics Land.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Phonics Land에서는 ABC 친구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각각의 ABC 친구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두 친구들의 소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Today we will meet s and z sounds. 오늘은 s와 z 소리를 비교해 보기로 할까요? How do you pronounce s? 먼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힘을 빼고 이렇게 라고 소리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없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S.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Sing. Repeat after me. Sing. Let's sing a song. 함께 노래를 부르자.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ng. Sing. Let's sing a song. Let's practice one more word. Six. Repeat after me.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사과는 몇 개예요? 사과는 여섯 개예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x.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Great job. Now let's look at Z. How do you pronounce Z? Z는 어떻게 소리 내는지 함께 볼까요? S 소리와 같은 방법으로 내는데 다른 점은 목에 떨림이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Z 라고 소리내요.

0: Now try it. Repeat after me. Z. Z. Now,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Zebra. Repeat after me.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1: 우리는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봤어요.
0: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ebra.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Let's practice one more word. Zoo. Repeat after me. Z. Zoo. We went to the zoo.
1: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0: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oo. Z. Zoo. We went to the zoo.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S. S. Sing. S. Sing. S. Six. S. Six. Z. Z. Zebra. Z. Z. Zebra. Z. Z. Zoo. Z. Z. Zoo.
2: 와, z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두 잘 알겠지요?
0: Goo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Alright, let's see what the rabbit does in the morning. 자, 우리 rabbit은 I wake up. 자, 언제 일어나요? 시간을 보니까 at 8 o'clock이죠. 물론 아침이니까 8 AM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My mom calls me. 엄마는 나를 뭐뭐라고 불러요. 잠꾸러기. Sleepy head.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이 있는데 뭘 먼저 하나요? I brush my teeth first. My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 then I 샤워한다. Take a shower. 꼭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네요.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 내용을 쭉 한번 복습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I wake up at 8 o'clock. My mom calls me sleepyhead. I brush my teeth first. And then I take a shower.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본인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아침마다 하는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morning routine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 가지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4: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0: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hursday. Describing people. I can describe people.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일단 보니까는 울고 있는 토끼, a crying rabbit가 보이고요. 그리고 a tiger police officer, 호랑이 경찰관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왠지 토끼가 범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glasses입니다. One more time. Glasses. Glasses, 안경이라는 뜻이죠. 자, glass 뒤에 es를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두 개니까요. 자, glasses, 복수형으로 말해야 돼요. Okay, glasses, glasses, 안경도 알이 두 개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glasses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Does he wear glasses? One more time. Does he wear glasses? 이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Does he wear glasses? 라고 하는 것 같죠? Okay.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는요. Then이 나왔어요. Then. 뭐뭐 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then의 뜻은 뭐뭐 보다인데 이 보다가 아니라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 이라고 할 때 쓰는 보다예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선생님이 ER에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해서요. 자, 단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요. 일단 형용사라는 단어는 니은 받침이 있는 단어들 있지. 예쁜, 멋진, 키가 큰, 키가 작은 이렇게 니은 받침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 형용사, 꾸며 주는 단어 형용사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습니다. 자, 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여지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 tall가 무슨 뜻이지? 키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taller가 돼서 더 키가 큰 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then 보이죠? then의 뜻은 뭐뭐보다 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자, 우리 한번 그럼 해석해 볼게요. He is taller than me. 하게 되면은 그는 me, 나보다 taller, 더 키가 커요 라는 뜻이 되겠죠.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더 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aller than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tall, 키가 큰 이란 뜻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자, 문장에서도 볼게요. How tall are you? Hey,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 너 키 몇이야? 라는 뜻이 돼요. How tall are you? 너 키 몇이야?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How tall are you?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에는 shoe size 나왔습니다. shoe size. shoe는 신발이지, size는 우리가 알듯이 size입니다. So, shoe size 하면

신발 사이즈. 오케이?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너는 신발 사이즈가 뭐니?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신발 몇 신어?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럴 때 What's your shoe siz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y, what's your shoe siz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Okay? 자,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Number one. 더 큰을 영어로 자 선생님이 아까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어떤 단어가 어떤 알파벳들이 붙는다 그랬죠? 잘 생각해봐. A. tall. B. taller. C. taller. 이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따라라라. 정답은 taller가 되겠죠. 자, er가 형용사 단어 뒤에 붙으면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말했습니다. 오케이. 자, number two. 안경은 영어로 A. glass. B. glasses. 자, 힌트는 how many eyes do we have? 자, 눈 몇 개요, 우리? 오케이. 생각하면서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glasses 되겠습니다.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경 R을 두 개를 쓰니까요. 그쵸? Alright. 자, 우리 여기까지가 quiz time이었습니다. Singing time.

0: 신나는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자, 쌤이랑 역할극 해볼 거예요.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적는 Tiger Police Officer와 울고 있는 Rabbit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역할극 해보자. 짜잔! 자, A, 선생님, Tiger입니다, 쌤이. 자,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무슨 뜻이야?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자, glasses가 안경이었지? Okay.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빠밤. 토끼가 울면서 Yes, he wears 자,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glasses가 들어갑니다. Yes, he wears glasses. 울면서 해봐, 우리 친구들이. 시작. Yes, he wears glasses. 잘했습니다. 그 범인이 안경을 끼고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번엔 쌤 차례입니다. How tall is he? How tall is he? 자, tall가 키가 큰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How tall is he? 하게 되면은 그는 키가 어떻게 되나요? 키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뜻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어떻게 되죠? 키가 몇이죠?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끼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빠밤. He is than me. He is than me. 자, than이 아까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왠지 토끼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거 보니까는 키가 더 큰가 봐요. 그래서 he is 키가 더 큰 이라는 단어를 넣어줘 볼게요. 키가 더 큰. 일단 키가 큰은 영어로 형용사 tall인데요. 더 큰이 되니까 tall 뒤에 무엇을 붙여요? er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taller 됩니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털러 아닙니다. 털러 절대 아니고 taller. 자, 혓바닥 뒤로 변해서 시작. He is taller than me. 잘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입니다. How tall are you? 그럼 당신은 키가 어떻게 되는데요?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자, 물어보는 거겠죠. 자, 너는 키가 몇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키가, 토끼가 키가 어떻게 되나요? 21cm래요. 귀엽다, 그치? 저는 21cm예요. 라고 해볼게요. I am 21cm tall.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21cm tall. 좋습니다. centimeter라고 하잖아요. cm라고 하는데 centimeters라고 합니다. centimeters. 21cm tall.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What's your shoe size? 나와요. One more time. What's your shoe size? 자, shoe size가 뭐지? shoe는 신발, size는 우리가 아는 사이즈죠. 그래서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은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보아하니 우리의 토끼가 신발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발이 저렇게 더러웠던 거구나. 아하, 저 여우가 범인이 그 토끼의 신발을 가져갔었나 봐. 자, 그래서 호랑이가 저기 police officer가 다시 물어보죠. What's your shoe size?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하나 보자. 짜잔. 아, 10cm래요. My shoe size is 10cm 들어가자. 10cm 해보겠습니다. My shoe size is 10cm. Now it's your turn. Are you ready? 시작. My shoe size is 10c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습니다.
1: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Ben. He is taller than me. Tall. How tall are you?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자, 얘들아. I can describe people. 자, describe 하면 묘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What a meanie.

Hmm.

0: 是。
1: You call hiding really well. Here I come.

brought the sun back to us. Good job, boys. Way

니콜 선생님, 오랜만에 시골 할머니 댁에 왔어요. 아침에 늦잠 좀 자려는데 새가 얼마나 크게 지저귀는지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 뭐예요. 내 귀에 들리는 거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산이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요. 아침이면 정말 새소리가 짝짝짝짝짝 정말 많이 들려서 알람이 필요 없다는 점. 자, 오늘은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걸 들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Bird, hear, a, I hear a bird. I hear a bird. 자, 친구들, 우리 I see 배운 거 기억나요? 맞아요. see는 보다인데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네? 할 때 I see 쓴다고 했어요. 오늘은요, 비슷해요. 근데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듣지 않아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표현하는 법 배워볼게요. 일단 문장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듣는 건 맞죠? 나는 I 들려요, 들어요. 즉, 들리는 것을 들어요 란 뜻이죠. 들어요. hear. 이 말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hear. 듣다 라는 말. 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하나고요. bird. bird는 찍찍찍 새예요. 그러면 나는 새 한 마리가 들려요. 새 한 마리를 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새.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뭔가 소리 들어보는데 친구들이 뭔가 한 마리가 지저귀는 것 같아. 그러면 I hear a bird 하면 되고요. 여러 마리가 지저귀는 것 같으면 I hear birds 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 한 마리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I hear a bird. 다 붙여서 I hear a bird. 새소리가 들리네. I hear a bird. 좋아요.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hear, bell, baby. 자,

단어 3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이거 무슨 동작? 들으려는 동작이죠. 듣다라는 뜻이에요. Hear. Hear. 친구들도 해볼게요. Hear. 이 hear은요, 듣다인데 막 친구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가 내 귀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나는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형아 누나가 TV 보는 소리가 들려온다든지 이렇게 일부러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hear이라는 거. 그리고 E, A, R, E 묶어서 ear, ear 소리 나요. 이 ear은 사실 귀라는 뜻도 있죠.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어요. ear 붙여서 hear, 듣다. 두 번째 단어는 bell, bell이에요. bell. 벨 들어봤죠, 친구들? 벨소리 할 때 벨, 그죠? 이 벨은 뜻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종 있죠? 요렇게 생긴 땡땡땡 소리 나는 종도 우리 벨이라고 하고요. 동그란 방울도 벨이라고 부르고요. 또 띵동 도어벨. 이렇게 초인종도 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문장이라든지 보고 있는 장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B 그리고 E O bell bell 마지막 단어 이 단어는 baby네요. baby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 아기라는 뜻이죠. 아기를 baby라고 한다. 쓰는 법도 알아볼게요. b 그리고 a 소리 나는 a에다가 b 그리고 e 소리 나는 y 붙어서 baby 두 박자죠. baby 앞에 강조 줘서 baby 한 번 더 baby 이렇게 세 박자로 하면 안 돼요. baby 두 박자로 baby baby 아기.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본 문장이에요. 새소리가 들리네. 근데 한 마리 같아. 새소리가 들리네. 어떻게? 나는 I 들리는 걸 들어요. Hear 하나에 a 짹짹 새 bird 붙여서 I hear a bird. I hear a bird. 칙칙칙칙칙.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부른지 모르겠네. 근데 노래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I hear a song. 이거는 누가 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누가 틀어놓은 노래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I hear a song. I hear a song. 한 번 더. I hear a song. 자, 한 번 더 점검. 친구들 이거는요. 친구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I hear a song. 세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띵동. 벨 소리가 들리네. 어떻게? I hear a 띵띵띵띵 bell. 좋아요. 한 번 더. I hear a bell. I hear a bell.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응애. 뭘까요, 친구들? 어디선가 아기 소리가 들리네. 아기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I hear a 그렇지 아기 baby 붙여서 I hear a baby. I hear a baby. Very good.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Let's chant.

hear a bird. I hear a bird. I hear a song. I hear a song. I hear a bell. I hear a bell. Ding dong. I hear a baby. I hear a baby. I hear a bird. I hear a song. I hear a bell. I hear a baby. Yay! 오늘의 문장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표현해 봤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 봐요. 띵띵띵띵 띵띵띵띵. 어? 벨소리가 들리는데? 벨소리! 크리스마스에 벨 장식하면 되겠다. I a bell. I hear a bell. 어? 아기 소리가 들리네. 너 아기 생겼니? I hear a baby. 어? 전철인데 노랫소리가 들리네. 누가 이렇게 노래를 크게 듣는 거야? I hear a song.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 I hear a bird. I hear a bird. 빈칸에 들어갈 단어 무엇일까요? 친구들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소리 나는 H 그리고 E-A-R 만나서 ear 소리 나죠? I hear a bird. Good. 그림이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세요. 전철인 것 같은데 누가 노래를 아주 큰 소리로 듣고 있나 봐요. 소리가 헤드폰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ABC 친구들이 읽어보고 맞는 문장 골라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아,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I hear a song. 정답은 A.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AB 문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네요. 문장 읽어보면서 친구들 맞는 그림으로 연결해 보세요. A. I hear a baby. B. I hear a bell. 자, 연결했나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A. I hear a baby. Baby. 왕. 아기죠? 아기 그림 있는 건 두 번째네요. 아래로 연결. B. I hear a bell.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벨 소리가 들리네? 니까 종을 들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정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들리네? 라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바이. 이렇게 해보세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표현할 때는 I hear a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그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소풍을 가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누군가 깨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엄마가 깨워주면 좋지만 엄마가 예를 들어 어디 출장 가셨어요? 아빠도 출장 가셨어요? 어떡하지?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너 아침 6시에 나한테 모닝콜 좀 해줘. 그러면 친구가 그러죠. 알았어. 내가 6시에 너한테 모닝콜 해주는 거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은 친구죠? 여러분, 과연 친구가 한 그 말, 똥! 이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우 좀 길기도 하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뭐 하는 걸 내가
1: 기억하고 있다. 여기 내 머릿속에 있다.
0: 이거잖아요. 아,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공부도 잘 해두면 앞으로 진짜 많은 말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그 표현 알기 전에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단어부터 나라. Okay. Remember. 이 단어를 모르면 오늘 사실 공부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쵸? 자, remember. 여기 그림에도 보면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 작성해서 탁 붙여놨습니다. 그쵸? 바로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무엇을 기억하다? Remember. Okay. 따라서 말해보세요. Remember. Remember. Very good. And next, wake up call 이라는 말입니다. 헉, 여러분, 잠깐만, 7시? 7시? 닭이 우는 건 더 그것보다 일찍 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뚜루룩 전화해주는 거, 우리말로는 모닝콜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wake up call 이라고 합니다. 다르네요.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법이 다릅니다.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call. Very good. And next. In advance. 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이 표현도 아주 유용한데요. 여기 그림 보면 화살표가 슉 있고 change ahead. 있죠? 미리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미리 해라. 미리미리요. 미리라고 하는 표현이 in advance가 되겠습니다. 발음 약간 어렵나요? 이것만 천천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advance, advance, advance, advance, in advance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박자에 맞춰서 in advance, in advance, very good. And next.

인데요. 오, 사진에 정말 잘 나와 있죠.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잠겼다는 얘기죠. 뭔가를 잠그다라고 할때 lock라는 말을 씁니다. lock.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쭉쭉쭉 살펴

0: Right. And I remember to give you a wake-up call at 6 tomorrow morning.
1: Perfect. Thanks in advance.
2: 네. 아이 참, B라는 이 친구 좋은 친구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란!
1: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you have my phone number, right?
2: 라고 하죠. 너 가지고 있지? 내 번호. 어, 여러분 그죠? phone number, 전화번호. 그냥 my number 해도 다 알아듣는다 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my phone number, 내 전화번호 너 가지고 있지? right? 그렇지? 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전화번호를 왜 알려줬을까? 오, 그 다음에 이유는 사실 나오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You have my phone number, right?
0: You have my phone number, right?
3: You have my phone number, right?
2: Okay. 자, 너 내 번호 갖고 있는 거 맞지? 했더니 B가 right. 응, 맞아.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이구, 여기 문장이 뭔가 좀 길다. 그런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천천히 저랑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And,
2: 그리고 말이지.
1: I remember.
2: 여러분, 허! Remember? 우리 단어 할 때 만났었잖아요.
1: 기억하다. 나는 기억해.
2: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 to가 나왔죠. 이렇게 remember to 다음에 동사 원형하면
2: 뭐뭐 해야 되는 거 기억해. 뭐뭐 할 거 기억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1: give you
2: 너한테 주는 거를 기억한대요. 근데 뭘 주냐?
1: A wake-up call.
2: 모닝콜 해주는 걸 기억하고 있어. 아하, 이 말이었구나. 우리 wake-up call도 배웠어요. 모닝콜. 모닝콜 너한테 해주는 거 기억하고 있어. 근데 몇 시에?
1: At 6 tomorrow morning.
2: 내일 아침 6시에 너한테 모닝콜 해주는 거 나 기억하고 있지. 아, 모닝콜 해달라고 자신의 번호를 이 B한테 알려줬구나. 그럴 수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저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게요.
0: Right. And I remember to give you a wake-up call at 6 tomorrow morning.
1: Right, and I remember to give you a wake-up call at 6 tomorrow morning.
3: Right, and I remember to give you a wake-up call at 6 tomorrow morning.
2: 잘했어요. 오, 긴 문장도 여러분 정말 잘 따라서 말했습니다. 자, remember to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봅니다.
1: Okay,
2: 너 네 숙제하는 거 기억하고 있지? 까먹은 거 아니지?
1: Do you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3: Do you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0: Do you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3: Do you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0: And next.
1: 아, 저요. 문 잠궈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I remember to lock the door.
3: I remember to lock the door.
0: I remember to lock the door.
2: 잘하고 있어요. And next.
1: 자, 이거 설거지. 이거 오늘 네가 해야 돼. 네가 당번이야.
2: 설거지 하는 거 꼭 기억해라.
1: Please remember to wash the dishes.
3: Please remember to wash the dishes.
0: Please remember to wash the dishes.
3: Please remember to wash the dishes.
2: 그래요. 여러분, 샤이니쌤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해요. 그래서
1: I always remember to wash the dishes.
2: 그렇게 항상 기억한답니다. 자, 이렇게 remember to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계속 대화 속으로 갑니다. 너한테 내일 아침 6시에 전화해주는 것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A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 쭉 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시간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부사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when 그리고 because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because가 드디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 둘 더 있습니다.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는지 문장이랑 사진 같이 보면서 유추하는 시간 가질게요. 어떤 친구가 굉장히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I like ice cream because it's sweet. 선생님이 말에 영혼이 들어가 있죠. 자, because라는 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뭔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소녀가 한 명 서 있습니다. She's popular since she's kin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since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농구, 축구? 축구 경기장 같아요. 근데 비가 아주 많이 왔네요. The game was cancelled as it ra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as라는 접속사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감이 좀 오나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because, since, as 이 세 친구를 한꺼번에 모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세 친구 다 해석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배울 친구들은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이유를 설명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요렇게 세 친구인데요. 이제는 조금 감이 오죠. 접속사를 배우는 날은 단어를 외우는 날과 다름이 없다. 접속사를 배우는 날은 단어를 배우고 예문을 많이 보는 날입니다. 그만큼 요 예문에 익숙해지고 요 접속사들의 뜻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요. because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왜냐하면 이라는 뜻에 꽤나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since랑 as가 중학교 오면서 거의 처음 볼 만한 단어입니다. 자, since 같은 경우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원인을 나타내죠. because도 원인을 나타내고 원인이 곧 이유잖아요. 그쵸? 자, 근데 because랑 since는 아주 깊게 보면 의미 차이가 아주 살짝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면 그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둘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아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둘 다 이유를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as라는 친구도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두 번째 since 같은 경우는요. 문장의 맨 처음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쓰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뜻을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 가장 쉬운 이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문장이에요. I like ice cream because it's

0: sweet.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달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because를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자, 요 because 대신에 since 혹은 as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I like ice cream since it's sweet. 괜찮고요. I like ice cream as it's sweet.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because이긴 해요. 여튼 중요한 거는 because도 since도 as도 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 문장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s popular. 그녀는 popular. 인기가 많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녀는 인기가 많다. since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그녀가 친절해서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since는 문장 맨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했죠. since she's kind, she's popular 이렇게 쓰셔도 매우 매우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스가 문장 맨 처음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그렇고요. 중간에 쓰이는 거는 약간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이때 센스의 해석을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둘게요. 센스는 많은 친구들이 전치사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브랜드의 이름 같은데 since 뭐1994 이렇게 나오면 1994년부터 이 브랜드가 쭉 있어왔다라는 뜻이 되죠. 그때의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지만 이때의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라는 그 구분 잘해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 해석하면 그 경기는 취소되었다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와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S 자리에 마찬가지로 because it rained, since it rained 다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모두 뜻이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게임을 선생님이 경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진짜 게임이라고 해도 되지만 뭔가 취소된다라는 말에는 스포츠 경기가 가장 잘 어울리기는 해요. 자, because와 since로 바꿔쓰기 가능하다는 거 설명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as라는 친구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as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요. 이거 시간으로 알려주셨어요. 뭐뭐 할 때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요. as가 뭐뭐에 반대해서 이런 뜻이래요. 뭐, 이 as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때 선생님의 대답. 다 맞아. 입니다. 그럼 이제 다들 표정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as의 뜻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거의 40개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접속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오죽하면은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던 시절에 교수님이 정 접속사 뭘 쓸까 애매하면 as를 쓰면은 거의 다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as는 뜻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뒤 맥락을 잘 보고 해석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as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I like ice cream because it's sweet. I like ice cream because it's sweet. She's popular since she's kind. She's popular since she's kind. The game was canceled as it rained. The game was canceled as it rained.
0: 확실히 부사절은 pause 부분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멈추는 구간을 잘 들어야 연달아 들을 때 혼란을 막을 수 있거든요.

다른 팀이 늦어서 그 경기가 연기되었다. 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둘 다 달콤하죠. 아이스크림 대신에 케이크가 들어갔네요. 자, 나는 케이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 like cake because it's sweet. 자, 읽을 때도요. 들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케이크와 because 사이에 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문장이 지금 하나로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숨쉴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I like cake because it's sweet. 마지막. I like cake because it's sweet. Very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재능이 있어서 인기가 많다. 자, 재능이 있는을 talented 라고 교과서의 설명, 그러니까 교과서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재능이 있어서 이거를 since로 했는데 뭐 어떤 친구는 여기 because를 넣을 수 있고 as를 넣을 수도 있겠죠?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e's popular since he's talented. 한 번 더. He's popular since he's talented. Wonderful.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른 팀이 늦어서 그 경기가 연기되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연기되다, 연기하다 라는 게 postpone 이라는 단어인데 연기되다는 was postponed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뭐뭐 해서

라는 거 접속사 as 넣었죠? 조금 기니까 이건 as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s the other team was late. Full sentence 갑니다. The game was postponed as the other team was late. Wonderful!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좋아하는 것들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I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흥미롭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왜냐하면인데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단어 since였습니다. 여기 why를 넣으면 왜 이것은 흥미로운가라는 되게 새로운 질문이 또 되기 때문에 뜻이 이상해지겠죠? 자,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내가 숫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math, 수학은 is my favorite subject.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입니다. 정말 부러운 친구군요. 자, 3초 드립니다. 자, since로 시작을 해볼게요. 혹은 as. 오케이. Since I like numbers. 혹은 as I like numbers. 이렇게 하면 되고요. Math is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접속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어순 잘 챙기는 거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play soccer because it's fun. I like science since it's interesting. Since I like numbers, math is my favorite subject.
0: 오늘의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접속사들만 배우면 됩니다.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since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as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 가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이유에 관한 것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사절 접속사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제 추론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중요한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관계대명사 파트 문제풀이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화제는 선택지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줄넘기, 2번은 그네 타기, 3번 널뛰기, 4번 강강술래, 마지막은 시소타기인데요. 과연 어떠한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같이 듣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Listen up.
1: This game is played by women during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and Chuseok. It is similar to a seesaw, but there's a difference. Two women have to stand on each end of the wooden board rather than sit down. The game is played by two women jumping up and down. If one woman fails to stand properly, she is the loser.
0: 자, 정답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빈칸도 채워보면서 어떤 놀이에 관한 설명이었는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This game is played by women during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and Chuseok.
0: 자, 빈칸이 좀 많았는데, 먼저 첫 번째 빈칸은 This game is played by women. 이렇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During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and Chuseok. 첫 번째 줄이 길었죠? 자, 첫 번째 빈칸은 played by 이어서 수동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요, play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수동태이고, played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그리고 by도 있으니까, 아, 이거 수동태겠구나라고 추측해서 넣어줬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성들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게임이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빈칸은 during traditional holidays 이렇게 들렸죠.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란 뜻이죠. 전통 휴일 동안에 여성들에 의해서 게임이 되는 거래요. 자, 그다음 마지막 빈칸은 such as라고 들렸고요. 뭐뭐 같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New Year's Day and 추석 그랬으니까 새해나 아니면 추석과 같은 이 전통적인 이 휴일 동안에 여자들에 의해 플레이되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This game is played by women during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and Chuseok.
0: 그쵸? 자, 그 다음도 빈칸 두 군데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It is similar to a seesaw.
0: It is similar to. 들으셨죠? It is similar to a seesaw. 그랬는데요. 자, 빈칸은 similar t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무엇무엇과 비슷한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오른쪽에 sees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소라고 하는 바로 그 놀이기구가 영어였어요. seesaw. 이렇게 쓰고요. 시소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소는 아닌 거지, 그치?
1: But there's a difference.
0: But there's a difference. 시소와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빈칸은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속 들어볼게요.
1: Two women have to stand on each end of the wooden board.
0: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Two women have to stand on each end of the wooden board. 들으셨죠? 자, 빈칸은 stand on, stand on인데 좀 빠르게 연음되면서 stand on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두 명의 여성들이 have to stand on, 서야 합니다. 어디에? Each end of the wooden board. 그랬으니까 나무로 된 널빤지의 각 끝에 여성들이 서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
1: Rather than sit down.
0: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rather than sit down. 들으셨나요? 이렇게 쓰고요. 무슨 뜻이야? rather than 하면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이 앉아 있는 거라기보다는, 즉,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로 된 널빤지의 양쪽 끝에 서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The game is played by two women jumping up and down.
0: 그리고서 여기 양쪽 널빤지 끝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The game is played by two women jumping up and down.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jumping이었고요. 아, 그래서 양쪽 끝에 서서 서로 jumping up and down 이렇게 뛰면서 하는 게임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감이 오시죠, 대충?
1: If one woman fails to stand properly.
0: 자, 여기까지 끊어갈까요? If one woman fails to stand properly 라고 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fails to stand 였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야? fail to 뒤에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하는 걸 원래 fail 하면 실패하다 하잖아.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명 여자가 이렇게 널뛰기였는데요. 널뛰기를 하다가 한 명이 fails to stand properly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다리를 삐끗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1: She is the loser.
0: She is the loser. 그래서 먼저 널빤지에서 뛰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loser가 되는 것이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널뛰기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의 시소타기가 아니라 3번의 널뛰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너무 중요한 관계대명사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은 stand up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부해 볼 텐데요. 선생님, 그 너무 쉬운 표현 아닙니까? 뭐 우리 그림에서처럼 stand up 그러면 뭐 일어서다 라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뜻도 있고 물론 일어서다 또는 일으켜 세우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and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 아까 널뛰기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다 라는 뜻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표현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stand up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막 영어로 된 어떤 다양한 영화, 미드 같은 거 듣다 보면 또 듣게 될 표현이니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이에 보통 사람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stand somebody up 이렇게 씁니다. 그 무슨 뜻이냐? 바로 바람 맞추다. 바람 맞춘다는 게 뭔지 알지? 원래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가지 않는 거야. 그럼 상대편은 바람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stand, 사람, up 이렇게 써서 그 사람을 바람 맞추다 라는 표현으로 또 써요. 그러니까 마냥 서서 기다리게 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He stand me up. for a date. 뭐 뒤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바람 맞춘다 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남녀 사이의 약속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형태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가 나를 바람 맞췄어. 그가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나 바람 맞췄잖아 라고 할 때 영어로 He stood me up 이란 표현을 쓴다 라는 거죠. 자, 혹은 아 내가 바람을 맞았어 라고 할 때는 동사를 써서 뒤에 stood는 이제 PP 형태인 거겠지. 어쨌든 I got stood up. 한 번 더 I got stood up. 그러면 야, 나 바람 맞았어 라는 표현이 됐고요. 자, 마지막에 How come you stood me up? 이건 이제 화가 나서 따지는 장면이 되겠네요. How come 하면 why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왜? 도대체 어째서?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How come you stood me up? 너 어떻게 나를 바람 맞출 수가 있니? 너 왜 나를 바람 맞춘 거야? 라고 따지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으로. 자, 가운데 보통 이렇게 대명사 또는

사람 명사를 넣어주시고요. stand somebody up. 누군가를 바람맞히다 라는 뜻으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 개념 정리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하면 이제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었죠.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겹치는 대명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게 관계대명사였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대명사는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요?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도 하는데요.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얘네를 형용사절이라고도 불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대신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는 명사가 빠질 거 아니야?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빠지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 라는 것도 관계대명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종류가 중요한데요. 종류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졌었죠? 선행사가 크게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따라서 종류가 나눠졌었고요. 네,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어 자리를 대신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칭했었고요. 종류 뭐뭐 있었죠? 사람일 땐 who나 that, 사람이 아닐 땐 which나 that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강조해서 배웠던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를 대신한 관계대명사였었고 종류는 하나만 딱 더 추가되지. 사람일 때 who, whom, that.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는 똑같이 which나 that으로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만들어보면 이렇게 문장에 두 개가 있었어. I want to meet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만나고 싶어. He is smart and kind. 그는 아주 똑똑하고 친절하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야, 나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친절한 그 소년을 만나고 싶어 라고 문장을 하나로 이을 건데요. 겹치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이 he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근데 주어 자리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I want to meet the boy who is smart and kind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후 대신에 당연히 that도 가능하고요. 주격은 뒤에 이렇게 동사로 시작이 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woman was pretty. 그 여자가 예뻐요? 예뻤어요? I met her yesterday. 그리고 난 그녀를 어제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어제 만났던 그녀는 예뻤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 겹치니까 지우고 관계대명사로 대체할 건데요.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바로 뒤에 넣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the woman, 목적격이니까 who, whom, that 중에 하나 써주시고 I met yesterday was pretty 라는 문장이 됩니다. 내가 어제 만났던 여성은 예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who 대신에 whom도 되고 that도 되는 이런 문장들이 주격과 목적격의 관계대명사였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이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위치나 대신 목적격인지 알아봐야 얘가 생략이 될지 안 될지 아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우리 엄마가 사줬어 나에게 뭘? 그 가방을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경우 which나 that을 안 써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생략해버렸죠? I cannot find... 아, 여기서 빠져. 여기가 아니라 여기 썼네. 그치? I cannot find a bag my mom bought me. 우리 엄마가 나에게 사주셨던 가방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죠. 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겁니다. 앞에는 friend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tab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선행사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걸

둘다 가질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그렇죠. 대시겠지. 그래서 나는 친구가 있다. That has blue eyes. 파란 눈의 친구가. I have a table that has six legs. 다리가 여섯 개 달린 테이블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 또는 동사를 넣어서 만들어 볼 텐데요. Which one is your friend? 누가 너의 친구니? 그랬더니 My friend is the boy. 그 소년인데. 자, 그럼 일단 사람 명사니까 which 탈락됩니다. 탈락? 나머지는 괜찮죠. 그리고 is냐 are냐 지금 수일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the boy였거든. 그럼 단수잖아. 그래서 단수 동사를 써주면 되는 거야. 얘도 탈락되고 얘도 탈락이 되겠네.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쓰고 있는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My friend is the boy who is talking to the woman. 내 친구는 저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관계대명사를 다 넣어라 이런 문제 같은데 일단 What is the building over there? 저기 저쪽에는 건물이 뭡니까? The building you were asking about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물어본 건물은 이렇게 꾸밀 건데요. 일단 선행사 사람 아니니까 which 그 다음에 that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목적격자인 걸로 봐서 생략도 되지만 어쨌든 빈칸에 넣어야 되니까 정답은 which와 대시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가 물어본 그 건물은 is the new shopping mall, 새로운 쇼핑몰이야 라는 대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문장의 빈칸에 또 알맞은 거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선행사 잘 보고 뒤에 수일치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 In the museum, there are many paintings. 자, 일단 선행사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명사가 나왔으므로 2번은 탈락이 됩니다. 뭐 대시나 위치는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수의 일치. painting이 아니라 paintings.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 일치에서 3번과 4번이 탈락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1번은요? 1번은 또 태가 안 맞네. 그림 입장에서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그림일 테니까 수동태로 B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여서 1번도 탈락.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은, 잠깐만. 2번 아까 탈락됐었지, 그치? 그러면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Which were painted by Picasso. 그래서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많은 그림들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은 1번에서 5번 중 밑줄 친 부분에서 바르지 않은 거 골라볼 텐데요. 쭉 읽으면서 찾아보죠. I see a girl and a dog. 자, 이것도 중요하다, 얘들아. 선행사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자, 이럴 때도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는 소년과 강아지를 본대요. 근데 어떤 소년과 강아지니? 둘이니까 복수 동사 are 괜찮죠? Are taking a walk. 산책을 하고 있네. The girl is wearing a skirt. 소녀는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요. 어떤 스커트 that has red stripes.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스커트입니다. 자, 그래서 스커트니까 대수로 받을 수 있고 단수니까 has. 수일치도 통과입니다. The dog is wearing a ribbon. 그리고 강아지는 리본을 메고 있는데요. 네, 어떤 리본이냐면 파란색 리본이요. 네, 리본이 단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5번이 틀린 문제가 문장이 되겠네요. are을 is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대명사가 근데 뭔가 하나 안한것 같지 않니? 우리 관계대명사에 what이 있었습니다. 혼자 좀 특징이 달라서 따로 배웠었던 관계대명사인데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what도 문제풀이로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죠.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앞에 이어서 Reading Clear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Short Story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집중해서 재밌게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가볼게요.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Once upon a time은 옛날 옛적에 라는 표현이죠. 자, 뒤에 볼게요. There was a king of Armenia. 아르메니아에 왕이 있었대요. Who,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 자, curious는 호기심이 많은 거죠. 자, 호기심이 있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호기심이 있는 왕이었대. And in need of some change. 그 당시에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 봐. 아무래도 무언가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필요했대요. He sent his men throughout the land to make the following proclamation. 여기서 보면요, his men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부하가 되는 거죠. 이 자신의 부하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방방곡곡, 나라 방방곡곡으로 보냈대요. 자, proclamation이라고 하면 선언 혹은 선포라는 뜻인데, 자, 어떤 선포인지 뒤에 함께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왕은 어떻다?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었던 이 왕은요, 호기심이 많고 뭔가 지루했었나 봐. 변화가 필요해서 자, 어떤 선언을 했는지 뒤 내용을 볼게요. Hear this. Whatever man among you can prove himself the most outrageous liar in Armenia shall receive an apple made of pure gold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자, 얘들아, 선언문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우리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whatever라고 하면 당신들 중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죠. The most outrageous. outrageous라는 말은 보통 터무니없는 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어떤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그렇게 잘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receive 받을 거다라는 선포를 한 거죠. 자, 어떤 걸 받아요? 아, 사과인데요. 어떤 사과? Made of pure gold니까 순금으로 된 사과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어떠한 포상품이 되는 거죠. 이걸 건 거죠.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자, 왕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선사하겠노라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true or false 문제 풀어볼게요. To be rewarded. 자, to be rewarded는 보상을 받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상품, 보상품을 받기 위해서 people have to make a false statement and compete. 자, 얘들아, false statement라고 하면 거짓 진술이라는 거죠. 자, 거짓 진술은 곧 뭐예요?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자, 이 왕에 따르면요. 이 왕이 심심했나 봐. 자, 심심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가장 잘 거짓말을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쟁이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서로 경연할 수 있는, 컴피트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거죠. 자, 정답은 we true로 알수 있습니다. The answer is true. 자, 이제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 공표 자체가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뒤에 함께 볼게요. People began to swarm to the palace. 자, 여기서 swarm이라고 하면 얘들아, 동사로 무리 지어서 가다, 떼를 지어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공표를 듣고 나서, 자, 왜? 뭘 받는다? 그렇죠. 순금으로 된 사과를 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로요? To the palace. 아, 이 왕이 살고 있는 이 궁전으로 몰려간 겁니다. From every town and village in the country. 그 아르마니에 있는 모든 마을과 그런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People of all ranks. 자, rank은

원래 계급이란 뜻인데요. 신분, 모든 신분이요. 다시 얘기하면 성분 자체가, 계급 자체가 높든 낮든지 간에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상관없이 그리고 princess, merchants, farmers, priests, rich and poor, tall and short, fat and thin 이런 모든 사람들이 궁으로 몰려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자, 공주도 가고요. merchant, 어떤 상인들도 가고요. 농부들도 가고요. priest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도 가고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그리고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아니면 마르든 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팰러스로 간 거죠. 그 소위 말해 거짓말 경연을 펼치러 간 겁니다.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자, 물론 이 땅에는요. No lack, 그러니까 결핍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And each one told his tale to the king. 자, 여기서 tale는 이야기란 뜻이고요.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가서 뭐 한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None of those lies, however. 자, 하지만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 어떠한 거짓말도 convinced the king that he had listened to the best one.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원래 convince라고 하면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확신시키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막 하더라도 왕의 어떤 그런 부분을 사지 못했던 거죠. 다시. 자, 그 어떠한 거짓말도요. 왕으로 하여금 확신시키지 못했어요. 자, 왕이 뭐 하도록 그가 최고의 어떤 내가 거짓말을 들었노라 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했답니다. 자, 뒤이어서 볼게요. The king had a difficulty in choosing a best liar. Is it true or false?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왕이 자신이 주최를 하긴 했지만 거짓말 경연은 대회를 주최를 하긴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In choosing a best liar. 어떤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선택하는, 고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대요. 자, 우리 앞에서 얘들아 내용이 뭐였죠? 사람들이 막 와서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왕을 확신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이니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 수거가 들어있는 이 statement 당연히 맞죠. So the answer is true. 계속해서 볼게요.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자, 얘들아 원래 tired of라고 하면 뭔가 질린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지겨운이란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이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왕이 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His new sport. 일종의 어떤 스포츠처럼, 일종의 정말 취미처럼 이 대회를, 대회를 주최를 했었나 봐. 근데 점차 tired of, 지겨워진 거죠. And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 자, call something of 라고 하면 취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던 겁니까? 결국에는 아휴, 야, 재미없다. 야, 그만해. 자, 이렇게 이런 whole contest, 이 전체 컨테스트를 취소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declaring a winner. 위너는 승자니까요. 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이런 승자를 발표하는 것 없이 이 승자를 선언하는 것 없이 그냥 이 대회를 취소하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Then, 그때, there appeared, 나타났던 거죠. 누구 앞에요? Before him, 왕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A poor, ragged man. 자, 굉장히 거적대기를 이렇게 걸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Carrying a large sack over his shoulder. 자, 커다란 어떤 sack은 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커다란 이런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요. 웬 가난한 사람이, 어떤 거렁뱅이가 왕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What can I do for you? Asked his majesty. 자, 제가 뭘 하면 좋겠니? 라고 왕이 이렇게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일종의 어떤 인사말이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니까 sire 라고 얘기합니다. 전하 라고 얘기를 하면서 said a poor man slightly bewildered.
자, bewildered인데 약간 당황한이란 뜻이거든.

거냐면요. 약간 뭔가 긴장하면서, 약간 당황하면서 이 남자가 말을 운을 뗀 거죠. Surely, you remember? 저를 기억하시나요? You remember? 기억나나요? You owe me a pot of gold. 자, 얘들아, owe라고 하면요. 의미가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거지가 찾아와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왕께서 저

0: 자, 왕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 완벽한 거짓말쟁이구나. I owe you no money.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돈도 빚지지 않았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거지가 뭐라고 말해요? A perfect liar am I? 제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요? 라고 the poor man, 이 거지가 얘기를 한 거죠. Then give me the golden apple. 자, 얘들아, 이 golden apple이 뭐였어요? 그렇죠. 원래 어떤 그 포상이었잖아요. 방금 지금 왕께서 제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golden apple 주세요. 라고 한 거죠. The king realizing that the man was trying to trick him. 자, 얘들아, trick이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이 알아차린 거죠. 뭐 했다? 아, 지금 이 찾아온 이 가난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왕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Said, No, no, no, you're not a liar. 그래, 너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Then give me the pot of gold you owe me, sire.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거지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럼 제가 저에게 빚졌던 그 금항아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he king saw the dilemma. 자, dilemma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흔히 dilemma라고 하지요. 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러한 것을 진퇴양난을 dilemma라고 해요. 자, 결국엔 얘들아, 왕이 어떤 상황이니까 이 지금 남자가 자기한테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실대로 그가 빚졌던 그러한 어떤 금항아리를 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야, 너 진짜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라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도 인정해야 돼서, 포상, 이 골든 애플 줘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표현을 한 거죠. So, he handed over the golden apple. 자, 결국엔 뭐 했어요? 맞아요. hand over는 건네주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golden apple, 금으로 된이 사과를 결국에 건네주었대요. 네, 자, 지금 앞에 보았었던 그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이 일화는 우리가 흔히 뭔가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내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실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우리 앞에 봤었던 true or false 내용 기억을 하면서요. 전체 맥락을 listening clear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king of Armenia who,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 and in need of some change, sent his men throughout the land to make the following proclamation. Hear this. Whatever man among you can prove himself the most outrageous liar in Armenia shall receive an apple made of pure gold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People began to swarm to the palace from every town and village in the country, people of all ranks and conditions, princes, merchants, farmers, priests, rich and poor, tall and short, fat and thin.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and each one told his tale to the king. None of those lies, however, convinced the king that he had listened to the best one.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his new sport and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 without declaring a winner. Then there appeared before him a poor, ragged man carrying a large sack over his shoulder. "What can I do for you?" asked his majesty. "Sire," said the poor man, slightly bewildered, "surely you remember. You owe me a pot of gold, and I have come to collect it." "You are a perfect liar, sir," exclaimed the king. "I owe you no money." "A perfect liar, am I?" said the poor man. "Then give me the golden apple." The king, realizing that the man was trying to trick him, said, "No, no, you are not a liar." "Then give me the pot of gold you owe me, sire," said the man. The king saw the dilemma. He handed over the golden apple.
0: 네, 잘 듣고 오셨죠? 오케이. 자, 우리 앞에 들었던 내용,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드러난 a king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ashamed는 부끄러운이죠. 그리고 뒤에 relaxed라고

고 하면 뭔가 느긋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맨 처음에 왕이 수치스러웠나요? 뭔가 부끄러웠다가 나중에는 뭔가 느긋해졌나요? 아니죠. 1번은 전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Please는 기쁜이란 뜻이죠. 혹은 즐거운이란 뜻인데, lonely, 외로운? 자, 마지막에 왕이 외로운 감정을 느꼈나요? 아니요. 그런 감정이 아니었죠. 자,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Scared. 자, scared는 무서운이란 뜻인데요. 왕이 앞에서 어떤 무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번도 아니에요. Relieved라고 하면 역시 안도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왜 우리 앞에서부터 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아니죠. 자, 4번 볼게요. 4번의 disappointed는 실망하는 이란 뜻이에요. 뭔가 실망스러운 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embarrassed라고 하면 당황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왕의 심경은 어땠어요? 그렇죠. 전혀 보지도 못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왕한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embarrassed라는 이런 감정 느낀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disappointed. 자, 우리 앞에 줄거리를 쭉 떠올렸을 때 왕이 얘들아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걸알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 대목이 있었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 왕이 뭐 하려고 했어요? 전부 다 지겨웠던 거죠. 그래서 본인 생각했을 때 뭔가 굉장히 신기한 어떤 그런 신기한 그런 거짓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었다. None of the liars convinced him. 자, 어떤 사실을 그가 최고의 거짓말을 들었다고 확신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왕의 어떤 심경, 느꼈을 심경은요, 실망스러웠던 거 맞네요. 왜요? 그 경연 자체를 call off 취소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 우리 4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5번, excited, 신났다가요,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당황스러워해서 어쩔 수 없이 golden apple를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5번도 아니죠. 우리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의 근거는 또 여기였었죠.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남자가 he was trying to, 그렇죠. he was trying to trick him. 그를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니까 속임을 당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진아 씨가 오늘의 한마디 또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too much is bad as too little 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나 적은 것만큼이나 나쁘다. 너무나 넘침은 좋지 않다라는 내용, 과유불급과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그런 short story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의 한마디 보여줄게요. It's a double-edged sword. It's double-edged sword. 원래 sword가 뭐냐면요. 칼 중에서도 이렇게 긴 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양날의 검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검을 보았을 때 똑같은 강도로서 어떤 이점과 단점이 이렇게 대립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치우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딜레마와 관련된 표현이어서 가지고 왔었고요. 우리 친구들, 이 표현은 실제 독해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장단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리딩 클리어,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공부를 해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I am your favorite teacher.
1: 오늘도 재미있는 만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0: Okay, let's go, go, go.
2: 케빈, why do you look so anxious?
3: I have a very important interview tomorrow. I'm so nervous.
2: Don't worry, you'll do fine.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3: Thanks, Christine. I feel better already.
2: Are you ready for the interview?
3: I think so. I practiced a lot. Anyway, I have to get up really early tomorrow, so could you get me a morning call at 7?
2: Morning call? What, huh?
3: Yeah, you always get up early. Can you call and wake me up?
2: Oh, you're talking about a wake-up call. Mm-hmm, got it. Don't worry.
3: I really appreciate it. If it goes well, I'll treat you to dinner. I'm a man of my word.
4: No! I'm late!
2: Kevin, what's wrong? Oh no! The wake-up call! I totally forgot!
3: Forget about dinner! Boo!
2: Oh, sorry! Mian!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 들어가 봅시다. 와우, 크리스틴과 케빈이 앉아있네요. 자,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Kevin, why do you look so anxious? Kevin,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보이니? 그러자 케빈이, Oh, I have a very important interview tomorrow. 나 내일 정말 중요한 면접 있거든. I'm so nervous. 엄청 떨려. 그러자 크리스틴이 Don't worry, you'll do fine. 걱정 마, 너 잘할 거야.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행운을 빌게. 알겠지? 그러자 케빈이 Thanks, Christine. I feel better already. 고마워, 크리스틴. 나 기분 좋아졌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Are you ready for the interview? 면접 준비됐어? 그러자 케빈이 I think so. I practiced a lot. 나 정말 연습 많이 했어. 나 자신 있어. 그리고 Anyways, I have to get up really early tomorrow. 나 내일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So, could you give me a morning call at 7? 그래서 말인데, 혹시 7시에 모닝콜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케빈이 물어보죠. 그러자 크리스틴, morning call? Morning call? Yeah, you always get up early. 그래, 너 늘 일찍 일어나잖아. Can you call and wake me up? 혹시 일어나서 나한테 전화 좀 줄 수 있겠니?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you're talking about a wake-up call. 아, wake-up call을 얘기하는구나. Got it. Don't worry. 걱정 마. 알겠어. 자, 여러분 여기서 morning call. 네, 한국에서만 쓰는 morning call이죠.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wake-up call이라고 합니다. 네, morning call 아니에요. wake-up call.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고마워. If it goes well, 정말 잘 되면 I'll treat you to dinner. 내가 저녁 살게. I'm a man of my word. 나 약속 지키는 남자야. 자, 여기서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I'm a man of my word. 나 약속을 지키는 남자야. I'm a man of my word. 꼭 외워주세요. 어? 큰일 났군요. No! I'm late! 아, 나 늦었어! 그래서 깜짝 놀란 크리스틴이 Kevin,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Oh no! The wake-up call! Oh, wake-up call! I totally forgot! Oh, 나 완전 깜빡했어! 그러자 케빈이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dinner. Boo! 저녁 식사는 바이바이. 안녕! 네, 그렇게 케빈이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틴한테 wake up call을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크리스틴은 늦게

0: 일어났습니다. 아, 일찍 일어나다가 또 웬일로 오늘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났을까요? 아, 오늘 캐럿 카툰 만화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좀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고고!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1: Hi, Kevin.
0: Okay, today 핵심 표현은 뭘까요? 한번 읽어줄래요?
1: Okay. I'm a man of my word.
0: 무슨 뜻이죠?
1: 난 약속을 지키는 남자야.
0: 그렇죠. I'm a man of my word. 난 약속을 지키는 남자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a man of my word. One more time. I'm a man of my word. 잘했어요. 자, 유사 표현이 있죠. 비슷한 표현이 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I keep my promises.
1: I keep my promises.
0: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I keep my promises. 자, 붙여서 I keep my promises. 아주 잘했어요. 자, 세 번째 유사 표현이 또 있습니다. I give you my word. 조금 더 쉽죠? I give you my word. 내 말을 주겠다. 네.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I give you my word. 내 약속을 주겠다. 네. 꼭 지키겠다. 내 말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I give you my word. 따라해볼까요?
1: I give you my word.
0: One more time. Very good. 좋습니다. 이렇게 핵심 표현을 보면서 카툰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go, go, go.
2: 케빈, why do you look so anxious?
3: I have a very important interview tomorrow. Oh, I'm so nervous.
2: Don't worry, you'll do fine.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3: Thanks, Christine. I feel better already.
2: Are you ready for the interview?
3: I think so. I practiced a lot. Anyway, I have to get up really early tomorrow, so could you get me a morning call at 7?
2: Morning call? What, huh?
3: Yeah, you always get up early. Can you call and wake me up?
2: Oh, you're talking about a wake-up call. Mm-hmm, got it. Don't worry.
3: I really appreciate it. If it goes well, I'll treat you to dinner. I'm a man of my word.
4: No! I'm late!
2: Kevin, what's wrong? Oh no! The wake-up call! I totally forgot!
4: Forget about dinner! Boo!
2: Sorry! Mian!
0: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핵심 표현만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I'm a man of my word. 난 약속을 지키는 남자. I'm a man of my word.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m a man of my word. Bye bye.

0: 쌤의 지치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전치사로 끝나는 친구 만나볼 겁니다. 오늘의 친구는 with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대화. This is a problem that we all need to deal with. 이게 바로 우리가 모두 다뤄야만 하는 문제야. You're absolutely right. Let's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we all agree with. 너 말이 완전 맞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오늘 두 표현 배워볼 겁니다. with으로 끝나는 건데요. deal with과 agree with은 안 쓰는 교과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교과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그나마만큼이나 원어민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 이 with이라는 친구, 선생님이 가끔 설명해드렸어요. 기억나나요? with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약간 팔짱 끼는 그런 그림. 야, 같이 가자. 야, 요런 느낌. 요렇게 슥 안고 가는. 요게 바로 with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 함께를 머리에 넣어놓으면 with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나중에 뭐 with, 명사, 분사 이런 문법 시간에서도 with이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기만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짱 끼는 요 느낌 생각해 주시고요. 자, deal with부터 한번 알아보죠. 얘는 뜻이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deal with, 다루다. 왜 이게 다루냐? 우리 deal은 뭐예요? 막 우리 왜 이렇게 그 소셜미디어 같은 거 막 내려보거나 아니면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막 핫 딜, 뭐 대박 딜 막 이런 표현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deal이라는 거는 거래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래를 이거와 관련해서 얘를 데리고 얘와 함께 거래를 하는 거야. 즉, 요 내가 데리고 가는 애를 거래하는 거니까 얘랑 같이 이렇게 다루는 거죠. 요 deal이라는 친구랑 같이 가는 거니까 요 문제를 다루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어요. 보통 deal with는요,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 혹은 조금 어려운 상황 요런 거를 다룬다라고 할 때 주로 deal with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a problem과 deal with이 같이 쓰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다뤄야 할 문제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정말 원어민들끼리 서로서로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뭔가 조언을 친구한테 할 때도 꽤 쓰는 단어인데요. This is your problem. 이건 너의 문제야. Deal with it. 그걸 다뤄라. 이건 피하지 말고 네가 직접 다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eal with 자체가 어떤 문제의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 혹은 뭔가 일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으로 생각하면 뭐 친구 관계 문제, 뭐 수학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deal with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agree with입니다. agree 자체가 동의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with이 뭐였어? 이렇게 팔짱 딱 끼는 거지. 뭔가 실체에 팔짱을 딱 끼는 거야. 사람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때 뒤에 with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생각해내자 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죠. 우리라는 건 지금 사람이니까. 그래서 with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랑 나 팔짱 껴서 동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이렇게 I agree with you. 알겠죠? 요건 정말 교과서 많이 쓰죠? 난 너한테 동의해 라는 뜻이고요. 혹은 뒤에 your decision 이렇게 해서 너 혹은 너의 의견,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의견 요거 둘 다 전치사로 with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agree with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워낙에 학교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에 다른 전치사 오는 것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agree on도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요 뒤에는 공식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딜, 뭔가 거래가 딱 성사됐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죠. The council, 그 위원회가, 의회가 agreed on the proposal 하면 그 제안에 동의했다라는 뜻인데요. The proposal 이라는 게 뭔가 공식적인 제안, 그런 느낌이라서 agree on 사용을 하는 거고요. agree to도 교과서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기로 동의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죠. We agreed to meet tomorrow. 우리는 내일 만나기로 하는 이 내일 만나기로 하다라는 행위에 동일한 겁니다. 그럴 때는 agree to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 to 다음엔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gree with, agree on, agree to 요세개다 교과서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구분법을 오늘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넘어갈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 퀴즈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난 너한테 동의하지 않아. 자,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쵸. 동의와 관련된 거니까 agree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 내가 동의할 땐 I agree with you. 너한테 동의하지 않을 땐 I don't agree with you. 사용한다는 거꼭 기억하고요. 다음 문제 가죠.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도 서로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다.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에요. 동의, 서로서로 사람이니까 agree with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each other가 서로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앨리스는 그녀의 제자들에게 시험날의 걱정을 다루는 법을 말해줬다. 다루다라는 뜻, 어떤 문제의 상황이죠? 저 deal입니다. 선생님 입모양이 deal 이렇게 됐죠. Test day anxiety가 시험날의 걱정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제가 얘들아 어떻게 시험 때 긴장하지 않는지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TV와 신문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을 다룬다.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장 변형한 겁니다. 자, 다루다라는 표현, 그쵸? deal with.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televisions and newspapers. 둘다 복수로 되어 있지만, 해석은 한글로 할땐 그렇게 막 복수 단수를 따져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꼭 문제 잘 푸는 거. 확실하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deal with까지 봤고요. 우리 한번 dialogue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칠게요.
1: This is a problem that we all need to deal with. You're absolutely right. Let's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we all agree with.
0: 자, 이렇게 오늘의 또두 가지 with과 관련된 표현을 맞춰봤습니다. with은 기본적으로 팔짱 끼고 함께 라는 의미 가지고 있었고요. deal with 다루다. 문제나 상황 같은 걸 다루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agree with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with 관련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 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0: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먼저 오늘 배울 영어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inema. C-I-N-E-M-A. Cinema. Cinema. Comedy. C-O-M-E-D-Y. Comedy. Comedy. Hero. H-E-R-O. Hero. Hero.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movies, 영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ow, I love movies. Do you like watching movies too? 자, movie랑 관련된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Oh, cinema, 영화관 또는 극장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movie를 볼 때 꼭 cinema에 가죠. Cinema. 그 다음은 comedy, 코미디 또는 희극이란 뜻이에요. 아주 웃긴 것을 코미디라고 하죠. Do you like comedies, everyone? I do. Next is hero, 영웅 또는 남자 주인공을 hero라고 해요. Wow, 이 남자는 아주 훌륭한 hero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까요? 영화관, 극장, cinema. 친구들 앞에 C가 있는데 크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C에 강세를 넣어볼까요? Cinema. Very good. 코미디, 희극, comedy.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오네요. Comedy. Very good. 영웅, 남자 주인공, hero. 앞에 강세를 다시 넣어봐요. Hero.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inema. Cinema. Comedy. Comedy. Hero. Hero.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단어 연습을 해봐요. There is a new cinema in the city. 도시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겼어. Oh, I want to go every day. 저였으면 매일매일 갈 건데요, 여러분은요. 자,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I hope you remember.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re is a new cinema in the city. Perfect. Next. I always laugh when I watch comedies. 나는 코미디를 보면 항상 웃는다. 여러분, 코미디 좋아하나요? 개그 프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써니는 엄청 좋아하는데. 자, I always laugh. 나는 항상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you have to always laugh too, okay? Now, it's your turn. I always laugh when I watch comedies. Good job. Our third sentence. The hero saved the woman's life. 그 영웅이 여자의 목숨을 구했다. Wow, 진정한 hero네요. 멋져요. 자, let's try one more time.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The hero saved the woman's life. Wow,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봐요.
1: Special. S-P-E-C-I-A-L. Special. Special. Adventure. A-D-V-E-N-T-U-R-E. Adventure. Adventure. Scary. S-C-A-R-Y.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Exciting. Exciting.
0: Our next word is special. 특별한이란 뜻이에요.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또는 특별한 날이 있나요? Special. 그 다음은 adventure. 모험이란 뜻이에요. Wow, he's enjoying climbing the mountain. It's an adventure. 이렇게 산을 올라타는 거는 참 모험적인 일이에요. Next. Scary. 무서운 또는 겁나는 이란 뜻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니까 여러분, do you like scary movies? 저는 안 좋아요. 무섭거든요. 그 다음은 exciting. 신나는 또는 흥미진진한 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 타봤어요. Rafting. 아주 exciting 하잖아요. 언제 타보세요.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특별한 special. 스페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Special. 잘했어요. 모험, adventure. 여기 끝에 er 발음을 잘해주고요. van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dventure. Very good. 무서운, 겁나는, scary. One more time. Scary. Excellent. 신나는, 흥미진진한, exciting. 친구들, excite. 싸이에 세게 한번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Exciting.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pecial. Special. Adventure. Adventure.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0: 그 다음 예문은 You're so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해. 와, 아주 sweet한 문장이네요. 꼭 외워서 가족한테 말해보세요. 알겠죠? That's your homework. 자, 같이 말해볼게요. You're so special to me. 잘했어요. Life is a big adventure. 인생은 큰 모험이야. I agree. 저도 동의해요. 인생에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은데요. 참 한순간 한순간 소중해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Life is a big adventure. 와우,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can you watch scary movies alone? 너는 무서운 영화를 혼자 볼 수 있니? I can't. 저는 못 보는데요. 여러분은요? 자, 같이 발음해봐요. Can you watch scary movies alone? Well done, everyone.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me parks are always exciting. 놀이동산은 항상 흥미진진해. 가보셨나요?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무서워요. 참 겁이 많죠, 제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heme parks are always exciting.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and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Cinema. Cinema. Comedy. Comedy. Hero, hero. Special, special. Adventure, adventure. Scary, scary. Exciting, exciting.
0: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oo. Thank you for watching.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해봐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이에요.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라고 합니다. I forgot. 나는 깜빡했다. 무엇을 깜빡했는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명사가 맞는지 투부정사가 맞는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동명사는 과거,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동명사랑 친하다고 했어요. I enjoy, 나는 즐긴다. 무엇을 즐겨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reading을 써줬죠. Reading books at night, 밤에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Enjoy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에 쓰인 거예요. She suggested going to the museum.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역시 동명사가 왔어요. 박물관에 갈 것을 제안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앞으로의 할 일,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want, 바라다, 원하다, hope, 바라다,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앞으로의 일,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친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want to eat pizza. 나는 원한다. 앞으로 피자를 먹을 것을 원하는 거죠. 미래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줍니다. I want to eat pizza.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한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expect는 투부정사랑 친해요. to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1번 I want. 원하다.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써야죠. I want to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2번 She enjoys. 그녀는 즐긴다. 즐겨요?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해봐야 그걸 즐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험과 관련이 있으니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She enjoys swimming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3번 We finished. 우리는 끝냈다. 하던 걸 끝내는 거네요. 과거에 하던 걸 끝내는 거니 동명사를 써야죠. We finished eating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는 것을 끝냈다. 4번 We plan.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거죠. to 부정사를 써줘야 됩니다. We plan to visit our grandparents. 우리는 조부모님을 방문하기를 계획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와 to 부정사 각각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차이 없이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볼게요. like, love,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start, begin, 시작하다, hate, 싫어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연애 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like, love, 좋아해요. 그래서 start, begin, 시작합니다. 만남을 시작해요. hate, 그러다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continue, 반복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면 동사들 기억하기 쉽겠죠? 연애 동사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요. 아주 마음이 넓답니다. 예문 볼게요. I like reading books 또는 I like to read books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He loves singing. He loves to sing. 그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이고요. She started crying. She started to cry. 그녀는 울기를 시작했다입니다. We continued studying. We continued to study. 우리는 공부하기를 계속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4번이에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0: 같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지는 않고요. 딱네 가지, 네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Remember, forget, regret, try. 이네 가지만 동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emember부터 볼게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동명사가 오면요. 과거, 경험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투부정사는 미래, 앞으로의 할 일이랑 연관이 있으니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I remembered locking the door. 나는 기억했다. 무엇을? 과거에 문을 잠갔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지금 목적어 자리만 바뀌었어요. locking이 아니라 to lock으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기억했다. 문을 잠가야 할 것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forget은 반대로 잊다죠. forget ing 하면 과거에 뭐 했던 것을 잊다. forget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할 것을 잊다입니다. I forgot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났던 것을 잊었다. 실제로 그녀를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I forgot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만나야 하는데 깜빡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remember, forget. 둘은 ing가 뒤로 올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잊다. 투부정사가 뒤에 올 때는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regret 뒤에 ing를 쓰면 역시 과거랑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regret to를 쓰면 앞으로 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I regret saying that이라고 하면 나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미 어떤 말을 했어요. 과거에 말을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라는 뜻이죠. I regret to say this라고 하면 아직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입니다. I regret to say this. 다음 try는요. try ing를 쓰면 시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 try to를 쓰면 미래를 위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I tried opening the window. 나는 창문을 시험 삼아 열어보았다라는 뜻이고요. I tried to open the window 하면 창문을 열려고 애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채워볼까요? 깜빡했다는 forgot. forgot은 뒤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것을, 앞으로 뭐할 것을 깜빡했다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줘야겠죠?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taking을 써버리면 나는 내 약을 먹었던 것을 잊었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의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일상표현 영단어 3개 공부하고 갈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단어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바쁩니다. 길을 걸을 땐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를 보게 되고 말소리나 음악 소리도 들려와요. 집에서는 TV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눈과 귀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눈과 귀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소리를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TV, 모니터를 이 사람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hear, hear, 듣다입니다. 자, 이 hear은 어떻게 쓰죠? H-E-A-R 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요. ear이 들어있네요. 우리의 귀가 들어있죠? 우리의 귀로 듣다, hear 이렇게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H-E-A-R, hear. 네, hear, 이 듣다는 우리가 보통 의도해서 뭘 듣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표현인 이 listen 있죠? listen은 내가 의도해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뜻으로 보통 음악을 듣다 할 때 정말 자주 씁니다. I am listening to music 하면 나 음악 듣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hear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표현 예문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Did you hear the news? 자, news라는 건요, 소식입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라고 할 때 이 Did you hear the new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hear은 무슨 뜻이죠? 듣다, 그래서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hea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로 듣다라는 표현 hear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look, look. 자, 어떻게 쓰죠? L-O-O-K,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이라는 표현은 보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me 하면 나를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예문부터 잠깐 보면 I am looking at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을 뭐하고 있다? looking, 보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쌤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뜻, 뭐뭐하게 보이다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라고 말할 때 이 look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You look great 하면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look은 이렇게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표현 look like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like라는 건요,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like your mother 하면 너 정말 어머니처럼 보인다, 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look 그리고 look lik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예문 두 번째 살펴볼게요. You look happy today.
They look happy today.

자, 여기에서는 룩이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룩은 뭐뭐하게 보인다로 쓰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watch. watch를 볼 건데요. 자, 여러분, watch는 먼저 이 see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ee는 우리 눈에 보여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보고 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I see 하면,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see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watch는 무슨 뜻이냐? 내 눈에 보여서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도를 갖고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켜보다. 내 의도가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혹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보다. 특히 영화나 TV를 시청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I'm watching TV 혹은 Let's watch a movie. 이렇게 watch가 영화나 TV와 자주 쓰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써볼까요? 자, 우리 watch, W, A, T, C, H 이렇게 쓰고요. 이러한 의미를 갖죠. 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명사로 손목시계도 됩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이 손목시계도 watch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I watch TV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watch한다. TV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을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look.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있죠. 듣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Hear, hear.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혹은 지켜보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다라는 단어는 watch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다 혹은 듣다와 같이 우리 눈이나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Kimchi.
1: 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오늘은 선생님이 정말 특별하고 special,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popular 한국의 전통 음식, 바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유후! 친구들, 끝까지 완강하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김치의 역사,

0: Cha. It is salted just about right.
1: 소금에 알맞게 절여졌군.
2: 어, 지금 뭐 하세요? What are you doing?
1: 어, 김치를 좀 만들고 있어요.
0: I'm making some kimchi.
1: 김치는 아주 건강한 음식이지요.
0: Kimchi is very healthy food.
2: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That's why I love kimchi.
1: 우리가 먹는 이 김치,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삼국시대 이전으로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문헌상으로는 in 고려 다이너스티, 고려시대 때 이규보의 갑포유경이라는 시에서 염지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김치는요. 기후, climate, 지형, geographical feature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김치 영어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우선 이 김치를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It is Korean side dish. 반찬이에요. 반찬은요. Side. Side는 옆에 있는 거죠. Dish. Dish는 접시이자 음식을 뜻하는데요. 곁들여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반찬을 표현하는 영어예요. Side dish. Side dish. Side dish. 네. Side dish. 이렇게 잘 안 하죠. Side dish. 연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요, 이 김치는 우리가 매일 먹어. We eat every day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그렇죠. 이 김치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재료를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재료 두 가지만 볼게요. 우선 배추가 필요한데요. 이 우리가 먹는 배추는 정확히는 나파 cabbage 이렇게 쓰지만 우선 cabbage 이 양배추를 알아볼게요. cabbage cabbage one more cabbage cabbage 양배추. 그런데 김치를 설명할 때는 나파 cabba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빨간 김치에 쓰이는 중요한 이것, 고춧가루죠. Red pepper, 빨간 고추, 가루는 powder, 파우더예요. Red pepper powder. 따라해 볼게요.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좋아요. 이 김치는 또 발효 음식으로서 건강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김치 is a healthy food. 건강한, healthy, healthy, healthy. 발음이 thi, thi. 들리시나요? healthy. 네, 그래서 나는 김치를 좋아해. That is why I blah blah. 그래서 내가 무엇 무엇 해. That is why I. That is why, 그래서 라는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둘게요. Let's go!
3: Let's listen and repeat. Side dish. Side dish. Every day. Every day. Cabbage, cabbage.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Healthy, healthy. That is why I, that is why I.
1: 오늘의 꿀 표현은요, 여러분, 바로, 아, 내가 그래서

0: 뭐뭐뭐뭐해 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볼 거예요. That is why I blah blah. That is 그것은 why 왜 이유야. 그런데 그래서 뭐뭐야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That is why I 그래서 내가 무엇무엇해.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아 내가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해. 선생님은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That is why I like dogs. That is why I like dogs. 혹은 아 나 이래서 그래서 매운 음식을 좋아해. That is why I love spicy foods. That is why I love spicy foods. 아시겠죠? 그럼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Let's go!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Yes!
1: Side dish. Side dish.
0: 반찬이었어요.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고춧가루.
1: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Cabbage. Cabbage.
0: Right. 바로 배추예요.
1: Cabbage.
0: 마지막 문제.
1: Healthy. Healthy.
0: 그래요. 바로 healthy. 건강한.
1: Healthy.
0: Good job. 네, 이제 김치를 소개하는 영어 글을 써봤어요. 같이 바로 볼게요. Let's go.
1: About kimchi. Kimchi is a traditional side dish in Korea. Many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Kimchi is a healthy food. That is why I love kimchi. Kimchi is a traditional side dish in Korea. Many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Kimchi is a healthy food. That is why I love kimchi.
0: Did you have fun? Well, I had a lot of fun and I was happy. 너무 선생님도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Goodbye.

0: 친구들과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다들 쌩쌩한데 평소 일찍 자는 나만 너무 졸리네요. 얘들아, 난 먼저 들어가 잘게. 잘 자. 잘 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leep well.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Ah,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2: I know. Looking at the fire is like doing a meditation. It's very calming.
3: You're right. Thanks to

0: To Denny and Jane, I am having such a good time. Thanks, guys.
1: Ha!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It's so much fun!
2: Hey, Denny! Do you have a girlfriend? If you do, you should bring her along.
0: He doesn't have one. That's why he's always hanging out with me. He doesn't like blind dates.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2: Oh, that's what Jane says all the time. Jane always goes camping and hiking alone.
0: Hey, you guys should hang out together. Who knows?
1: This isn't high school, Kevin. Oh, it's getting late. I should go to bed.
0: What? Go to bed? You're acting strange.
2: Are you blushing, Denny?
1: I'm tired from driving all day. I'm off to bed. Sleep tight! Sleep tight! Sleep tight!
0: He's so cut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 또 내 친구의 다른 친구, 이 두 친구 서로 모르지만 만나면 너무 잘 지내고 좋은 커플이 될 것 같다. 이래서 막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이 딱 그렇습니다. 데니와 제인을 서로 뭔가 이루어지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억지로 했을 때는 좀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죠. 둘의 추진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카툰 속에 재미나고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와,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장의 밤, 아름답죠?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크리스틴이 감상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참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It's nice to 동작입니다. It's nice to be alone. 나 혼자 있으니까 좋네. 또는 It's nice to have someone to talk to. 얘기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다. 이런 말 우리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죠. It's nice to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캠핑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불멍이잖아요. 제인이 이렇게 불멍하는 게 명상이랑도 같다고 생각이 된대요. 막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니와 제인 덕분에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이 캠핑 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anks to Denny and Jane, I'm having such a good time. 너네 덕분에 우리 진짜 좋은 경험한다. 이렇게 thanks guys, 고마움을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thanks to 누구누구 합니다. 당신 덕분에 라고 하려면 thanks to you가 되겠죠. 반면에 책망하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는 너 덕분이 아니라 때문이야죠. 이럴 때는 because of you라고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완전히 다른 표현이니까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랬더니 데디가요. 이거 더 자주 하재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캠핑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혹시 데니 여자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캠핑하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단짝 친구인 케빈이 야, 얘 여자친구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나랑 놀지. 얘는 소개팅도 싫어해. 왜냐하면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want, to 동작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또는 무엇무엇이 이 동작을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want you to come 이라고 하면 나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 come 하는 주체가 you가 되는 것이죠. They wanted me to step up. 그들은 내가 나서기를 바라더라. 이런 문장도 쓸 수 있습니다. 데니는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그거 제인도 똑같은데. 제인도 그래서 캠핑이랑 하이킹 맨날 혼자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야, 너네들이 만나 봐! 라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유, 고등학생이냐.

0: 난 자러 간다면서 데니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잘자 인사를 하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잘자는 우리 굿나잇도 있지만요. 진짜 잠을 잘 자라라는 의미.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tight입니다. Sleep은 말 그대로 자라이고요. Tight는 단단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지 말고 꽉잘 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Sleep tight. Sleep tight. 좋습니다. 잘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데니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 보니까 왠지 뭔가 좀 수상하기는 하죠. He's so cute.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잘 자.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잘 자. Sleep tight. Sleep tight.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은 꿈 꿔. 좋은 꿈꿔할때 우리 쓸수 있는 말, sweet dreams, sweet dreams입니다. sweet는 달콤한이고요, dreams는 꿈이잖아요. 달콤한 꿈이니까 당연히 좋은 꿈이겠죠. sweet dream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릴 때 아빠가 자기 전에 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잘 자, 좋은 꿈 꿔, 좋은 꿈 꿔, 어떻게 말한다고요? Sweet dreams, sweet dreams. 그런가 하면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잘 자라고 말할 때 good night, sleep tight, 그리고 이 표현을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있는 벌레들이 너를 물지 않게 해라. 뭔가 벌레가 물면 잠을 못잘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 하면 푹 자는 게 되겠죠. 라임을 맞춰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련회에서 우리 반다 같이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너도 나도 잘 자라고 인사가 끊이질 않네요. 푹 자, 어떡해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Great. 오늘은요, 잠자러 갈때 하는 인사 많이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good night 외에도 잘 자, sleep tight, 또 좋은 꿈 꿔, sweet dreams도 있었고요. 이렇게 쭉 이어서 라임 맞춰서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노래처럼 잘 외워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Autumn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 Hi, welcome to Sesame Street.
2: Today's show is about habitats.
1: That's right, all about habitats. Yay, habitats! Woohoo, habitats! Elmo loves habitats. What's a habitat?
2: I thought Elmo knew.
1: No idea.
2: Oh, well, a habitat is a place where animals live and can find food and water and a place to sleep.
1: Oh, like the forest where Mr. Bear lives.
2: Right, Elmo.
1: Yeah, good to know. Oh, come on, let's see some more habitats on Sesame Street. Elmo forgot.
2: It's oka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단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2: I went camping with my dad.
1: How was it?
2: It was fantastic. I love camping so much. What did you do yesterday?
1: I played tennis. It was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did, yesterday, went, fantastic, played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d. did예요. 사실 많이 봤죠, 친구들? 이 did는요,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뭐뭐 했니?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했다, 했니니까 맞아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물어볼 때 쓰는 말이구나. 어떻게 쓰는지는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yesterday. yesterday. 오늘보다 하루 전날, 어제. 어제는 yesterday. go, went. 짝꿍으로 나왔죠. go라는 것은 가다라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는 과거로 말할 때, 갔다 이렇게 과거로 말할 때 단어의 모양이 아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대화에서는 went, went로 쓰였어요. 나 갔었어, 나 갔어 이렇게 말할 때는 I went가 되겠죠. 그러니까 go, went는 짝꿍으로 잘 기억해둬요. 그리고 또 하나, play. play도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놀다란 뜻도 되고요. 악기를 연주하다도 되고요. 운동 같은 걸 하다, 또 게임 같은 걸 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play가 원래 기본의 모습인데 놀았다, 운동을 했다, 악기를 연주했다 과거로 쓸 때는 d 붙여서 played. played 이렇게 말한다는 거. play, played 짝꿍 기억하고요. 그리고 fantastic. fantastic이네요. 우리말로도 fantastic 또는 fantastic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환상적인, 아주 멋진, 우리 감탄하고 또 꾸며주는 말, 정말 정말 좋다라고 꾸며줄 때 쓸 수 있는 말이 fantastic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보도록 할게요. 여자아이가 물어보네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보통 주말 지나고 월요일 이럴 때 친구들 너 어제 뭐 했어? 물어보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did로 물어봤네요. What, 무엇을 did you do? 너는 했니 yesterday? 어제 뭐 했어? I went camping with my dad. 남자친구 뭐 했어요? go camping이 캠핑하러 가다인데 went 썼죠. I went camping. 나 캠핑 갔었어. 누구랑? with my dad. 아빠랑 캠핑 갔어. how was it? 어땠어? it was fantastic. 어땠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좋았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I love camping so much. 그래서 이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나 캠핑 너무너무 좋아해. What did you do yesterday? 첫 번째 줄과 같은 질문이지만 너는 뭐 했는데 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you를 강조해 줄 수 있겠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는 뭐 했니 어제? I played tennis. 여자아이는 뭐 했어요? 테니스를 쳤어요. It was fun. 재미있었어. 자, 이렇게 대화까지 우리 살펴봤네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05, 105 눌러가지고요. 941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많이 왔다, 그쵸? 자, 잘 보고 단어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기, 뜻도 같이 생각해 봐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0: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물어보고 do yesterday?
1: I read books.
0: 아하, 이번에는 대답이 되겠는데요. 나는 책을 읽었어요. 보기는 I read처럼 보이지만 read, 읽었다 이렇게 발음해주고요. Books, 나는 책을 읽었어.
1: I played tennis.
0: 아는 문장이죠? I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어.
1: I went camping.
0: 역시 아는 문장. I went camping. 나는 캠핑을 갔어.
1: How was it?
0: 어땠냐고 물어보는 말. How was it? 어땠어?
1: It was fun.
0: It was fun. 재미있었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환상적이었어. 나는 캠핑하러 갔어. 나는 아빠와 캠핑하러 갔어. 오케이,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우리 에피소드 26 들어가 볼게요. 과거에 한 일, 뭐뭐 했어. 이게 중심이 되겠죠.
3: Hello.
0: Hi.
3: How was your holiday?
0: 휴일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환상적이었어. 우리 Fantastic 배웠으니까. It was.

0: That's fantastic. 이렇게 말하면
1: Oh,
0: 되겠지.
1: great.
0: 뭐했냐 물어볼걸?
1: What did you do?
0: 이럴 줄 알았어. What did you do? 뭐 했니? 그러면 캠핑하러 갔어. I went camping이 되겠죠? I went camping. 나는 캠핑하러 갔어. Go
1: That
0: 캠핑 대신에
1: sounds
0: went
1: exciting.
0: camping.
1: Who did you go with?
0: 누구랑 같이 갔니? 아빠랑 갔으니까 똑같은 문장 뒤에 with my dad만 붙여봐요. I went camping with my dad. 그렇지. 누구랑 같이 with
1: Awesome.
0: 쓰면 되겠죠.
1: I like camping too.
0: 행수도 캠핑
1: Let's
0: 좋아한대요.
1: go camping
0: 그래, 다음에
1: together
0: 같이
1: later.
0: 가자.
1: 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did에 관해서 좀더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과거를 나타내는 did 사용하는 법 알려줄래? Didn't. 동작을 나타내는 말. 하지 않았다. I di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She didn't come. 그녀는 오지 않았다. Did, 했니? Did you buy it? 너 그거 샀니? Did he take it? 그가 그것을 가져갔니? 아하, 친구도 어디서 본것 같긴 하잖아요. 그쵸? 우리 did에다가 not을 붙여서 didn't 하면 그게 바로 안 했다란 뜻이에요. 뒤에 동작 넣으면 하지 않았다. I di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쓸수 있고, she didn't come. 그녀는 오지 않았어. didn't 다음에 동작 넣는 거. 그리고 물어볼 때는 did. 물어보면 되겠죠. Did you buy it? 너가 그것을 샀니? 그리고 did he take it? 그가 그것을 가져갔니? 과거에 대한 did, 이제는 확실히 알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했던 일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핵심은 did가 되겠죠. 배운 내용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O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아침 하루 일과는 어때요? 뭐 일어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함께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Thursday What I do daily 1.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0: 자, 그럼 복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자, 저쪽에 보니까 시계가 It's 8 o'clock. 네, 아침 8시이네요. 그렇죠? 우리 토끼가 하면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일어나는 시간인가 봐요. 엄마가 8시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잠꾸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And what does rabbit do in the morning? 아침에 뭘 할까요? 첫 번째는 칙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워헤드가 보이네요. She takes a shower. 그 다음에는 옷을 입고 She goes out. 외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이라는

0: 숫자를 사용하는 그 표현 앞에 at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at 10 o'clock 이라고 하면 10시에 라는 표현이겠죠? I sleep at 10 o'clock 라고 하면 나는 10시에 잠을 자요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10 o'clock을 저녁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I sleep at 10 p.m. 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10 o'clock이라고 하면 오전 10시인지 저녁 10시인지는 구별할 수 없어요. 물론 저녁 시간에 보통 우리가 잠을 자니까 저녁이라고 인지는 하겠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10 p.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sleepy head.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졸린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잠꾸러기라는 영어식 표현이죠. Wake up, sleepyhead라고 하면 잠꾸러기 일어나라는 말이 되겠죠. Wake up, sleepyhead. 자, brush one's teeth라는 표현이 바로 양치를 하다라는 뜻이죠. Brush your teeth. 자, one's에 your가 들어갔죠? 이거는 너의 치아를 닦아라는 말로 양치하세요라는 뜻입니다. Brush your teeth. 기억나죠? 자,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인데 샤워 앞에 꼭 어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샤워는 아침에도 할수 있고 점심 때도 할수 있고 뭐 언제든지 여러 번할수 있잖아요. 아, 그쵸. 물론 우리가 하루에 한번 정도 하죠. 그런데 뭐또 매일도 할수 있고 여러 번할수 있는 것 중에 한번 한다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 어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I take a shower after school.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방과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방과 후에 샤워를 해요라는 의미죠. 자, put one's clothes on이라는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put my clothes on이라고 하면 나는 내 옷을 입어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put on이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뭐 귀걸이를 하다, 머리띠를 하다, 신발을 신다, 이렇게 몸에 붙이는 혹은 입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향수도 몸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put on을 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get ready라고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Get ready now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세요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Get ready now.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brush your teeth라고 했잖아요. 근데 teeth는 치아라는 뜻인데 여러 개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단수 복수 만들 때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복수 자체에 S가 없어요. Teeth죠? 자, 치아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Tooth라는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스펠링은 T-O-O-T-H이죠. 그래서 O-O가 들어가면 하나. 이가 들어가면 여러 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I eat lunch of일까요? at일까요? or일까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이라고 했죠? 그래서 I eat lunch at 12 p.m.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세요. Phonics Land.
1: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Phonics Land.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Phonics Land에서는 ABC 친구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각각의 ABC 친구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두 친구들의 소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Today we will meet s and z sounds. 오늘은 s와

0: 소리를 비교해 보기로 할까요? How do you pronounce S? 먼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힘을 빼고 이렇게 S라고 소리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없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S.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Sing. Repeat after me. Sing. Let's sing a song. 함께 노래를 부르자.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ng. Sing. Let's sing a song. Let's practice one more word. Six. Repeat after me.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사과는 몇 개예요? 사과는 여섯 개예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x.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Great job! Now, let's look at Z. How do you pronounce Z? Z는 어떻게 소리 내는지 함께 볼까요? S 소리와 같은 방법으로 내는데 다른 점은 목에 떨림이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Z라고 소리 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Z. Z. Now,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Zebra. Repeat after me.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봤어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ebra.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Let's practice one more word. Zoo. Repeat after me. Z. Zoo.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oo. Z. Zoo. We went to the zoo.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S. S. Sing. S. S. Sing. S. Six. S. S. Six. Z. Z. Zebra. Z. Z. Zebra. Z. Z. Zoo. Z. Z. Zoo. S와 Z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두 잘 알겠지요? Goo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Alright, let's see what the rabbit does in the morning. 자, 우리 rabbit은 I wake up. 자, 언제 일어나요? 시간을 보니까 at 8 o'clock이죠. 물론 아침이니까 8 a.m.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My mom calls me. 엄마는 나를 뭐뭐라고 불러요. 잠꾸러기, sleepyhead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이 있는데 뭘 먼저 하나요? I

0: Brush my teeth first. My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 then I 샤워한다. Take a shower. 꼭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네요.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 내용을 쭉 한번 복습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I wake up at 8 o'clock. My mom calls me sleepyhead. I brush my teeth first. And then I take a shower.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본인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아침마다 하는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morning routine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 가지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Oh.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hursday. Describing people. I can describe people.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일단 보니까는 울고 있는 토끼, a crying rabbit가 보이고요. 그리고 a tiger police officer, 호랑이 경찰관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왠지 토끼가 범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glasses입니다. One more time, glasses. Glasses, 안경이라는 뜻이죠. 자, glass 뒤에 es를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두

0: 깨니까요. 자, glasses. 복수형으로 말해야 돼요. Okay? Glasses. Glasses. 안경도 알이 두 개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glasses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Does he wear glasses? One more time. Does he wear glasses? 이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Does he wear glasses? 라고 하는 것 같죠? Okay.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는요. than이 나왔어요. than. 뭐뭐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than의 뜻은 뭐뭐보다인데 이 보다가 아니라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이라고 할때 쓰는 보다예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선생님이 ER에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해서요. 자, 단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요. 일단 형용사라는 단어는 니은 받침이 있는 단어들 있지. 예쁜, 멋진, 키가 큰, 키가 작은, 이렇게 니은 받침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 형용사, 꾸며주는 단어 형용사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습니다. 자, 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여지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 tall가 무슨 뜻이지? 키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taller가 돼서 더 키가 큰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than 보이죠? than의 뜻은 뭐뭐보다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자, 우리 한번 그럼 해석해 볼게요. He is taller than me. 하게 되면은 그는 me 나보다 taller 더 키가 커요라는 뜻이 되겠죠.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더 커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aller than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란 뜻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자, 문장에서 또 볼게요. How tall are you? Hey,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 너키 몇이야? 라는 뜻이 돼요. How tall are you? 너키 몇이야?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How tall are you?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에는 shoe size 나왔습니다. shoe size. shoe는 신발이지, size는 우리가 알듯이 size입니다. 그래서 shoe size 하면 신발 사이즈. Okay.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봐봐.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너는 신발 사이즈가 뭐니?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신발 몇 신어?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럴 때, What's your shoe siz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y, what's your shoe size? 이렇게 할수 있겠죠? Okay? 자,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Number one. 더 큰을 영어로 자, 선생님이 아까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어떤 단어가 어떤 알파벳들이 붙는다 그랬죠? 잘 생각해 봐. A. tall B. taller C. taller 이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따라라라. 정답은 taller가 되겠죠. 자, er가 형용사 단어 뒤에 붙으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말했습니다. Okay. 자, number two. 안경은 영어로 A. glass. B. glasses. 자, 힌트는 how many eyes do we have? 자, 눈몇 개야, 우리? Okay. 생각하면서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One, the answer is glasses 되겠습니다.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경 R을 두 개를 쓰니까요. 그쵸? Alright. 자, 우리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신나는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자, 쌤이랑 역할극 해볼 거예요.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적는 Tiger Police Officer와 울고 있는 Rabbit이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역할극 해보자. 짜잔! 자, A, 선생님, Tiger입니다, 쌤이. 자,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무슨 뜻이야?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자, glasses가 안경이었지? 오케이.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빠밤. 토끼가 울면서, Yes, he wears, 자,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glasses가 들어갑니다. Yes, he wears glasses. 울면서 해봐, 우리 친구들이. 시작. Yes, he wears glasses. 잘했습니다. 그 범인이 안경을 끼고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입니다. How tall is he? How tall is he? 자, tall가 키가 큰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How tall is he? 하게 되면은 그는 키가 어떻게 되나요? 키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뜻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어떻게 되죠? 키가 몇이죠?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끼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빠밤. He is than me. He is than me. 자, than이 아까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뭐뭐보다란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왠지 토끼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라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거 보니까는 키가 더 큰가 봐요. 그래서 he is 키가 더 큰이라는 단어를 넣어줘 볼게요. 키가 더 큰. 일단 키가 크는 영어로 형용사 tall인데요. 더 큰이 되니까 tall 뒤에 무엇을 붙여요? er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taller 됩니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털러 아닙니다. 털러 절대 아니고 taller. 자, 혓바닥 뒤로 변해서 시작. He is taller than me. 잘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입니다. How tall are you? 그럼 당신은 키가 어떻게 되는데요?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자, 물어보는 거겠죠. 자, 너는 키가 몇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키가, 토끼가 키가 어떻게 되나요? 21cm래요. 귀엽다, 그치? 저는 21cm예요. 라고 해볼게요. I am 21cm tall.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21cm tall. 좋습니다. 센티미터라고 하잖아요. 센치라고 하는데 centimeters라고 합니다. centimeters. 21cm tall.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What's your shoe size? 나와요. One more time. What's your shoe size? 자, shoe size가 뭐지? shoe는 신발, size는 우리가 아는 사이즈죠. 그래서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은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보아하니 우리의 토끼가 신발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발이 저렇게 더러웠던 거구나. 아하, 저 여우가 범인이 그 토끼의 신발을 가져갔었나 봐. 자, 그래서 호랑이가 저기 police officer가 다시 물어보죠. What's your shoe size?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나 보자. 짜잔. 아, 10cm래요. My shoe size is 10cm 들어가자. 10cm 해보겠습니다. My shoe size is 10cm. Now it's your turn. Are you ready? 시작. My shoe size is 10c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1: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Then. He is taller than me. 'Tall. How tall are you?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자, 얘들아. I can describe people. 자, describe 하면 묘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polite expressions. 준비됐나요? 그럼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Thursday. Can I sit here? I can ask for something politel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보시죠. Here's the picture. Ta-da! Wow, it looks like those people are wearing some hiking gear, right? 등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등산 중인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먼저 짚고 넘어갈 단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sir입니다. 한국말로는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남자 어른을 공손하고 예의 있게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어른들을 부를 때 sir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ir. Sir.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0: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모르는 어른을 만났을 때, Excuse me, sir. 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irsty. thirsty는 뭐죠? 목마른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I'm thirsty.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rsty. thirsty. thirsty. Good. th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th 발음 유의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단어. bottle입니다. 이건 음료나 아니면 물을 담는 병, 물병을 얘기를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bottle. bottle. bottle. 네, 그림을 보니까 이 water bottle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가 보이는데, 아, 그럼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2: Sure, go ahead.
1: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2: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1: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2: No problem.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여태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을 배웠나 우리 함께 볼까요? 짜잔! 첫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땡땡. 우리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can I 하고 그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앉다니까 can I sit here?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Very good. 그러면 이제 뒤에 can I have? have를 넣어볼게요. have는 갖다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은 물이나 뭐 음식이면은, 먹어도 될까요? 마셔도 될까요? 라고 좀 의역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좀 마셔도 될까요?를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have로 해서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네, 이 질문은 레스토랑에서도, 식당 가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sorry, but, 땡땡입니다. 이 I'm sorry, but은,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싶을 때좀 부담이 될것 같아. 아, 이거, 아, 정말 실례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정말 예의 있고 공손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앞에 I'm sorry, but을 붙이면 훨씬 더 예의 있게 들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도 될까요?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I'm sorry, but can I sit here? 해야 되겠죠? 훨씬 더 공손하고 예의 있게 들리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but can I sit here? I'm sorry, but can I sit here? 그럼 우리 두 번째 했던 표현이 can I have some water잖아요. 그 앞에 한번 I'm sorry, but을 붙여볼게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Very good.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you can have 땡땡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병 가져가세요. 이 물병에 있는 물 드세요라고 할때 you can have this bottle. You can have this bottle. 네, 이렇게 공손한 표현들 좀 배워봤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이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볼게요. I'm sorry. 땡땡. Can I have some juice? 자, I'm sorry. 그냥 I'm sorry 하면 미안합니다잖아요. 근데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but가 들어가야 되겠죠? I'm sorry, but. 이거는 함께 가는 표현이에요.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유용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juice?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juice?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답변을 골라보세요. What is the man trying to give the girl? 자, 아저씨는 이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Number one, bananas. Number two, a sandwich. Number three, a bottle of water. 자, 골라보세요. Three, two, one. 네, a bottle of water. 물병이었죠? 잘 맞췄는지 잘

팀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벤치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그러면 아저씨인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자, 그럼요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땡땡, go ahead. 자, 땡땡,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ure. 네, 빈칸에 sure가 들어가야 되죠. Sure, go ahead. 그래서 sure는 당연하지, 그럼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o ahead는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ure, go ahead. Sure, go ahead. Very good. 자, sure, go ahead 하면 제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서 더 공손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죄송하지만 물도 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네,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 그럼요. 이 물병 가져가세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sure가 나왔어요. 그죠? Sure. 그럼요. You can 땡땡 this bottle.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 우리 오늘 계속 배웠어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you can have. have가 들어가서 you can have this bottle 이렇게 답을 하면은 이 물병을 가져도 됩니다. 이 물병에 있는 물 드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답을 해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네,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이 별 말씀을요 라고 답합니다. No, 땡땡. 자, 이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Problem. 별 말씀을요. 네, no problem. 자,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No problem. Good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실례합니다, 아저씨.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면 되는데요. 자, 실례합니다, 아저씨. Excuse me, sir. Sir는 우리가 모르는 아저씨. 남자 어른을 극존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excuse me, sir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땡땡, I sit here.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춰보세요. 3, 2, 1. 네, can. can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이니까 can I sit here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앉으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Sure, go ahead.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요청을 해요. 아, 죄송하지만 물도 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훨씬 더 공손한 예의 바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땡땡,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저 너무 목말라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I'm sorry가 들어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I'm sorry.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이 물병 가져가세요. 라고 답합니다.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Thank you so much. That's so 땡땡 of you. 자, 친절하시네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kind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제가 별 말씀을요. No problem. 이렇게 답을 합니다.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하고 또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권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공손한 표현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보세요.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 시작하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How's your daily routine? 설마 시간이 너무 많다고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겠죠? Please don't waste time.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도 들어볼게요.
1: Week 23. Thursday. My daily routine. I can talk about my daily routine.
0: Let's get ready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요. 아, 지금 다람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 보니까 지금 여자 다람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위에 적혀져 있는데요. 아침 7시에는 이 여자 다람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칭을 하다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Stretch. Stretch. Good.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면 8시에는 물을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 다람쥐는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습관은 영어로 habit. Habit. Good.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 위에 Saturday라고 적혀 있네요. 아, 앞에 7시, 8시는 매일매일 하는 이제 습관이라고 보면 지금 Saturday는 주말이죠. 토요일이니까 주말에는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말이라는 단어도 배워볼까요? Weekend. Weekend. Very good,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단어들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0: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1: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0: Do you have any good habits?
1: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0: What do you do on weekends?
1: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2: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First, I stretch for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first는 먼저 혹은 첫 번째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I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뒤에 for,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는 뭐뭐 하는 동안 무엇무엇을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10분이라는 뜻이죠. 10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10 minutes 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always drink before breakfast. 자, before breakfast는 아침 식사 전에 라는 뜻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I always drink 이 부분이죠. 자, I 다음에 always 같은 단어들은 빈도부사입니다. 그 뒤에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면 나는 무엇무엇을 뭐뭐뭐 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빈도부사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부사라는 뜻은 어떠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앞서 나왔던 단어는 always가 있었죠. 자, 하나씩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always는 항상, 그 옆에 거 볼까요? usually는 보통, 다음 often은 자주, 그 옆에 sometimes는 가끔, 자, 밑으로 갑니다.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밑에 never는 절대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따뜻한 물이죠. 자, warm water를 쓰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On weekends, I climb with my cousins. 자, 여러분 여기서 cousins는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사촌인데요. 사촌 동생이 될 수 있고요. 뭐 사촌 누나, 형, 오빠, 언니 다 포함해서 cousin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죠. On weekends는 주말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쓰면 됩니다. I 뒤에 동사도 써줘야겠죠.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입니다. 산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영어로 바로 mountain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우리 퀴즈를 풀어볼게요.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What is the squirrel's good habit? 아, 무슨 뜻인가요? 다람쥐의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그림이 힌트죠. 잘 보면서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drinking a glass of cold water. Number two, drinking a glass of warm water. Number three, drinking a glass of warm milk.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정답은 3, 2, 1. Number 2. Drinking a glass of warm water.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 습관이었죠? Very good. Next quiz.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어 문장 볼까요?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라는 문장입니다. 자, 주말마다를 먼저 써야 돼요.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맞아요. On weekends. 자, 나는 I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동사는 뭐뭐에 올라. 바로 climb이죠. 어디에 올라요? 산에. Mountains. 누구와 함께? 사촌들과. With my cousins입니다. 읽어볼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e more time.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Well done,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자, 우리는 대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스피킹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로 전체 다이얼로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을 같이 읽고 연습해 봐요.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너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10분 동안이기 때문에 for가 들어가죠. 다음 문장. Do you have any good habits? 너 좋은 습관이 있니? 혹은 좋은 습관이 뭐니?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입니다. 다음 문장.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가 주말마다죠.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연습 열심히 했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roleplay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대화 속에 남자 다람쥐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은 여자 다람쥐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너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어떻게 말할까요?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제 차례입니다. 너는 좋은 습관이 있니? Do you have any good habits?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Good. My turn.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on weekend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Very good.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여자 다람쥐, 여러분이 남자 다람쥐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보면 됩니다. 아침에 너는 무엇을 하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선생님 차례입니다.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좋은 습관이 있니? 어떻게 말할까요? Do you have any good habits? Do you have any good habit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0: 무엇을 하니? 어떻게 말할까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선생님 차례입니다.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하루를 그냥 시간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오늘 다람쥐처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2: A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Southern Yango.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 우리 친구들의 하루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 쌤이 왔습니다.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오늘은 바로 Thursday.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이다, 얘들아. 벌써 이제 주말이 다가오네. 우리 힘내자고, 그치?
0: 자, Thursday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1: 말하기 하는 날입니다. Speaking.
0: Thursday is for speaking.
1: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우리 한번 자신 있게 말하게 해볼게요.
0: 자, 이번 주 주제 뭐였나요? Week 25. Transportation in our town. One more time. Transportation in our town.
1: Transportation 하면 대중교통이란 뜻이었죠? 이 단어에 얘들아 겁먹지 마요. 대중교통이란 뜻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0: Transportation. Alright. 우리 마을에 있는 대중교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한 주가 되고 있었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1: 자, 오늘 말하기 시간인데 이번 주에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2: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A train? A subway?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Then I grab a taxi or a bus. We arrive at the museum.
0: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우리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세 개를 한번 뽑아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Alrighty. 첫 번째는요. How do you get to?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이거 리딩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준 패턴이지요. 자, 여기 get은

하다는요,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get to? 너 거기까지 어떻게 도착하니?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라는 패턴이 돼요. 자, 해볼까요? How do you get to? How do you get to?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Museum 무슨 뜻이에요? Museum,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니? 라는 문장이겠죠? 한번 다시 들어봐.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조금만 더 빨리 하면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이렇게 됩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차례.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잘했습니다.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How do you get to school? 무슨 뜻이야? 자, 너는 학교까지 어떻게 가니? 자, 무엇을 타고 가니?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How do you get to school? 자, 우리 친구들 차례.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Alright, 좋아요. Number three, how do you get to the bus station? 이거 무슨 뜻일까? Station이 뭐예요? 역이라는 뜻입니다. Bus station 하면은 버스 정류장이란 뜻이 되겠죠. 버스 역이라고는 잘 안 하니까. 자, 버스 정류장까지는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How do you get to the bus station? 자, 우리 친구들 차례. How do you get to the bus station? Bus station.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야. How do you get to? 문장 어떻게 써볼까요?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시작. How do you get t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자, 가볼게요. The best way is to. 이것도 쌤이 리딩하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자, best way는 무슨 뜻일까? best는 최고란 뜻이고 way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the best way is to 하면 최고의 방법은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최고의 방법은 뭐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best way is to. 자, 우리 친구들 차례. The best way is to. 좋아요. 예문에서 보자. 빠밤.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 타고 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잘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 타는 거야. Alright. 자, number two 볼게요. The best way is to walk. 와, 이거 무슨 뜻일까, 얘들아? Walk. 걷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거야. 쌤, 이거 맞아. 이거 있지.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걸어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자, 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walk. 걸어가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야. 시작. The best way is to walk. 잘했어. walk 할 때 여기 L은요. 소리 안 나는 거 알지? 우리 친구들 중에 walk, walk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walk, no, no. walk. okay, walk. alright, 좋아. 마지막. the best way is to ride a bicycl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다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를 타는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The best way is to ride a bicycle. 조금 빨리 해보면 The best way is to ride a bicycle. 가 되겠습니다. The best way is to ride a bicycle.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시작. The best way is to ride a bicycle. 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바이스클 말고 바이크라고 할래요. 라고 해도 돼요. 바이크.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래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뭐뭐야? 문장 만들어보세요. 시작! The best way is to... 따라라!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패턴은 I hop on the... 입니다. 자, I hop on. hop on 하게 되면은 자, 대중교통에 올라타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I hop on the 하면은 나는 뭐뭐에 올라타요. 난 몸을 타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해볼게. I hop on the. 시작. I hop
on the. 자, 사실 이 허비 그 토끼가 깡총깡총 뛰잖아요. 깡총.

깡총 뛰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대중교통에 올라타다 할 때도 hop이란 단어가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hop on the subway. 하게 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지하철에 올라탑니다가 되겠습니다. I hop on the subway. 우리 친구들 차례. I hop on the subway. 잘했어요. 자, number two. I hop on the bus. 이번엔 뭘 탔대요? 뭐에 올라탄대요? 버스에 올라탄대요. I hop on the bus. 우리 친구들 잘해. I hop on the bus. 잘했어요. 자, 마지막은 I hop on the car가 나왔네요. I hop on the car. 난 자동차에 올라타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hop on the car.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어디에 올라탈래? 뭘, 자, 대중교통 뭘 타고 싶어요? 해볼게요. I hop on the, 잘했어요, 얘들아. 자, 이번에 chant를 할 텐데요. 우리 방금 배운 패턴들을 노래에 넣어서 해볼 거야. 조금 긴장되지만 우리 한번 chant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let's chant 해볼게요. 선생님, 좀 chant 항상 긴장되는 거 알지, 얘들아? 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선생님 또 박자를 틀릴 수 있거든. 한번 화이팅하고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How do you get here? How do you get here?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우리 친구들 잘해.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Very nice. The best way is to. The best way is to.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I hop on the. I hop on the. I hop on the subway. I hop on the subway. Very nice. Great job, everyone. 얘들아, 쌤 엄청 긴장했었는데 박자 잘 맞춘 것 같아, 그쵸? 우리 친구들이 같이 박자를 맞춰줘서 쌤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바로 퀴즈 타임 해볼게요. 퀴즈, 퀴즈, 퀴즈. Alright. 자, number one. 공원에 어떻게 가나요? 자, 뭐뭐에 어떻게 가나요? 뭘 타고 가나요? 할때 무슨 패턴 썼었죠? How do you get to? How do you get to였지요? 자, 공원은 영어로 뭘까? P로 시작해. 파파파. 맞습니다. 파크가 되겠죠? How do you get to the park?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get to the park? 좋아요. 자, 몸을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라고 할 때, How do you get to? How do you get to? How do you get to?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Number two.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다 나왔어. 뭐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패턴을 썼었죠? The best way is to 였지요. best는 최고, way는 방법. 그래서 the best way is to가 됐는데, 자, 걷는 게 영어로 뭐였지? 걷다, 걷다. W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이건데,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얘들아? WALK이면 쌤, 이거 walk 아닌가요? walk. No, no, that's a no-no지요. 자, walk라고 읽기로 했어요. walk, walk. 아주 강하게 walk. Okay?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거예요. The best way is to walk.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The best way is to walk. walk 할때 그냥 walk, walk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 walk. alright? walk. okay. 자, 그 다음은 3번, number 3.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요. 대중교통을 올라타다 할때 쌤이 어떤 패턴이었죠? hop on the 였죠? I hop on the to go school 나왔어요. 자, 근데 학교 갈때뭘 탄대요? 버스를 탄대요. 그래서 I hop on the 버스는 영어로 쌤 버스는 버스예요.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해요? bus라고 해야겠죠? bus. alright. 자, I hop on the bus to go school.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해볼게요. I hop on the bus to go school. 잘했습니다. 자, hop on the 마지막으로 무슨 뜻이라고? 대중교통에 올라타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이번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How do you get to?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The best way is to?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I hop on the subway.
1: (웃음) 잘 듣고 따라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아,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지? 그렇죠, transportation이었죠. transportation 뜻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자, transportation 단어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좋아요. 자, 선생님이랑 transportation 단어들 배운 거랑 오늘 배운 패턴, magic 패턴인데 꼭 기억하면서 써봐야 돼요.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 대중교통이 뭐가 있나 한번 잘 보고 쌤이랑 배운 패턴 꼭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부사절 접속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접속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접속,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네 개의 접속사들 배웠는데요. 어때요? 복습해보니까 좀 할만한가요? 어렵지 않았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들 퀴즈를 통해서 바로 복습해봅시다.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He smells food. He feels hungry. 그는 음식 냄새를 맡을 때 배고픔을 느낀다요. 자, A에 while, B, when, C, after. 자, 이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맞습니다. B에 when이 들어가야겠죠. 그는 음식 냄새를 맡을 때,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when이었습니다. While은 뭐뭐를 하는 동안에, 그 다음 after은 뭐뭐 후에였던 거 기억나죠? 네, 좋아요. When he smells food, he feels hungry.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우리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갑시다. Question number two. He cleans the house. He listens to music. 그는 집을 청소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다. A. When. B. Before. C. While.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while입니다. While은 무엇 무엇을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죠. 즉, 부사절과 주절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뜻했습니다. A의 when은 무엇 무엇을 할 때, B before은, 그렇죠. 무엇 무엇 전에

였어요. 따라서 while he cleans the house, he listens to music. 그는 집을 청소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겠네요.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Question number 3. The sun came out, the rain stopped. 비가 그친 후에 태양이 나왔다예요. A. After, B. Among, C. About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의 after 골라주시면 되겠죠. 왜냐? 비가 그친 후에잖아요. 뭐뭐 후에는 after이라는 접속사 써주시면 되죠. B의 어몽은 아니에요. 이건 전치사예요. 어몽, 뭐뭐 중에서, 사이에서. C의 about은 마찬가지로 전치사인데요. 무엇무엇에 대해서였죠. 따라서 3번의 정답, after. The sun came out after the rain stoppe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Unit 11. 부사절 접속사 첫 번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시간 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들을 배웠어요. 시간. 도대체 그 주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때를 설명해주는 접속사들이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가지. When, 그 다음 while 있었고요. Before, after까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접속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재밌는 지문 두 가지 읽어볼 거고요. 그 속에 숨은 접속사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100쪽이에요, 우리 친구들. 100쪽이요. Step up. 첫 번째 질문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 여러분, 이 식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선생님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식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손을 이렇게 떡 갖다 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이 잎들이 하나로 슉 모아져요. 여기 있는 잎들이 하나로 슉 모아져서 일자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식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정말 신기한 식물이에요. 오늘은 이 신비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지문 살펴봅시다. Do plants react when we touch them? 나왔죠. 자, 의문문으로 질문 시작했습니다. Do라는 네, 조동사 넣어서요. Plant, 식물인데요. S부터서 식물들이요. 식물들은 react, 반응하다, 반응을 보이다란 뜻이에요. 그 식물들은 반응을 보이나요? 묻고 있죠. 언제? 자, 뒤에 있는 이 부사절이 언제 식물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꾸며주고 있습니다. We touch them. 우리가 touch, 만질 때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 식물들을 만질 때, 그 식물들이 반응을 하나요? 묻고 있어요. 네, 반응하나요? 여러분, 식물 만지면 식물이 반응하나요? 못본것 같은데요. Most plants don't. 나와 있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don't. 그렇지 않습니다. 자, don't 뒤에 앞에 나온 react. 반응하다가 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But plants called touch me not do. 그러나 plants 식물들인데요. 여기 나온 called는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뭐뭐라고 불리는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자, 이 뒤에 있는 게 plants를 꾸며줍니다. touch me not이라고 불리는 식물들은 do, 그러합니다. 여기 나오는 do는 앞에 나온, 그렇죠. react를 나타내겠죠. 그 touch me not이라고 하면 봉선화예요. 봉선화. 그 봉선화라고 불리는 식물들은 do, react, 반응합니다.
우리가 만지면 반응을 하는 거야.

한대요. When you touch them, they fold their leaves quickly. 나왔어요. 자,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서요. 이 문장의 부사절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When you touch them, 당신이 그것들을 만질 때 라고 해석하죠. When은 뭐뭐 할 때니까요. 그것들을 만질 때 they fold. 그들은 fold 하면은 바로 여기 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뒤에 fold, 뒤로 끝나서 과거형인가? 라고 헷갈려 하는데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접다, 접다. folded, 뒤에 ed를 붙여야 접었다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접습니다. 그들의 leaves, leaves는 leaf, 나뭇잎 하나의 복수형이에요. 여기 있는 이 f가 VES로 바뀌어서 나뭇잎들,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나뭇잎들을 접습니다. 어떻게? quickly, 아주 빠르게 접어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잎들, 여러 개의 잎들이 한번 터치를 하면 슉 접습니다. Then they open again a few minutes later. 그리고 나서 그들은 open, 엽니다. again, 다시 열어요. 여기 나왔죠? a few minutes later. 이거 묶어서 설명할게요.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요. 여기 a few 보이시죠?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a few의 친구, a little, a little 있었는데요. a few는 a little과 다르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옵니다. 몇 분, 여기 뒤에 s가 붙었죠.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a little, a few의 친구 a little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a little water, a little sugar. 자,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두 개 의미는 같지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각각 나눠져서 옵니다. a few minutes later 하면 몇 분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몇 분 후에 다시 엽니다. 한번 터치했을 때 슉 닫았다가 몇 분이 지나면 다시 잎을 펼쳐요. They do this to protect themselves. 나왔죠? 그들은 여기 나온 그들 앞에 계속해서 the plants called touch me not입니다. 봉선화라고 불리는 그 식물들은요. do 합니다. 그것을요.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듯이 한번 만지면 슉 접었다가 fold 했다가 다시 open again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을 합니다. 왜 하냐면 뒤에 있는 to가요. 무엇 무엇을 위해서예요.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protect 하면 보호하다죠. 보호하기 위해서요. themselves, 그들 자신을요. 자, 여기 이렇게 themselves, 그들 자신이라는 제기 대명사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경우에 이렇게 써줍니다. 앞에 있는 they protect themselves잖아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합니다. 즉,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이렇게 themselves라고 적어준 거예요. 우리 다른 지문에서 yourself, herself 이런 뭐뭐 self 많이 만났었습니다. 여기선 them 복수니까 뒤에 VES, themselves라고 써준 거예요. It's like they're saying don't touch me. 여기 나왔어요. It's like, 그것은 like 뭐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냐면요. They are saying,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Don't touch me, 저를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So, before you touch this plant, remember their name.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before이라는, 그렇죠, 접속사 나왔네요. 뜻은요? 무엇 무엇을 하기 전에요. 뒤에 무엇을 하기 전에냐면 you touch these plants까지가 이 문장의 부사절이죠. 당신이 그 plants, 식물들을

움직이기 전에요.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줍니다. 그 전에 뭐를 하라? Remember their name. Remember 하면 기억하다예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없이 동사가 쓰였으니까 명령문이죠. 기억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무엇을? 그들의 이름을요. 정리하면, 따라서 당신이 그 식물을 만지기 전에 이름이 뭐였는지를 한번 기억해주세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touch me not, 동서나라고 하는 식물은요. 사람들이 손을 대면, 만지지 마세요. Don't touch me. 하면서 잎을 모두 오므려요. 자, 그게 여러분 신기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만지고, 만지고 반복하시면 안 돼요. 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만지기 전에 그 뜻이 무엇인지, Don't touch me.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잎을 오므리는 영상을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질문에 숨어 있는 grammar point 찾아볼게요. 세 가지 있고요. 첫 번째는 when we touch 예요. 자, 이게 부사절 접속사 when 보이시죠? 우리가 만질 때, 뭐뭐 할 때라고 나타냅니다. When we touch, 우리가 만질 때. 그 다음에요, 여기도 when이네요. When you touch, 당신이 만질 때. 이 when이라는 부사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이 질문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만질 때, 당신이 만질 때. 네, 아주 자주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Before you touch 하면 당신이 만지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죠. Before, 그 다음에 when. 이 질문에서 다뤘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제목 골라볼게요. 1번. 이름이 독특한 식물. 자, 이름이 독특한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 나왔나요? 아니에요. 식물의 이름 아니고요. 두 번째. 만지면 반응하는 식물. 맞나요? 그렇죠. React. 반응하는 식물이었어요. 보통 식물들은 만지면 반응하지 않는데, 이 touch me not, 봉선화라고 하는 식물은 반응했다. 자, 맞고요. 3번. 소리를 낼수 있는 식물? 소리를 낼수 있는 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죠. 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찾아 쓰라는 건 지문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 달라는 거예요. When you, plant called touch me not.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이 plant, 뒤에 있는 called touch me not식 plant를 꾸며주지요. 뭐라고 불리는? touch me not. 봉선화라고 불리는 식물들을 당신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렇죠. touch였죠. When you touch, 써주세요. touch plants called touch me not. They quickly their leaves to themselves. 그들은 빠르게 그들의 잎들을 어떻게 했었죠? 그들의 잎들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자, 접다 무엇이에요? 접다 fold. 뒤로 끝난다고 해서 과거형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들의 잎들을 접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Protect. 보호하다. 적어줄게요. Protect. 이렇게요. 자, 정리하면 When you touch plants called touch me not, they quickly fold their leaves to protect themselves. 까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우리 첫 번째 지문 재밌게 잘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101쪽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아래 사진을 보니까 글이 스페이스 푸드예요. 스페이스 푸드. 우주 음식? 우주 음식인데 생긴 건 어떤 치약처럼 생겼어요. 튜브형 용기에 들어있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읽어봅시다. Imagine you are going on a trip to space. 자,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로 문장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자, 여기 뒤에 있는 You are going on a trip to space가 이 imagine의 목적어가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절이 imagine의 목적어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뭐라고 하는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상상하냐? You are going on a trip to space. 자, go on a trip 하면 여행을 가다죠. 어디로? space. 우주로요. 당신이 우주로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What food will you take? What food, 어떤 음식을 will you take? 미래형 의문문이죠. 네, 당신이 take 하면 가져가다예요. 어떤 음식을 가져갈 것인가요? 네, 물어보고 있어요. 피자? bread? 피자요? 아니면 빵? 어떤 음식을 가져갈 건가요? No, 안 돼요. 왜안 되냐? They make too many crumbs. 그들은요, 자, 여기 나온 그들은 앞에 있는 피자 혹은 브레드가 되겠죠. 피자랑 빵은 만들어요. Too many crumbs. crumb 하면 빵이나 과자의 부스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too 보이시죠? 이 too는 많은이란 뜻인데 너무 많아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너무 많아서 안 좋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too many 하면 너무 많은 부스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피자랑 빵 많이 먹죠? 피자랑 빵 많이 먹으면 이 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어때요? 지구에선 중력이 있으니까 부스러기가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사실 지구에서는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remember, everything floats in space.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동사로 시작했죠. 명령문이에요. remember,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이 float. float 하면 떠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everything은요, 의미상으로는 복수지만, every가 붙으면 영어에서 단수 취급을 해요. 따라서 뒤에 s를 붙여줍니다. 모든 것들이 떠다닙니다. 어디에서? In space. 우주에서요. 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부스러기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붕붕 떠다니잖아요. So, when you eat, you will make crumbs. 따라서 여기 when이 나와서 이 문장의 부사절입니다.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겠죠? 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당신이 먹을 때, 그쵸? 먹을 때 당신은 make, 만들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를요. 이 피자나 빵을 먹을 때 당신은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에요. They are not safe for your spaceship. They, 여기 나오는 they는 앞에 있는 부스러기들을 가리키죠. 그 부스러기들은요, are not safe.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어디예요? 당신의 spaceship, 우주선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들이요, 이 미세한 부스러기지만 그 우주선에 있는 기계나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때요? 우주선이 고장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In 1962, 1962년에요. While 접속사 나왔죠. While astronaut John Glenn was in space, he ate applesauce from a tube. 네,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1962년, while 하면 무엇무엇 동안에예요.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주 비행사 존 글렌 씨는요, was in space, 우주에 있던 동안. 그쵸? 존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있던 동안에 그는 eat, 먹다의 과거형이죠. 먹었습니다. 애플 소스를요. 자, 애플 소스 하면 사과 소스입니다. 이 사과 소스를 먹었어요. 근데 from a tube, 튜브로 된 사과 소스를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그 치약 모양의 튜브 있죠? 그 안에 사과 소스가 들어있었어요. 이 우주 비행사 존 글렌 씨가 우주에서 튜브로 된 사과 소스를 이렇게 짜서 먹었습니다. It was easy to eat without making a mess.
it 여기서 it은요 앞에 나온 이 애플 소스 그 튜브에 든 애플 소스를 뜻해요. 그것은 easy to eat 나왔어요. 자, 우리 easy to 동사 하면 그 동사를 하기 쉽다라고 해석해요. easy to eat이니까 먹기 쉽습니다. 뒤에 without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치사가 나왔죠. 무엇 무엇 없이 뭐 없이 making a mess, make a

계속해서 이 애플 소스 나타냅니다. 그것은 perfect,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우주에서요. 아시겠죠?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 빵이나 피자 이런 게 먹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부스러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애플 소스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는 훨씬 완벽한 음식이 된다라는 뜻이었네요. 좋아요.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when 또 나왔네요. when 뭐뭐 할 때, when you eat 당신이 먹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은 while astronaut John Glenn was in blah blah.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어디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무엇 무엇 동안에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죠? 이 when, while 두 가지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그레디온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존 글렌은 우주에서 피자를 먹었나요? 피자는 안 먹었어요. 대신에 애플 소스 먹었죠? F, 거짓입니다. 2번, 음식 부스러기는 우주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음식 부스러기, crumbs,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영향을 줬죠. 위험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거짓. F 두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언급된 것이에요. 질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y was applesauce in a tube a good choice for space food? 왜그 애플 소스, 튜브로 된 애플 소스는 a good choice, 좋은 선택일까요? 우주 음식으로요. 왜그 튜브로 된 애플 소스가 좋은 선택일까요? 1번, 어지르지 않고 먹기 쉬워서. 맞나요? 맞아요. Not making a mess. 어지르지 않고 먹기 쉽다고 했습니다. 2번, 크기가 작아 보관하기 편해서?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3번, 맛이 좋고 영양소 풍부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1번에 체크해 주세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지문 두 가지 잘 읽었습니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해석해 보세요. 아시겠죠?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선생님이 The Amazing World of Plants. 아까 우리 첫 번째로 읽었던 지문 있잖아요. 만지면 반응하는 식물. 그래서 이름이 Touch Me Not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식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속에 숨은 의미들이 신기해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Venus flytrap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것은요, quickly close its leaves, it catches an insect. 비너스 플라이트랩은 곤충들을 잡을 때 빠르게 잎을 닫습니다. 자, 뭐뭐 할때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When 들어가면 되겠죠. Quickly close. 빠르게 닫습니다. 언제 그들이 곤충을 잡을 때요. 자, when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잎들을 빠르게 닫습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는요. The morning glory blooms. It opens its flowers early in the morning and close them at night. 조금 긴데요. 이 모닝 글로리, 무궁화예요. 아, 무궁화가 아니라 나팔꽃입니다. 네, 나팔꽃은요, 꽃을 피운 후에 아침에는 꽃을 열고 밤에는 닫습니다. 자, 그래서 모닝 글로리예요. 아침에 여니까요. 자, 여기서는 꽃을 피운 후에, 뭐뭐 한 후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렇죠. After the morning glory blooms 하면 꽃을 피운 후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dragon tree예요. The dragon tree is known for its red sap. Red sap은 빨간 수액입니다. 이 나무에서 빨간 수액이 흐르는데요. It bleeds. It looks like dragon's blood. 그 수액이 나오는 동안에요. 그 수액이 나와서 흐르는 동안에 그것은 마치 용의 피처럼 보입니다. 자,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갈까요?

동안에는 while 나와야겠죠? While it bleeds. 그 수액이 나오는 동안에 그 마치 용의 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래곤 트리예요. 아시겠죠? 네, 이 식물들의 세계는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웠어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은요. 우리가 배운 이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해서 우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주 음식 스페이스 푸드에 대한 지문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주에서 음식 먹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접속사를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아니면 이건 100%야.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히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네.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이 많이 안 입거든요.
1: 안 입죠. 보통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너무 재미있게 아하. 또 수사탐정 느낌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누구에 오실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전!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speak.
1: 아, 공부해요, 한국말.
2: No English.
1: Please. Okay. I try.
2: Thank you.
1: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Yeah.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With a girl?
1: Yeah.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응?
2: How do you
1: 봐봐.
2: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1: like...
2: cardigan?
1: 그렇지.
2: Oh,
1: see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Yeah, not girl.
1: 아닌데.
2: A guy's cardigan
1: 내가
2: to
1: 입는
2: me.
1: 거랑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선 안 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 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 또.
1: 영화관에 갔어. 사실 이건데.
0: 이거는 그거다.
1: 예.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네.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건데.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네.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할 때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썼습니다.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1: 네.
0: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Uh-huh. Definitely.
0: Definitely. All 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 때 표현을 몇 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네. to the movies. 어?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영화관.
0: Movie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1: 맞아요.
0: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1: 어허.
0: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1: 네.
0: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 네.
0: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어, 내일 봐 할 때 우리 쓰는 단어 뭐였죠? 우리 내일 봐.
1: 네,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a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1: 네.
0: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live.
0: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parents.
0: I live with my parents. Mm-hmm.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1: Mm-hmm.
0: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1: Mm-hmm.
0: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 네.
0: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l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어,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1: girl,
0: right? So, how do you know? 모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요,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네. 그러면 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하.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0: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Okay,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1: 아, 카디건이요?
2: 원래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내 표기야. 오케이.
2: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1: Right.
2: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1: Yes.
2: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1: car,
2: the, gun.
1: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2: 힌트가 많이 됐어요.
1: 와,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2: 아, 그래요?
1: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아, A-N이구나.
1: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야 돼요.
2: 네.
1: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2: 아.
1: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2: 오.
1: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2: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1: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 데 꽤 많아요.
2: 그래요?
1: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카디건처럼, 오케이? 자, 트라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네.
1: 카디건. 카디건.
2: 카디건.
1: 카디건. 카디건, 좋아요. So, 카디건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2: 네.
1: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룩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쵸?
2: 네.
1: 룩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2: 보이는 거죠.
1: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2: 어.
1: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2: 네.
1: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2: 네.
1: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2: Do you see 마유?
1: 그죠. Do you see 마유?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2: Do you see the tower?
1: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can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2: Picture.
1: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2: 안에.
1: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2: 주방에.
1: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2: 네.
1: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2: 주방에.
1: 주방에 하는 것 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2: 주머니에.
1: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2: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1: 무디죠,
0: 않는 거.
1: 무디죠. 예, 무딘 사람인 거죠. 있어요. It looks like a, to me. 어,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en's. 네.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예. 나에게.
0: I love that. Okay. 예.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오. It looks like a guys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a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spelling,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아, 이제 그러면. 완벽히 숙지됐죠.
0: 어, 그렇죠. 아,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그냥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예.
1: Hi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네.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ir. Theirs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 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예.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1: 아, 맞아요?
0: 명사가 됐고요.
1: 어.
0: 자, their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오.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1: 네.
0: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그래서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1: Yes. Okay?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때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그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
0: 아, 무당벌레. I'm sorry. 네.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그럼 귀여워. 어떨까요?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Very.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레이디버그.
0: 레이디버그의 것이 아니죠.
1: 그쵸,
0: 이거
1: 그쵸.
0: 그냥
1: a ladybug.
0: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irl's.
1: It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look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달

0: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Mayu?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티슈. 어머. Oh my.
1: 어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야. 이런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Do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Look이 일반 동사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Look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슬기 씨만이 아니고 네.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0: 아, 너무 뿌듯해요.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the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직접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걔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마유?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3: Do you see 마유?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5: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4: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5: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No!
2: guy's cardigan.
1: No, no. For women.
2: Oh.
1: Yeah. Color's red.
2: Oh, my goodness.
1: Yes, y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0: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네. 느낌이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6: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30강에 들어오셨고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오늘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제안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많은 복습이 이뤄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지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나요? 리뷰 퀴즈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중요했던 문장 살펴볼게요. The Hongi is a special way blank friendship. 홍이는 특별한 방법이다, 독특한 방법이다, 우정을 보여주는 friendship이 우정이란 뜻을 가지는 명사예요. 우정을 보여주는 이란 의미로 앞에 나오는 이 way, 방법을 꾸며주는 형태의 말을 써야 됩니다. 보여주다가 show죠. 자, show로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없고요.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죠. To show 하면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The Hongi is a special way to show friendship. 홍이는 독특한 방법이다. 우정을 보여주는. 네, 지난 시간에 홍이라는 마오리족의 특별한 인사법에 대해서 읽어봤죠? 자, 오늘 복습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day's Learning Point 함께 볼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죠?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안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뭐뭐 하자, 뭐뭐 하는 게 어때? 와 같은 제안문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드 게임에서는 단어를 복습합니다. Share, Breath, Connect와 같은 단어들 배웠어요. 천천히 자세히 또 배워봐요. 다음으로 Workbook, 별책을 준비해 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시작할까요? 네, 우리 이지 가이드로 지금 배우고 있는 제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제안문은 우리말로 뭐뭐 하자, 뭐뭐 하는 게 어때와 같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이죠. 자, 이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et's, 다음 let's not,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we 같은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각각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예문 let's clean, 청소하자, let's go, let's dance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이 동사 원형으로 쓰여야 해요. 다음으로 let's not 이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let's의 반대로 뭐뭐 하지 말자라는 뜻이 되겠죠? let's not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 let's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형태의 말이 옵니다. let's not be late, 늦지 말자라는 뜻이 되겠죠? 저기서 보면 late가 늦은 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문장 안에서 쓸 때 바로 혼자 쓸 수 없고요. 바로 앞에 be라는 동사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Let's not be late 이렇게 써야지 Let's not late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비동사 함께 쓰셔야 돼요. 다음으로 How about, what about 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How about, what about은 뭐뭐은 어때? 뭐뭐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요청하는 표현이 돼요.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말은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명사가 오면 무엇은 어때가 되겠죠? How about a movie? 영화는 어때? 라는 뜻이 되고요. How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What을 쓸 수도 있어요. What about a movie?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동명사가 올 때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How about going? 가는 게 어때? What about going? How와 what은 바꿔서 쓸 수 있고 의미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why don't we? 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자, why don't we를 직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의미로 제안문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왜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보다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why don't we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이 두 말, how about, what about과 why don't이가 지금 뭐뭐 하는 건 어때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How about, what about은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는 거고요. Why don't we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에서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Why don't we plant? 심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let's부터 why don't까지 제안문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step out에서 문제를 풀어보며 문법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95쪽에 나와 있는 step out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Let's read or read this book and discuss it. 읽자, 그리고 무엇을 읽자? 책을 읽자, 그리고 뭐 하자? 그것을 토론하자 라는 뜻의 제안문이네요. 자, let's 다음에 올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지 가이드에서 한 번 더 살펴봤죠? Let's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온다. 따라서 read가 쓰여야 됩니다. 책을 읽자, 그리고 토론하자. 이 문장은 read와 discuss 두 개의 동사가 나온 말로써 and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자 라는 뜻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Let's read this book and discuss it.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Let's be not or not be afraid to ask question. 두려워하지 말자. 무엇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란 뜻의 제안문이네요. 자, 이 표현은 뭐뭐하지 말자란 뜻으로 let's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not을 어디다 썼어야 됐죠? let's 다음에 바로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정답은 let's not be가 되겠죠? 자, afraid가 두려워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따라서 앞에 비동사의 원형 be가 쓰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Let's not be afraid to ask questions.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잘했어요. 자, 이제 3번 가볼까요? What is or about ordering some pizza? 피자를 좀 주문하는 것이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으로 what about? 이런 표현이 있죠? 자, is 쓰면 안 되고요. 제안문이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about을 써서 나타냅니다. about 다음에는 ordering과 같이 이렇게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What about ordering some pizza? 피자를 좀 주문하는 게 어때? 네, 이 표현은 또 how about ordering some pizza?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Why don't we take or taking a trip to the beach? 바닷가로, to the beach 하면 바닷가로죠? 바닷가로 trip, 여행을 가는 것이 어때? 라는 뜻의 제안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why don't we? 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자, why don't we는 how about, what about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지만 how about, what about과 어떤 차이가 있었죠? 뒤에 오는 단어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take가 돼야 돼요. take a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 여행을 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take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we take a trip to the beach? 잘했어요. 자, 이제 5번이에요. Let's multiply or multiplying 9 by any whole number.
곱하자. 9에 어떤 아무 정수나 정수를 곱해보자. 네, let's가 쓰였네요. multiply는 곱하다란 뜻의 동사죠. let's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multiplying 안 되고요. multiply가 돼야 돼요. multiply a by b 하면 a에 b를 곱하다란 뜻이었고요. any whole number 할때 whole number는 정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 있죠. 0, 1, 2, 3, 4, 5, 6, 7 이런 숫자를 whole number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multiply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Let's multiply 9 by any whole number. 잘했어요. 자, 이번엔 B입니다. Part B.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1번. Don't let loose hope. 희망을 잃지 말자란 뜻이 되어야 되는데, 네, 뭐뭐 하지 말자란 뜻이니까 don't를 썼나 봐요. 자, 이런 표현은 없죠. 뭐뭐 하지 말자란 뜻이 되려면 우리가 배운 제안문 let's not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럼 뭐가 틀렸죠? Don't let 이렇게 쓰지 말고 let's not 다음 동사 원형 lose hope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Let's not lose hope.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뜻의 문장이 완성됐어요. 다음 2번입니다. Why do we try it next time? 다음번에 next time 다음번에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게 어때라는 뜻이 돼야 돼요. 뭐뭐 해 보는 게 어때가 되려면 why do we try?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시도하는 왜 시도하지?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시도하는 게 어때가 되려면 do가 아니라 don't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why don't we try 하면 시도하는 게 어때? 같이 읽어볼게요. Why don't we try it next time? 다음번에 시도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의 제안문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How about invite all your friends? 너의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문장 전체 같이 읽어볼게요. How about inviting all your friends? 너의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어때? 네, 잘했습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은 Let's do honest about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해지자라는 뜻이 되도록 알맞은 문장을 써야 돼요. 자, 보니까 Let's 다음에 do라는 동사 원형 잘 왔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 문장은 솔직해지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Honest가 솔직한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단독으로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쓰는 동사는 어떤 동사가 와야 됐었죠? 비동사가 와야 돼요. 비동사의 원형 be를 써야 되겠죠? do가 아니라 be로 써야 맞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Let's be honest about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네, 이렇게 써야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법 다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월드 게임으로 가서 어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for word game? 자, 여러분, 단어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교재 96쪽이고요. 자, 파트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다섯 개의 그림이 나와 있고 또 우리말 뜻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지문들을 기억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지금 파일을 여러 명이서 나누고 있어요.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배웠었는데 여러분 뭐죠? 맞습니다. share입니다. share.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숨, 호흡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있네요. 숨, 호흡을 뜻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데요. 뭐였죠, 여러분? breath입니다. 자, 이 바로 위에 B가 있네요. B, R, E, A, T, H. breath. 숨, 호흡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다음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C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connect, 동사죠. C, O, N, N, E, C, T. connect,
연결하다.

고르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여러 개 인형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픽이죠. 픽. P로 시작해요. P, I, C, K. 픽. 고르다. 다음 마지막 그림입니다. 곱하다. 네, 우리 numbers란 주제로 magic number 9. 마법의 숫자 9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지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수학 용어들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곱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M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보자, 여러분. multiply. M, U, L, T, I, P, L, Y. 도착! multiply, 곱하다가 마지막 단어였어요. 자, 여러분 모두 도착했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파티 B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네, 지금 across, 가로줄과 down, 세로줄의 단어가 3개씩 있네요. 자, 여러분들 스펠링을 잘 알고 있어야 척척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로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자,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요. 뭐죠, 여러분? learn. 어떻게 쓰죠? L, E, A, R, N. learn. 배우다. 다음, 2번 새로 가보겠습니다. 결과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자, 이 단어도 우리가 magic number 9, 마법의 숫자 9에 대해서 배울 때 결과라는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요. 자, 볼까요? R로 시작합니다. 바로 result예요. R, E, S, U, L, T. result, 결과. 다음, 3번 가로 가볼까요? 배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배수. 역시 이것도 수학 용어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요. 바로 multiple였죠? M, U, L, T, I, P, L, E. 배수, multiple. 잘했어요. 다음, 4번 새로 해볼까요? 실패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실패하다,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fail, F-A-I-L.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새로 가보겠습니다. 실패하다의 반대말 성공하다가 나와 있네요. 성공하다는 succeed. S를 시작하죠? S-U-C-C-E-E-D. succeed.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합, 합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sum, S-U-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월드 게임 모두 미션 완료.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워크북으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별책 준비했나요? 워크북 19쪽에 나와 있는 단어 복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파트 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예요. 자, 보기에는 우리가 배운 단어들이 잘 나와 있죠? Let's pick some friendship tradition. 이렇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풀이해보겠습니다. What is the blank of the digits? 그 숫자들의 뭐요? 합은 what is? 무엇인가? 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합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죠. 네, 방금 우리 월드게임에서 풀고 왔습니다. 합을 뜻하는 단어는 sum. 자, 그럼 또 써볼게요. S-U-M. 자, 그래서 완성됐네요. 읽어볼까요? What is the sum of the digits? 그 숫자들의 합은 무엇인가? 좋아요. 자, 이번에 2번 가볼게요. Isn't it a beautiful blank?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지 않은가? 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름다운, beautiful의 수식을 받는 전통이란 단어입니다. 전통을 뜻하는 단어 어디 있죠? tradition,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T-R-A-D-I-T-I-O-N, tradition. 자, 같이 읽어볼게요. Isn't it a beautiful tradition?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지 않은가? 잘했고요.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often blank to big success. 이것은 종종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네, 이어지다 혹은 이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는 바로 leads to가 되겠죠. 그래서 leads를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L, E, A, D, S. S를 붙이는 이유는 주어 this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is often leads to big success. 잘했어요. 자, 4번 가볼까요? The hongi is a special way to show blank. 홍이는 독특한 방법이다. 우정을 보여주는. 자, 우리가 리드 퀴즈에서 풀었던 문장이죠? 보여주는 선생님은 이 부분을 문제로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show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 우정을 보여준다란 말이 되도록 우정이란 단어를 찾아 써야 돼요. 자, 우정은 friendship입니다. friend가 친구니까 친구 간에 가지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마음, 우정이 되겠죠. 자, friendship 같이 써볼까요? F, R, I, E, N, D, S, H, I, P. friendship.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 hongi is a special way to show friendship. 잘했어요. 자, 이제 5번입니다. Blank any number and subtract the sum of its digit. 아무 숫자나 골라서 그 자릿수의 합을 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앞부분이 지금 비어져 있으니까 아무 숫자나 고르다란 의미로 고르다 동사를 찾아야 돼요. 바로 픽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픽을 넣습니다. 네, 앞글자는 대문자로 써야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ick any number and subtract the sum of its digit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복습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는 20쪽으로 가서 grammar,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한문 또한번더 복습해 보는 거예요. Part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중복 가능합니다. 자, 지금 let's not, let's, how about, why don't we?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제한문에 쓰이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문법적인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라는 뜻의 제한문이에요. 자, 주어진 표현은 waste any more time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까지는 나와 있고요. 하지 말자란 뜻이 되도록 어떤 표현을 골라 써야 될까요? 바로 let's not입니다. 자, 이어 써볼게요. Let's not. 다음에 waste와 같이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Let's not waste any more time. 좋아요. 2번이에요. 그 새로운 식당에 가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의 제안문. 자, try the new restaurant. 새로운 식당을 시도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식당을 시도한다는 건 새로운 식당에 가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오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부분이 영어로 되어야 합니다. 자, 뭐뭐 하는 게 어때는 how about 또는 why don't we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try 이렇게 동사 원형이 쓰여 있으니까 why don't we가 와야겠죠. 같이 써볼까요? Why don't we? 동사 원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try the new restaurant? 잘했어요. 자, 이제 3번. 23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자입니다. 네, try it with 23. 23으로 그것을 시도하다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미 영어로 쓰여 있고요. 뭐뭐 해보자라는 뜻이 되도록 알맞은 표현은 let'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let's 써볼게요. 네, 그 다음 동사 원형 try 나왔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Let's try it with 23. 잘했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코를 함께 맞대는 건 어떨까? 라는 뜻의 제안문. Pressing noses together. 서로 코를 맞대는 것. 이렇게 ing 형태가 나와 있죠? 앞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고요. 뭐뭐 하는 건 어떨까라는 뜻이 되도록 알맞은 표현 골라봅시다. How about이 와야 돼요? Why don't이 가야 돼요? 네, pressing 이렇게 동명사로 쓰여 있으니까 about이 앞에 쓰였겠죠. 따라서 how about을 써야 됩니다. How about? 네,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How about pressing noses

시작하기 전에예요. 그러면 앞부분은 엄마가 집에 오시기 전에 청소하자. 우리 방을 청소하자. 청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하자란 뜻이 되도록. 네, let's를 써야겠죠? Let's.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et's clean our room before mom gets home. 네, 이렇게 해서 알맞은 제안문 표현을 넣어서 빈칸을 넣어봤고요. 그다음 Part B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계속 제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안문을 완성해 보는, 완벽하게 만들어 보는 조금 더 많은 단어들을 한번 써가면서 해볼게요. 산책하러 가는 게 어때?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go도 나와 있고 how도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게 어때?이니까 how about을 써서 나타내야겠죠? How about? 다음 about 다음에는 ing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가는 게 어때요? 따라서 go를 go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Go for a walk 하면 산책을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다음 2번 이 책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자라는 제안문 만들어 볼게요. 뭐뭐 하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말로 시작할까요? Let's로 시작해야 돼요. Le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뭐 하자고 했죠? 책을 읽고 토론하자라고 했어요. And discuss it 해서 토론하자란 말은 완성이 됐고요. 책을 읽다란 표현을 쓰면 되겠죠. Let's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Read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READ. Let's read. 그 다음 이 책을 뭐가 되죠? This book.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his book and discuss it.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그 회의에 늦지 말자란 뜻이 되도록 제안문 쓸 거예요. 뭐뭐 하지 말자.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Let's not 쓰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늦지 말자 할때 늦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late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late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no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자, 형용사와 같이 쓰이는 동사는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원형은 그대로 be입니다. be 쓰고요. 다음에 형용사 올수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et's not be late for the meeting. 회의에, 그 회의에 늦지 말자. Let's not be late. 늦지 말자란 표현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 표현은 하나로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정원에 나무를 좀 심는 게 어때? 자,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이지 가이드 할때 계속 설명했던 문장이죠. 자, 뒤에 보니까 some trees in the garden. 정원에 라는 표현 나와 있고, Some trees, 나무를 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는 게 어때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why란 표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why가 들어가는 제안문은 why don't we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써볼까요? why don't we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심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 네, plant죠. 마저 쓰면 P-L-A-N-T Plant의 목적으로 some trees가 나온 거죠. 자, 완성됐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Why don't we plant some trees in the garden? 정원에 나무를 좀 심는 게 어때?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문을 완성해 보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next step challenge 줘야겠죠.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네, 도전 과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배운 제안문 표현을 이용해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고 지문 하나를 읽어보자. 읽어보자. 뭐뭐 해보자 하니까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배워보자란 말도 있어요. 배우고 읽어보자. 두 개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이 점에 유념하면서 이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안문 세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해 보면서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8강인데요. Unit 6,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을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어휘들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볼 건데요. 이 표현들을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거거든요. 꼭 쌤이랑 같이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표현은 had to. had to. 자, head가 여기선 머리가 아니고요.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d to 하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너무 좋아하는 장소, amusement park가 나와 있는데요. amusement라고 하면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놀이공원 가면 어때요?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stop 나와 있는데요. stop 하면 멈추다도 되지만, 우리 버스가 멈추는 곳, 정거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bus stop 이렇게 자주 쓰여요. 자, 그리고 정거장을 놓쳐본 경험이 있나요? 놓치다라고 할 때는 우리 miss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날아오는 공을 잡지 못하고 놓치다, 혹은 내려야 하는 정거장에 못 내리고 놓치다 할 때도 이 mis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behind라는 건요, 뒤에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두고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personal items. personal items 하면 개인 소지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나 공항 등 공공 장소에서 어떤 안내 방송을 자주 들을 수 있냐면, Don't leave your personal items behind. Don't leave your personal items behind. 개인 소지품을 두고 가지 마세요. 라는 안내 방송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wait in line인데요. wait는 기다리다죠? 그런데 in line은 줄을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서 한 줄로 기다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take care of인데요. take care of.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누구를 돌보다. My mom takes care of me 하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신다가 되겠죠? take care of. 누구를 돌보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우리 surprise birthday party인데요. surprise,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깜짝 생일 파티 영어로 surprise birthday party.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생일 파티 하면 장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장식은 decoration. decoration이라고 합니다. 장식 중에서도 또 풍선이 생각이 납니다.

풍선은 영어로 balloon, balloon이고요. 이어서 다음 표현은 우리 order입니다. 쌤이랑 이미 봤던 표현이지만 오늘 또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둘게요. order 하면 주문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배달 음식 주문할 때도 쓸 수 있죠. Let's order some pizza 하면 우리 피자를 좀 주문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take out the trash. 우리 집안일과 관련된 표현들 좀 알아볼 텐데요. take out이라는 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다 버리다. 무엇을? the trash. 쓰레기를. 그래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할 때 이 take out the trash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vacuum the floor인데요. 여러분, vacuum 하면 진공 청소기도 되고 청소기를 밀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vacuum the floor 하면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hang up clothes. clothes는 옷이죠. 옷을 걸다, 옷걸이에 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들 같이 읽어보셨죠? 그러면 오늘 내용을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기초 영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과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및 소망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양한 조동사 표현인 만큼 좀 다양한 애들이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꽉 잡고 집중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네, 먼저 Basic Concept 1입니다. 우리 공손한 부탁을 할때쓸수 있는 조동사 알아볼 건데요. 바로 Would you, could you? 라는 문장입니다. 자, would you, could you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자, 앞에 내용을 완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Will의 과거형이잖아. Could, can의 과거형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요. Will you 그리고 can you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부탁하는 말이구나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Would you please slow down? 하면 조금 속도를 낮춰주실래요?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느리게 가줄래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Would you please? 혹은 Could you please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읽어볼게요. Would you please는요, 듣는 사람이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Would you join us on Saturday? 하면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죠. 자, Could you please도 있습니다.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Could you come here for a moment? 하면 잠깐 여기로 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손하게 부탁할 때두 가지 표현 뭐쓸수 있어요? Would you 혹은 Could you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충고를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 표현 볼 텐데요. 바로 had, better, had, better. better은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죠. had better은 하나의 덩어리로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충고할 때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d better book the tickets now. 이렇게 말하면 너는 지금 티켓을 book 예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매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의미로 had better이 쓰인 거예요. 참고로 you had better을 줄여서 you'd bette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had better 언제 쓴다고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말할 때, 충고할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형도 있겠죠? had better의 부정형도 있겠죠?
had better은 뒤에 나왔을

써서 부정형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d better not throw it away 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row away 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게 좋겠어.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You might need it lat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may와 같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너는 그것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렇게요.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practice 1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주어진 말을 한 번씩만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표현 볼까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다. would, could,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ould you, could you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had better not은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A 보겠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heading to the amusement park. 저는 어디에 가고 있어요? 놀이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데요. 저에게 길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한 거죠. 뭐뭐 해줄 수 있나요?니까 우리 could you 활용해 줄게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would you like to walk ther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it'll take about 30 minutes 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take는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예요. 아마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A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30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Maybe, 아마도 저는 버스를 타는 편이 낫겠네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넣어주겠습니다. B가 Okay, you should take the bus number 5. 당신은 5번 버스를 타시면 돼요. 버스 타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5번 버스를 타고 get off at the third stop 이라고 했거든요. 세 번째 정거장에서 get off, 내리면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get off는 버스에서 내리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당신은 정거장을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했겠죠. You had better not miss your stop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어서 A가 got it, thank you 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had better 그리고 would you, could you를 활용한 표현들 연습해 보았고요. 이어서 2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여 안내방송을 완성하고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번 그림을 보니까 please line up 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줄을 서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2번을 보니까 버스 타기 전에 이렇게 티켓을 보여주나 봐요. 그쵸? 3번, waiting area가 나와 있어요. 대기 구역이죠. 대기 구역 안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4번, 이번에는 소지품을 벤치에 이렇게 놓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 소지품을 두고 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을 바탕으로 우리 안내방송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Good afternoon, passengers 라고 했어요. The passengers는 승객들이거든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 1번과 같이 말합니다. 자, 1번 그림 볼까요?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니까 우리 공손하게 부탁할 때 Could you?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줄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이렇게 써서 Could you wait in line for the bu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Your ticket's ready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티켓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가 되겠죠. 자, 2번 그림을 보니까 티켓을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would you를 활용해서 would you please have your tickets ready 해주시면 여러분의 티켓을 미리 준비해 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had better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인 you를 빼주고 you had better stay in the area 해주면 여러분은 구역 안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had better 뒤에 not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You had better not leave your personal items behind. 여러분은 소지품을 두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방송에 빈칸들을 넣어 보았으니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실감나게 발표하는 연습도 해주세요. 자, 이어서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조동사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used to 그리고 would입니다. used to, would, 어떨 때 사용하는지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이 과거에는 이렇게 턱수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턱수염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is is Mr. Brown. 이 사람은 Brown C인데 He used to have a beard. 과거에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used to입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He used to have a beard. 그는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used to 자체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 볼게요.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어서 뭐뭐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used to play the violin 하면요. 나는 과거에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 혹은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would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would에도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y aunt would take care of me when my parents were away. away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안 계실 때 나의 고모가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의미를 누가 나타내줘요? would라는 조동사가 나타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쌤이 강조할게요. 자, 주의할 점은 would는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진 않아요.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을 나타내줄 순 있어요. 하지만 used to와 다른 점은 상태를 나타내줄 수는 없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소망을 나타내주는 조동사인 would like to 볼게요. would like to 딱 봐도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나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쓰면 apostrophe d like to 예를 들어 I would like to 해주린 말은 I'd like to 이렇게 D를 약하게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I'd like to go on a trip to Hawaii 하면 나는 하와이로 여행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d like
to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I'd like 뒤에는 바로 명사가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d like a cup of tea. I'd like a wake up call. 이런 식으로 I'd like 뒤에는 어떤 명사구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 I'd like는 뭐뭐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I'd like to 뒤에는 동사 원형. I'd like 바로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개념 볼게요. Would you like to는요, 뭐뭐 하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제안이나 부탁할 때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party this Saturday? 하면, 와 주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표현이에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practice 2 들어가 볼게요. 1번, 그림을 참고하여 would 그리고 used to를 써서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would와 used는 둘다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used 하나죠. 이 점을 잘 구분하고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이 노인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 나무와의 그 기억을 회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네도 탔고요. 나무 기둥에 이렇게 글씨를 새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래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here can be a tall tree here. 여기에 키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과거의 상태죠? used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뭐가 있었어. 상태니까 would는 쓰지 않아요. 다음 볼게요. 내가 매일 오후마다 여기서 그네를 타곤 했어. 과거의 행동이니까 둘다 쓰셔도 돼요. would를 써도 되고 used를 써도 되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나는 나무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곤 했어. 과거에 새기곤 했어. used to 혹은 would 둘다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3번.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책을 읽곤 했어. 이야기를 읽곤 했어. 역시 과거의 행동이니까 used to 혹은 woul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를 계획하는 그룹 채팅방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우리 보기를 보니까요. Would you like to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의문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뭐뭐 해줄래? 뭐뭐 할래?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또 I'd like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또 I'd like 뒤에는요, 보통 명사구가 나와서 뭐뭐를 원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채팅방 볼게요. Sarah's surprise party. Sarah의 깜짝 파티네요. 얘들아, 안녕! 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would가 맨 앞에 쓰인 Would you like to help pl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는 뭐뭐 해줄래? 혹은 뭐뭐 할래?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너희들이 계획하는 걸 도와줄래?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므로 Would you like to를 넣어주세요. 계속 볼게요. 이 친구가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나는 소풍 테마로 가고 싶어. 뭐뭐를 하고 싶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I'd like to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는 소풍 테마로 하고 싶어.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라고 했고요. 좋은 생각이야. 라고 찬성을 하면서 나는 좀 장식으로 풍선들을 달았으면 좋겠어. 풍선들을 원해. 뒤에 명사구가 나왔죠? 따라서 I'd lik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great idea 라고 하면서 Claire, 네가 초콜릿 케이크 좀 주문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 공손하게 부탁할 때
Would you like to?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줄래?

0: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Grammar in real life 시작해 볼게요. 자, 만화를 볼게요. 이 여자아이와 남자가 나와 있는데 아빠와 딸이거든요. 딸이 뭐라고 하냐면 Dad, you look different in this photo 라고 해요. 아빠, 이 사진에서 아빠가 되게 달라 보여요 라고 한 거죠. 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길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짧네요. 계속 볼게요. 아빠, when are we having dinner? 우리 저녁 언제 먹어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I think we should wait for your mom 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엄마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She won't take too long. Take는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엄마는 오래 안 걸리실 거야. 금방 집에 오실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Jane, you'd better clean up before your mom comes back 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에 너는 뭐 하는 게 좋겠어? Clean up, 방을 좀 치우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had better 이 쓰였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아빠,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혼자는 못 치우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빠가요. I'll take out the trash. 내가 쓰레기를 내다 버릴게. 그리고 vacuum the floor. 바닥 밀게, 청소기로 라고 하셨고요. Okay, Dad. I'll hang up my clothes and put the books on the bookshelf. 라고 했죠. 알겠어요, 아빠. 저는 옷을 옷걸이에 걸고 그리고 put the books, 책을 갖다 놓을게요. 어디에? On the bookshelf, 책꽂이에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풀어볼까요? 아빠가 할 일에는 D, Jane이 할 일에는 J를 쓰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먼저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 누구의 일이었죠? 아빠가 하신다고 했고요. 또 책을 꽂는 것은 Jane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미는 것은 아빠가 한다고 하셨고요. 또 옷을 걸어두는 것은 제인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 대화의 빈칸 1번에 알맞은 말을 used to를 써서 한 문장의 영어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used to는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 과거의 어떤 행동을 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나는 과거에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려면 I used to have를 활용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I used to have longer hair. 나는 지금보다 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 대화 2번의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영어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빠,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잖아요. 자, 우리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would you 혹은 could you를 써주시면 됩니다. 더 공손하게 하려면 please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단어를 활용하면 would you please help me, Da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Would you please help me, Dad?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부탁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그리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 부탁과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소망을 나타내는 조동사였습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을 보면서, 예문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All in one 주방 영어. 자, 오늘은 254강. 자, 목요일 말하기와 자, 듣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습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서 벌어지는 설명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흉내를 마음껏 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거듭되고 반복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더 들리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부터? 자주 많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부터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오면서 자, 이제 귀가 이제 뚫리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 즐겁게 수업 들으시면서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I'm on my way to the office.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 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시면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우신 전체 대화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문제 풀이부터 좀 해보셔야겠죠? 자, 문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찾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요? 일반 정보 있죠. 그래서 이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GQ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초반에 섣불리 답을 골라내지 마시고요. 한 중반 정도까지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 이건 확실하게 전화가 목적이 이거다 라고 판단되면 빨리 답을 쓰시고 후반부는 사실 일부의 문장은 안 들으셔도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 풀이부터 바로 시작하고 돌아오실게요.
1: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2: Hi, David.
1: It's almost 9 a.m. Where are you?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but I'm stuck in traffic.
1: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2: Well, I might not be, but I need your help.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2: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1: Sure. Where are they?
2: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Can you make 10 copies?
1: No problem.
2: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까지 잘 쓰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 자, 처음부터 한번 포개보도록 할까요?
1: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0: 자, Hello, Monica는 너무 쉬웠고요. 모니카야. 자, 받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게 셀폰인가 봐요. 그래서, 휴대전화인 모양입니다. 받자마자 I was about to call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0: 때쯤 되면 이제 I was about to. 물론 강한 발음이 별로 없죠, 거기에. 전부 다 function words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I was about to call you 라고 해서 call만 강하게 하는데, 자, be about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쯤은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be about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as였으니까 내가 막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I was about to. 요 정도의 전부 다 function words이긴 하지만 하나의 소리뭉치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테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반복 한번 해보세요.
1: I was about to call you.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1: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1: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1: I
0: I
1: was
0: was
1: about
0: about
1: to
0: to
1: call
0: call
1: you.
0: you.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요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거로 외워놨었잖아요. be about. 그런데 I was about to call you. I was about to call you.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anyway. 못 들었어도 상관은 크게 없다. 정답 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2: Hi, David.
0: 남자는 데이빗인 모양이에요. 데이빗아.
1: It's almost 9 a.m.
0: 자, 되게 쉽네요. 뭐라 그랬어요? It's almost 9 a.m. 거의 9시인데?
1: Where are you?
0: 너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은 관계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0: 자, 둘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반 정보 문제니까 둘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지요. 예,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도움은 될 텐데요. I'm on my way to the offi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 또한 단어로 귀에 착 달라붙어서 들어오던가요? 자, 보통 보면요. 나 어디 어디 가는 중이야 라고 하면 I'm going 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예, 그런데 원어민들은 실제로 구어체에서 훨씬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I'm on my way to school.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학교 가는 중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길 위에 있어요. 요 비동사는 당연히 일형식이죠. I am. 나는 존재해. 어디에? 길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사무실까지 가는 길 위에 내가 있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리고 원어민들이 이거 어디 가는 중이야? 라고 하는 요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I'm on my way to the office. I'm on my way to the office. I'm on my. 강하게 읽지도 않죠. I'm on my way to the office.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도 오늘 반복과 암기를 꼭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정답과는 뭐 정답의 단서 문장은 아니었지만 자, 아주 쏠쏠하게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이니까 두세 번 반복해 볼까요?
2: I'm on my way to the office.
0: I'm
2: I'm
0: on
2: on my
0: my
2: way
0: way to
2: to the
0: the office.
2: office. I'm
0: I'm
2: on
0: on
2: my
0: my
2: way
0: way to
2: to the
0: the
2: office.
0: office.
2: I'm
0: I'm
2: on
0: on
2: my
0: my
2: way
0: way to
2: to the
0: the
2: office,
0: office.
2: but I'm stuck in traffic.
0: 자,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죠. But I'm stuck in traffic. 그래서 I am, but과 I am은 어떻게 발음돼요? But I'm stuck. stuck과 in은 연음이 나기 때문에 stuck in이 아니고 stuck in. traffi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뭉치도 앞쪽에서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조금 익숙하신가요? sti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뭔가를 갖다 붙이다의 뜻이잖아요. 스티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들러붙어 있어라고 할때 I'm stuck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안에서? 교통체증 안에서 in traffic 이렇게 됩니다. 그 stuck in traffic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어체에서 너무너무 자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I'm stuck in traff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장도 한 두어 번 반복해 볼게요.
2: But I'm stuck in traffic.
0: But
2: But
0: I'm
2: I'm stuck
0: stuck
2: in
0: in
2: traffic.
0: traffic.
2: But
0: But
2: I'm
0: I'm
2: stuck
0: stuck
2: in
0: in
2: traffic.
0: traffic.
2: But
0: But
2: I'm
0: I'm
2: stuck
0: stuck
2: in
0: in traffic.
2: traffic.
0: Stick, stuck, stuck 이렇게 돼서 이 stu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항상 발생됐다가 나중에 해소된

0: 한다 그랬죠? 자, 문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회사에 못 가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 솔루션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1: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0: Do you think you'll be 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우장비 유비의 유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you will be가 되겠죠. Do you think you'll be lat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Do you think you'll be lat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서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고요.
1: Do you think you'll be late?
0: 됐어요? 너 늦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1: Well, I might not be.
0: I might not be.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자,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늦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May는 낮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써먹는 거예요. I might not be. 안 늦을지도 모르지. 이 얘기는 늦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늦을지도 모른다. 안 늦는 것이 낮은 가능성이다.
1: Well, I
0: I
1: might
0: might
1: not
0: not
1: be.
0: be.
1: Well,
0: Well,
1: I
0: I
1: might
0: might
1: not
0: not
1: be,
0: be.
1: but I need your help.
0: 자, but I need your help. 저는 여러분도 이 문장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네 도움이 필요해라고 해서 솔루션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0: 자, 뭐가 들렸어요?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noon. 이런 게 들리잖아요. 12시에 출장 떠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잘안 들렸던 것들까지 포함하면 I am이죠.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be 플러스 ing는 원래 진행 중인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시면 언제예요? 시점이 미래죠? 그런데 미래 시제를 지금 뭐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be 플러스 ing로 받았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저의 문법 강의를 통해서 시제 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그거 끝내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끝낼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걔 지금 오고 있는, 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곧 도착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뭐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그 행동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be 플러스 ing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가까운 미래가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일주일 정도 후도 be 플러스 ing로 쓰는 사람도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미래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는 있는 것인데, 여튼간에, 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장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시제를 느껴보시면서, 내가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완전히 다 떠난 건 아니죠. 곧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기도 해요. 정답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1: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I'm
0: I'm
1: leaving
0: leaving
1: for
0: for
1: my
0: my
1: business
0: business
1: trip
0: trip
1: at
0: at
1: noon.
0: noon.
1: I'm
0: I'm
1: leaving
0: leaving
1: for
0: for
1: my
0: my
1: business
0: business
1: trip
0: trip
1: at
0: at
1: noon.
0: noon.
1: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0: 자, but I can help you before then. 그때 이전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자, 이제 드디어 전화가 온 목적이 다음 문장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그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어갖고 못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본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해.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답변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1: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0: 이건 넘어갑시다. My team is meeting, has a meeting이에요. 자, at 9:30. 9시 반에 회의 있거든. 그 다음에요.
1: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0: 자, 목적이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Could you? 넘어가시죠. 그 다음이 포인트죠. Make copies.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있어요. 복사 좀 해줄래?
1: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0: 자,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라고 했는데, of the materials는 못 들으시면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Could you make copies of? Could you make copies of? copies 다음에 s로 끝났고 of로 연음이 발생되니까 자, 이거는 copies of가 아니라 copies of. 자, 도라지즙, 배즙, 카피즙. 알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 복사 좀 해줄래? 이게 포인트예요. 자, copies of the material for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1: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2: Sure. Where are they?
0: 끝. 자, 답 나왔습니다. 야, 그래. 그거 어디 있어? 이 순간 답 쓰셔야죠. 주관식으로 이건 여러분들 목적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보지 않아도 왜 전화했어요? 자, 복사 좀 해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자, 그냥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들이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0: Materials are on my desk.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동사와 on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Materials are on my desk예요. 자, 그런데 호흡의 단위 어떻습니까? Materials are on. 이렇게 발음 되죠? Materials are on이 되겠습니다.
1: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0: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친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자료는 책상 위에 있어. 이런 얘기고요.
1: Can you make 10 copies?
0: 자, can you make 10 cop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사 10부 해줄래? 이렇게 얘기했죠? Can you make 10 copi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남자가 대답을 하나요?
2: No problem.
0: 전혀 문제 없어.
1: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자, I'll be there. 많이 들어봤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내가 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대화도 다 들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정답도 우리가 찾아봤어요. 한 문장 뽀개 봤는데요.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한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강의 여러분들 단단하게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2: Hello, Monica. I was about to call you.
1: Hi, David.
2: It's almost 9 a.m. Where are you?
1: I'm on my way to the office, but I'm stuck in traffic.
2: Oh, really? Do you think you'll be late?
1: Well, I might not be, but I need your help.
2: I'm leaving for my business trip at noon, but I can help you before that.
1: Thank you. My team has a meeting at 9:30. Could you make copies of the materials for the meeting?
2: Sure. Where are they?
1: The materials are on my desk. Can you make 10 copies?
2: No problem.
1: Thanks. 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0: 저는 이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우리 강의 중에서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희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저는 좀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막 따라 읽고 흉내 내고, 사무라이식 영어 하지 말고, 굿모닝, 하이, how are you?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원어민들의 발음에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자꾸 내시다 보면, 뭐가 function words고 뭐가 contents words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습득되는 과정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듣기가 느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3: Wow,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폰디링 스텝업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공부가 막막하다면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영어 책도 잘 읽고 있고 문법도 잘하게 되고 어휘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한번 그 매직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쉽거든요. 간단합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 아 이게 이거구나. 이번에는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네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두 번 했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야 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이미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저 뭐가 저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입니다. The wolf, 늑대가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왔습니다. 막 재빠르게 왔어요. Towards the sheep.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양고기 이러면서 왔겠죠. 양을 향해서. 여기 있는 towards라는 것은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인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towards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toward s 뭔데 뭐뭐를 향해서가 두 개가 있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뭐뭐 쪽으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toward랑 towards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toward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미국권에서 사용하고 북미에서 toward를 많이 쓰고요. towards는 영국권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의 문화를 가진 혹은 영국에서 towards s가 붙은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써도 괜찮습니다. 의미의 차이도 없고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아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에서는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맞다는 사실.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rrr. 그들은 ran away,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양이 되겠죠. 양들은 도망갔습니다. As fast as they could.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울죠? 으르렁.

0: 여기서 wave는 뭡니까? 아, 늑대야 좀 가. wave, wave 이렇게 했겠죠. 아, 어떻게 늑대야 좀 가라고. 막 이렇게 이게 wave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팔을 막 흔들었어요.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양한테 소리를 안 질렀겠죠. 늑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라고?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But it was no good. 그러나 그렇게 늑대가 지금 양을 먹으러 왔는데 그 양치기 한 명이 가라고 한들 늑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고요? It was no good. No good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자, 그래서 늑대를 자기 혼자 쫓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늑대니까.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and ran 그리고 달렸습니다. 누가 돌아서서 누가 달렸겠습니까? 조지겠죠. 양치기는요. crying 소리를 지르면서 wolf 늑대야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in earnest this time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earnest는 바로 진심으로. 맞죠? 진심 안에서니까 진심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arn에 est가 붙은 게 아닙니다. 원래 earnest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est가 붙으면 우리 친구들 최상급 아니가? 가장 진심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earnest는 그냥 원래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st가 붙어서 진심, 가장 진심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earnest 자체가 진심 이라는 의미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심코 보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수록 재밌어지죠?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즉 양치기인 조지는 막 달려갔습니다. Rush라는 것은 급히 움직여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마을로 달려들어갔고 뭐 하면서 calling for help, 도움을 call for 이라고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도와주세요를, 즉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을로 막 달려갔습니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두 번 속았잖아요. 늑대다 해서 도와주려 갔는데 실제 늑대는 없었고 이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장난이잖아. 안 속아. 세 번째는 우리도 안 속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갔어요? He ran to the butcher. Butcher이라는 것은 바로 정육점 주인입니다. 정육점 주인한테, 즉 정육점으로 들어갔어요. 정육점 주인한테 갔는데 Who shook his head and said?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은 shook his head, 그의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가로저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너는 거짓말을 해왔어. 너무나 많이, one too many times는 너무나 많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oo many times, 너무 많이, one은 한 번 더,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게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예요. 너무나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 Then, he ran to the baker. 이번에는 이 제빵사겠죠. 빵을 굽는 이 제빵사, baker에게 달려갔습니다.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그리고 이 제빵사는 안 도와주지, (웃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and sent him away.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상태니까요. 저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세 번은 저도 안 속거든요. (웃음)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현재 완료는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먼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그 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결과와

0: 경험이었거든. 이번에는 완료와 계속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완료, 계속 이게 뭔데? 일단은 이 용어를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선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형태. 현재 완료는 하나의 시제예요. 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언제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인데, 특히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를 의미하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PD님들 귀에 피가 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러면 과거에 뭔가 시작해서 현재에 계속하고 있거나 현재 완료됐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쭉 보다 보니 어떤 때는 완료,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두 가지, 한마디로 문장을 잘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완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문장에는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료부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끝냈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지금 끝냈는데 그 언제 시작했다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이제 막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끝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끝났잖아. 그러니까 완료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We have already eaten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이미 먹었다. 과거에 먹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중에 쭉 보니까, 아, 이미 다 먹었고 지금은 다 먹은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에 먹은 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아, 나는 지금 저녁 식사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 배가 부르다, 이런 상태라는 거. 이미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완료를 의미할 때는 이제 막 끝났다 할 때, 이제 막, 혹은 이미, 혹은 아직, 만약에 끝나지 않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 not이 있으면은 yet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 등과,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우리 주로 같이 쓰는 것들, 이런 표현들과 현재 완료가 같이 쓰면, 아, 이게 완료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계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이라는 거 똑같아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속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라고 돼 있죠. 나는 여기에 살았다. 과거에 살기 시작했고, 근데 언제 살기 시작했다고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10년 동안 살고 있다. 즉,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다고요? 10년 전에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해석해보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네. 그래서 계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 용어를 왜 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면은 단순히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공부했다.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녀는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현재 완료가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맞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요게 현재 완료의 계속이구나. 왜 계속이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이라는 것은 이런 since나 for 이런 표현 등과 함께 자주 씁니다. 맞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두 표현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 이게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속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 여러 개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wards. Towards.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No good. No goo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Ernest. Ernest.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Rush. Rush.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Call for. Call for. The boy called for help when he saw the fire. Butcher. Butcher. He ran to the butc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Arm. 팔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She broke her arm. 아이고 어떡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즉 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The chair has wooden arms라고 돼 있죠. 의자는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된 팔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의자에 보면은 팔걸이 같이 의자 기준으로 보면은 팔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아, 팔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가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팔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양쪽에. 맞죠. 한쪽에 있는 건 거의 없죠. 거의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팔걸이. 그러니까 arm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물의 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 soldiers were armed with guns. 군인들은 총으로 armed 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arm이라는 것은 바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렇게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게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죠. 여기는 지금 PP형으로 쓰였지만. 자, 그래서 군인들은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 총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군 아저씨들이. 국군 아저씨들이, 군인들이 바로 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arm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 우리 친구들이 책에서 요럴 때는 아 팔걸이, 요럴 때는 아 동사인 arm이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아시죠?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있는데 그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특히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사진을 올려서 관심을 받기도 하지요. 이런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 혹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뭄, 물 부족은 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의외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덥고요. 그리고 강우량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 한 나라가 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단 투부정사라는 거죠. 헤드라인에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이미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10대 아이들을 위한 계정을 private, 이때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 즉 다시 말하면 비공개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2: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단어도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Account.
2: Account.
1: By default.
2: By default.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던 account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정이라고 할 때 쓰죠. 우리가 bank account라고 하면 은행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pen a bank account라고 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계정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y default, 기본적으로 혹은 기본 설정으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설정 자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Facebook owned Instagram says, 일단 인스타그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SNS 사이트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상당한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던 그러한 사이트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rs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의 세트 메뉴로 나온 건데요. 16세 미만의 계정 사용자 혹은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미성년자들의 계정을 private by default, 기본 상태에서 애초에 설정 자체를 요거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설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죠. Which is가 생각된 거예요. 이번 조치는 어떠한 조치인가라고 하는 거죠.

0: that comes amid blah blah blah. 이런 가운데 나타난 조치입니다. 항상 something comes 그 다음에 amid, when, after, before 이런 식으로 시기를 얘기하는 부사나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거기서부터는 예,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건데 바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즉 이러한 우려가 결정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어떤 우려일까요?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그렇습니다.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가 10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결국 나온 결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이렇게 되어 있죠. Take other steps. Take steps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ake measures란 말이죠.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Take steps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계적인 조치죠. 한 걸음, 두 걸음. 그래서 뭔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take steps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역시 인스타그램은 그 밖에도 다른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서 make it safer for teenagers. 이때 it은 the site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인스타그램이 스스로가 10대 아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그 정책 변화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2: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0: 두 번째 토픽은 두바이로 가겠습니다.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라고 되어 있군요. 두바이라는 곳이 artificial rains, artificial 인공적인 거잖아요. 인공 강우를 드론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2: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의외의 소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Artificial.
2: Artificial.
1: Drone.
2: Drone.
1: Uninhabitable.
2: Uninhabitable.
1: To diminish.
2: To diminish.
1: Downpour.
2: Downpour.
0: 첫 번째 단어는 핵심 키워드죠.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고 할 때 쓰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도 쓰고요. 또 artificial beauty라고 하면 아시죠? 성형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Dr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하는 비행기인데요. 이 드론이 물론 맨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상업적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몇 달 전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드론을 통한 커피를 배달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Uninhabitable이라고 되어 있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Uninhabitable, 이때 un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To diminish, 뭔가가 줄어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iminish. 마지막으로 downpour, 내려 쏟는 거죠. 부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0: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The Middle East, 중동이죠. 중동이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라고 되어 있군요. uninhabitable. 그리고 그 기간을 얘기할 때 by mid-century예요. 금세기 중반이니까 5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이 2050년까지면 그때 무렵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물 근원이잖아요. 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rising이라고 하는 것이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군요. 그죠? adjective. 그리고 temperature는 명사가 되겠죠? noun이에요. 마찬가지로 diminishing도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였고요. 예, adjective, water sources, 명사로 쓰였죠.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면 우리말로도 형용사와 명사로 써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자권이 좀 많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언어다 보니까 둘 다 명사와 명사로 쓰는 것이 깔끔할 때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기온 이러지 말고 기온 상승,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수온 이러지 말고 수온 부족 혹은 감소 이렇게 쓰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기온 상승이라고 할 때 그때 상승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rising이라는 개념으로 hotter temperatures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세기 중반 무렵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온 상승이고요. 하나는 수자원 부족 현상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acing this growing crisis. 분사구문이죠. 누가 이런 문제에 당면에 있는 걸까요? 당연히 주절의 주어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점증되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The United Arab Emirates, 그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국가가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아,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군요. 수고입니다.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라고 하면 스스로 문제를 풀다라는 얘기예요. 법에다가 맨 처음에 의존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네.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그게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라고 되어있군요.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그죠? Rains. Torrential rains. Heavy rains.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들은 말입니다. Using drones. 드론을 사용해서 결국 상당한 비를 만드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막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고요. 막 차창을 막 두들기고 그 정도로 많이 내리던데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2: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가지고 알아보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요 표현입니다.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다 의지했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고 시위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뭔가를 해결을 바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소송을 걸거나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관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not to pay attention. Pay attention to something은 관심을 보이는 거니까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To turn a blind eye to. 이건 얼마 전에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봤습니다. 그죠? 무관심하다, 눈을 돌리다 라고 했던 표현. 아니면 to ignore. 이런 표현을 쓰면 문제가 없겠군요.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아주 간단하죠.

0: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해결되는 편입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many of the victims, 피해자의 상당수가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할때 실력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라는 개념으로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아니면 tackle the issue on their own, on one's own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라고 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many of the victims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2: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many of the victims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왔고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광고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돈을 버는 게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광고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부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회사의 소비자들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 일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표현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광고 매출 의존도인데요.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는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의존하다라고 할때 to depend on something이나 to rely on something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많이 쓰고요. 사생활 침해는 privacy violation, privacy infringement 둘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violation, infringement 조치를 취하다 to take measures 이것만 알면 뭐다 나왔습니다.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revenue가 매출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위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with가 부대 상황이니까요. 그죠? With social media networks 아니면 그냥 with social media 상관없고요.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정부가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조치일까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잖아요.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사람들을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난 여기 좀 길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To protect people from을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뭘까요? Against예요. 그죠? Take measures against something이라는 얘기는 뭐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퇴치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o protect people from이 길다고 생각되시면 against 하나만 쓰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cial media and privacy.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2: Social media and privacy.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0: 오늘 배운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단어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Uninhabitable.
2: Uninhabitable.
1: To diminish.
2: To diminish.
1: Downpour.
2: Downpour.
1: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2: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1: Privacy violation. Privacy infringement.
2: Privacy violation. Privacy infringem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에 나왔던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글래머 코치 표준편 제 4강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글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강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알아요. 오늘 강의도 중요하다라는 걸. 왜냐면 지난 강의 때 우리가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세 개밖에 안 배웠죠. 1, 3, 4를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2와 5를 배우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문장의 패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문장의 2형식, 5형식 이런 거를 배우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을요. 시퀀스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야옹 하면 쌤 오는 거 아시죠? 자, 쌤 맞습니다. 오늘 시퀀스는요. 네모를 제가 이렇게 딱 뚫어놨습니다.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이게 완벽하게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형식과 오 형식의 네모가 많이 보이죠? 오늘 열공하시면요. 네모 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훤히 보일 때까지 오늘 같이 열공합시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치가 또 빠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양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양과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형식 배웠잖아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유닛 9입니다. 보호가 들어가죠. 보호가 들어간 문형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보어, 요걸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미리 스포일러를 알려드리자면은 문장의 2형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요. 먼저 정코치가 기초를 다시 한번 벼락치기 시켜드릴게요. 이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신나게 막 한 번밖에 안 봤어. 그러면 시간 지나잖아요. 다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제가 이게 계속 반복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쫓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장의 재료, 영어 문장의 재료 하면은 우리가 이 강의 듣기 전에는 글쎄 영어 문장 뭘로 만들지? 뭐 단어 같은 걸로 만드나? 이럴 수 있지만 이제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네들로 영어 문장을 만든다. 요게 이제 딱 돼야 되는 거고요. 멋있게 영어로 적으면은 주어가 S였잖아요. 동사가 V, 목적어 O, 보어 C. 요런 걸 가지고서 문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끝이 아니죠. 쫙 5형식을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SVOC를 가지고서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클리어는 뭐냐? 했다 이거지. 1형식 했잖아요. 주어랑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3형식, 주어랑 동사랑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클리어 했어요. 4형식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해 가지고 목적어를 두 개 썼습니다. 됐어요.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았죠. 2형식이랑 5형식 갈 건데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라는 애를 쓰게 되고요.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라는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요 이상하게 1, 3, 4, 2, 5를 가는지 알겠어요? 1, 3, 4는요. 목적어가 핵심이죠. 목적어가 핵심 재료가 되는 애들이고 2랑 5, 요 노란색 애들은 보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어 잡고 2형식, 5형식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어 먼저 잡으러 갈까요? 갑니다. 자, 보어 잡으러 갈게요. 갑니다. 보어 빨리 나와야죠. 보어 바로 만납니다. 주어 다음에요. 이제 동사를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요. 2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근데 그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가 정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동사를 딱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보원은요, 미리 딱 우리 하나 적어놔요. 보원은 이렇게 이해해야 굉장히 쉽습니다. 보충하는 말. 보충하는 말. 적어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오른손 쉬면 뭐 하겠습니까? 아, 적어야죠. 보충하는 말. 적었어요? 보어는 보충하는 말.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저 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여기 지금 문장의 형식 파트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다. 그럼 언제 쓸까요? 뭐 부족할 때 쓰겠지. 뭐 부족하니까는 얘가 보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명사 형용사라고 돼 있죠? 얘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은 저기 우리의 기억의 저편을 뭐 이렇게 딱 가보면은 우리가 팔품사라는 걸 배웠어요. 팔품사. 기억나시나요? 단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8개의 성격에 따라서 8개로 나눴죠. 외우는 법은 명동에서 형부랑 대감이 접전한다. 기억나시죠? 그 그림이랑 같이 그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명사랑 형용사 있잖아. 형사라 그럴 뻔했어. 명사랑 형용사 있잖아요. 걔네들입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명사로 태어났어요. 어떤 단어가 명사로 태어나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로 딱 태어나면 걔는 이 보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애들 한번 생각해봐요. 감탄사로 태어났어.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오로 태어난 거야. 오로. 오. 슬프죠. 얘갈 데가 없어요. 오는 보호로 쓰이겠어요? 못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갈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데 보호는 명사와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정리되셨나요? 자, 저는 문법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정코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한국말이지만 이해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살살 한번 가볼까요? 주어 썼고요.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비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이제 명사와 형용사가 가는 겁니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보어의 느낌을 오늘 잡아줘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요 색깔 다른 애들. 얘네들을 오늘 잡아야 돼요. 갑니다. 위키는요. is 뭐뭐래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봐요. 위키는 뭐뭐야? 뭔데요? 문장 완성 안 되죠? 보충해줘야 되죠? 위키가 누군지 뭔지를 지금 설명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자, 내가 보충해줄게. 그래서 내가 뭔데? 내가 보어야. 내가 보어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보어, 치어리더잖아요. 치어리더가 이제 위키가 되는 거죠. 이두 사람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성분으로 따지면은 주어, 동사, 보충해주는 말,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요. 어떤 느낌을 잡으면서 가줘야 되냐면은 주어 동사까지 했을 때 아, 부족하다 이 느낌을 계속 잡아야 돼요. She is 그녀는 뭐래요? 뭔데요? 보충해 줘야죠. 큐트 귀엽고요. 스마트 똑똑하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All my classmates 모든 나의 학급 친구들은 are 뭐뭐야? 뭔데? Her friends 그녀의 친구야. 오케이. 이렇게 다 꾸며 주잖아요. 수식해 주잖아요. 보충해 주잖아요. 그 다음, the stadium은요, 경기장이죠. 경기장은요, 뭐뭐였대요. 역시 이상해. 비동사 다음에 뭐 없으면은요, 이상합니다. 아, 물론, 너무 또 앞서가고 똑똑한 친구들은, 어디 어디에 있다,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면 말이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오늘 배웁니다. 헷갈릴까봐, 그것도 오늘 한 몇십 분 있다가 만나게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는 그거, 뭐, 있다, 존재하다가 아니라, 뭐뭐이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뭐뭐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full 하면 가득 찬 거죠. 가득 찼었다. 가득 찼다. 이렇게 과거로. 되셨나요? 요게 지금 보호의 느낌. 계속 갑니다. The people, 사람들은요, were, 뭐뭐였대요. 어땠는데요? 사람들을 보충해주죠? excited, 흥분했대요. excited 하면 흥분한, 신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the Korean soccer team. 한국의 축구팀은요, 여기 내용이 연결된다, 그죠? 스테디움은 가득 찼고요. 사람들은 그 이제 흥분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축구팀은요, was, 뭐뭐였대요. 뭐였는데요? The winner, 승자였다라는 거죠. The winner가. 이 축구팀을 또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팀이 이겼다, 승리자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보호의 느낌 잡았어요. 여기 핵심이 이제 비동사입니다. 이 형식을 정말 대표하는 동사라고 볼수 있고요. 이 형식은요, 동사를 잘 봐야 돼요. 다른 형식도 물론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형식은 특히나 보호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동사랑 같이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비동사 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는

기본이고, 여기에 보태기로 얘네들도요, 정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배우죠. 감각동사라는 겁니다. 감각동사. 감각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감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데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해드릴게요. 이 룩스라는 애를요, 잘못 해석하면요, 뭐 아이들이 뭐 본다? 그녀는 본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룩의 정확한 사전적인 뜻, 다시 말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룩은요, 하나 적어놓을게요.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룩스까지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뭐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이는데요. 그 보충해 주는 거죠. tired가 보충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녀는 오늘 tired, 지쳐 보이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 그 부족한 거 느껴봐요. 그 생각은요, sounds 뭐뭐처럼 들려. 뭐처럼 들리는데요. interesting, 흥미롭게 들려. 그다음 your hand, 너의 손이 feel, 무슨 느낌이 들어? warm, 따뜻한 느낌이 들어. 됐어요. The roses, 그 장미들이 smell, 무슨 무슨 냄새가 나답니다. 무슨 냄새 나는데요? sweet, 달콤한 냄새가 난대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얘네들이 왜 감각동사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우리의 감각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이고, 이게 막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감각 관련된 애들이다. 그래서 감각동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책마다 다 있는 용어니까요. 피해가지 말아요. 피해가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감각동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쿠키들이요, tasted, 무슨 무슨 맛이 났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미각. 무슨 맛 났는데요, great. 아, 좋은 맛 났어요. 보호합니다. 보충해줍니다. 하늘이요, sudden인 상관없어요. 갑자기요, became, 뭐뭐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끊을게요. 한번 쫙 크게 끊습니다. 위에까지가 감각동사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보태기 보태기 들어갑니다. 이 형식을 또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식 하면은 동사들이 비동사, 감각동사, 아, 보고, 듣고, 맛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런 거. become 동사죠. 얘가 원형은요, 뭐 다들 아실 거지만 또 적어봐요. 적어, 적어. 이럴 때면은, 자, come을 똑바로 적어야 되겠죠? become. become. 뭐뭇이 되다. 얘도 대표적인 이형식입니다. 왜냐면은, 하늘이요, 갑자기 되었다. 이런 문장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는데요? cloudy, 흐리게 되었다. 이 보어가 하늘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The weather, 날씨가요. 이 got 하면은 원래가 get이잖아요. 근데 get은요, 많은 아이들이요, 얻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얻다 아닙니다. 상태가 변해서 어떠어떠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원래 동사가 여러 가지 형식에 쓰인다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요거는 got cold 하면은 추워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날씨가 안 추웠다가 추워지게 되었다. 변했다, 이거지. 이때는, 얘도 콜드 빼면은 날씨가 뭐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충해줘야죠. 콜드라는 보어가 앞에 있는 날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머 코치에서 시험 문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게요,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쌤은 정말 독특하게 중1부터 고3까지를 다 강의를 했었고,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1 때부터 여러분들이 고3까지 뭘 배우는지를 다 알아요. 중1 때뭐 배우고, 중2 때뭐 배우고, 고3까지 뭐 배운지를 다 알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죠. 얘는요, 중1 때 그렇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를요, 아무 뭐또 문법의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 문법을 아무것도 몰라. 이 전고체를 안 만났어. 그러면은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쓴다. 부사는 쓰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어가 뭔지도 모르지. 형용사, 부사도 확실히 몰라요. 초등학교에서 갓 중학교 올라와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래 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뭐, 아 뭐야 여기 ly 쓰면 안 되나?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죠. 보어 자리라 그러면은 주어고요. 한국말로 쓸게요. 여기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어 자리잖아요. 이 자리예요. 자, 봐봐요. 이게 외울 게 없는 게 아까 팔품사 중에서요. 보어 자리에 누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개밖에 안 돼요. 부산에.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것도 없다 이겁니다. 원래 부사는 보호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나 형용사인데 이 동사들은 형용사랑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네 손이요, feel, 느낌이 들어. warmly, 따뜻하게라고 쓰면 안 되고요. ly를 떼야 됩니다. 형용사 warm 써야 되고요.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 장미들은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나는데요? ly 뗍니다. sweet, 형용사, 달콤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거는 그냥 눈속임 같은 건데 참고만 하세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얘는 왜 맞냐면은 똑같이 ly 같은데 이거는 이게 형용사예요. lonely가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아니고 외로운이라는 형용사라서 이게 형용사니까 그럼 맞잖아요. 나는요, sometimes 때때로 feel 무슨 느낌이 드는데 lonely한 느낌이 들어, 좀 외로운 느낌이 들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운 거냐면은, 자,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문법은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문장의 이형식 하고 있어요. 문장의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 보어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형식 동사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비동사 받고, 감각 동사 받고, 그 다음에 become이라던가 get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형식 동사다까지 받죠. 요 참고만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이형식을 또 쫙쫙 한번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코치의 픽입니다. 저는요, 이제요, 요거 1번은 예시고요. 4번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사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대표적인 문장들 보면서 이형식을 익혀보자라는 거죠. 이형식 익히는 방법, 동사 열심히 봐야 됩니다. 동사 보호체에서 밑줄로 표시하고 의미 있습니다. All my cousins, 모든 나의 사촌들은요, 동사 비동사고요. 토, 키가 크고요. 핸섬, 잘생겼대요. 보어죠. You were right. Were 이 동사네요. 이게 보어네요. 네 말이요. Right 하면 옳았다. 네가 옳았다. 그냥 동사 was죠. 그리고 I was wrong. Wrong 하면 잘못된 겁니다. 동사와 보어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럼 Cindy는요. looks가 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보어 나와야죠. Wonderful.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거 성분 아니에요. In her new dress. 그녀의 새 드레스 입었을 때. 그 다음, the young singer. 그 어린 가수가요. became이 동사죠. 뭐뭇이 되었습니다. 보어 나와줘야죠.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요렇게 갑니다. 핵심은 famous고요. very가 famou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해졌다. 그 다음, I ate. 나는 먹었어요. too much.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자, 재미난 거는 ate는 eat의 과거인데 얘는 이형식이 아닙니다.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get의 과거잖아요. 상태의 변화입니다. 동사 got을 썼고요. 뭐뭇이 되었대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sick하게 되었어요. 얘가 부호입니다. 아프게 되었다. 얘 너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났다. 요 정도겠죠. 아프게 되었습니다. 자, C번에 틀린 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틀린 문장들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봐봐요. 주어죠. 이제 좀 영어로 좀 한번 가볼까요?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이 영어로 쓰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되겠죠? 주어입니다. 그 노래가요. sounds, 동사죠. 뭐뭐처럼 들리다. 그 다음이 보어 자리 아니겠어요? ly 빼줘야죠. sad라는 형용사로 가야죠. 슬프게 들린다. 그 다음 너는요, 주어고요. look, 뭐뭐처럼 보여. 아, 요거는 맞습니다. lovely는 형용사예요.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 보어로서 맞다 되는 거고요. 너는요, 되게 러블리하게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In that dress. 그 드레스 입으면. in이 아까부터 나오는데, 뭐뭇을 입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the sky. 하늘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보어 자리인데 ly 빼야죠. clear. 이게 형용사입니다. 맑아졌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this apple pie. 이 애플 파이는 주어고요. taste. 무슨 맛이 나. 무슨 맛 나는데, terrible 일 쓰고 싶은가 봐요. ly 빼야죠. 근데 요거는 그냥 빼면 안 되고 스펠링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terrible 이런 식으로 해야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은 보어가 되면서 그 애플파이는 끔찍한 맛이 난다. 그 애플파이는 끔찍한 맛이 나나 봐. 이 애플파이는 정말 그런가 봐요. 요렇게 해서 이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부사 쓴 것들 형용사를 전부 다 고쳐봤네요. 복습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야죠. 그리고 방금 신나게 뭘 했냐면은 이용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호, 주어 다음에요. 이제 동사를 쓰는데 비동사나 감각동사가 대표적이었죠. 물론 비컨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쓰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알아보면 I am tall, 나는 키가 크다. The song sounds, 그 노래는 무슨 무슨 것처럼 들려요. 뭐처럼 들려요? 어떻게 해요? Sad, 좀 슬프게 들린다라는 거죠. 감각동사 sound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두 문장 잘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5형식 잡으러 갑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요. 자, 유닛 10이고요. 보어와 문형 2라고 돼 있죠.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가 더 잘 보일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네 가지 재료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5형식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5형식 문장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진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5형식 문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세요. 얘네가요, 얘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 목적격 보호라는 얘 때문에 어려운 건데, 왜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우리가 3형식 할 때도 했고요. 괜찮아요. 근데 얘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대략 한번 6가지 정도가 있죠. 진짜 한기를 듣고 진짜 흘리세요. 여기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한 6가지 올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3까지 여러분들이 또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이 목적격 보호에 정복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저는요, 이 교재 내용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됐냐면은 너무 복잡하게 가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못 넘어갑니다. 이 고비를. 그래서 아예 아주 간단하게 보는 거죠. 5형식의 정말 기본을 우리가 느껴보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요, 충분히 이 느낌은요,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목적격 보호라고 되어 있죠? 얘는 보어 중에서도 목적어를 보충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주어, 동사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목적어도 괜찮아요. 목적격 보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얘를 여기에다가 보충을 시켜주세요. 얘랑 얘랑 어떻게든지 관계를 엮어버리세요. 해볼게요. Your smile, 주어죠? 이제 이렇게 좀 영어로 쓸게요. 적응해야 되니까. 너의 미소는 makes, 만든다. me, 이렇게 두 개 연결해야 돼요. 합치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 happy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너의 미소가 나를 만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다. 해피한 사람 누구? me.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또 해볼게요. The sun, 태양이요. keeps, 유지합니다. us랑 warm이랑 합쳐요. 지금 얘가 따뜻해야 돼요. 우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 나는요. usually는 그냥 부사입니다. 꼈습니다. 보통요. leave가 또 굉장히 어려운 동사인데요. 남겨두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뒤에 두 개 있죠. 얘랑 얘랑 연결하면은 남겨두는데 창문을 열린 상태로 남겨두는 거니까는 나는 보통은 창문을 열린 채로 둔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느낌 계속 가야 돼요. 자, 나는요. found가 얘도 별표. find의 과거형인데요. 이게 5형식으로 오게 되면은 찾다가 아니고요. 발견하다가 아니고요. 알게 되다. 뭐뭐라고 느끼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느끼다 정도로 갑니다. 느꼈다죠. 과거니까 느꼈어요. 요렇게 두 개 합쳐요. 영어책이 너무 어렵다고. 얘가 이거 하다고. 영어책 너무 어렵다고 나는 느꼈다. 됐죠? 자, 엄마는요. get는요. 뭐뭐하게 만들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이 뭐 되도록, ready, 준비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before 7, 7시 전에요. 그 다음에 snow, 눈은요. turned, 주어 동사죠. 바꿨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산을 하얗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갑니다. 계속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call, 불러요. 두 개 합쳐요. 우리의 강아지를요, Mr. Oscar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하고요. 그 다음 나는 consider, 여기다. 이렇게 두 개 보이죠? 너를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다.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곱하기 10번 연습.
그래서 네 덩어리를 느껴주면서 이 뒤에 있는 두 개를 합친다. 요 감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얘가 명사든 형용사든 뭐 아직 배우지 않은 투부정사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상관없어요. 모든 그 아이들의 핵심은 뭐냐? 얘를 꾸며준다 이거예요. 얘를 보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요, 연결만 시킬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뭐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읽게 되는 거거든요. 동사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오형식의 동사들입니다. 이거 make가요.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목적어를 뭐만 상태로 만들다. 이런 느낌.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미술 시간에 뭐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뭐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고. 오케이? 자, find는요. 이게 발견하다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발견하다인데 오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목적어가 뭐뭐하다는 것을 알다, 생각하다, 느끼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다음 leave는요. 원래는 뭐 남기다 또는 뭐 떠나가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오게 되면은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남겨두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녀를 외로운 상태로 남겨두다. 나를 혼자 남겨두다. 이런 식의 느낌이 leave입니다. 자, keep은요. 원래 지키다, 유지하다인데요.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다. 그런 느낌. turn은 바꾸다인데요. 목적어를 이렇게 변화시키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turn의 오형식 느낌. call입니다. 원래 이제 부르다는 뜻이 있죠. 근데 목적어를 뭐뭐라고 불러. 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뽀삐라고 불러. consider. 아, 이거 뜻 많죠? 뜻 많아요. 굉장히 고3 때까지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오형식으로 쓰면은 목적어를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다. 오케이? 그렇게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call, consider까지 해서 요거 이제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어떻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한국말로 보지 말고 영어로 봅시다. 얘네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미리 적어드릴까요? 곱하기로 한 10번 정도씩은 연습을 싹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형식은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덩어리가 나눠지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Make her happ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개 연결하는 겁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다. Keep, 유지하다. 그녀를 warm, 따뜻하게 유지하다. Consider, 여기다. 요렇게 두 개가 연결돼야 되죠. 그녀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다. call 불러요. 요거 두개 연결해요. 그것을 Mr. Oscar라고 부르다. leave는 뭐뭐를 뭐뭐인 채로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 그거를 열린 상태로 두다. find it hard. find가요. 찾다 발견하다 아니라고요. 뭐뭇이 뭐뭐하다라고 느끼다 정도입니다. 그것을 hard하다고 어렵다고 느끼다. 요 정도의 해석입니다. Get it ready는요, 그것이 준비되도록 만들다 정도의 뜻이고요. Turn it white입니다. 그거를 하얗게 바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이게 돼야 여러분들은요, 오형식의 본격 도전이 됩니다. 자, 익서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픽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목적어나 동사 목적어 보호를 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삼형식이죠. 이거는 오형식입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닮아 있죠. 그 닮아 있는 애들을 구별을 해내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1번 한번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그 드레스는요. Made Jenny happy네요. 제니를 행복하게 만들었네요. 오형식이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Jenny의 mother, Jenny 엄마는요. Made 만드셨는데요. 뒤에 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새로운 드레스를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동사. 이거는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캐럴린은요. 자, make 이게 어려워요. made 나오죠? 뒤에 거를 봐줘야 됩니다. Some errors in her writing이니까, 이거는 그녀의 글쓰기에서요. 몇몇의 실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동사고요. 영어로 적을게요.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실수를 했다. 끝이에요. 이거 3형식 문장. 그럼 밑에 거는요. The errors, 그 실수들이요. 주어죠. Made, 만들었어요. 뒤에 게 지금 딱 봐도 두 덩어리거든요. 목적어와 보어입니다. 연결할게요. 그 실수들이 만들었죠. Her teacher, 그녀의 선생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Angry, 화나게 만들었다. 요렇게 되는 거. 5형식 문장. 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C번에서요. 틀린 두 문장을 한번 고쳐볼 건데요. 이거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일단 시트 벨트는 안전벨트입니다. 주어고요. 킵은 유지하다 괜찮은데 뒤에 딱 봐도 지금 두 덩어리가 있거든요. 목적어와 보어고요. 이거는 뒤에 양념으로 그냥 붙은 겁니다. In an accident, 사고 상황에서 사고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전벨트는요. 유지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보호 자리입니다. 그럼 기억 안 나시나요? 보호 자리에 부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요, ly를 빼야 됩니다. safe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어줘야 돼요. 왜? 보호 자리니까. 요거는, my birthday gift, 나의 생일 선물은요, made, 이게 어려워. made my parents happily 나오네요. 딱 봐도 주어 동사 다음에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목적어와 보어인데, 그럼 보어 자리에 이렇게 ly가 있으면 안 되죠. happy라고 하는 형용사를 적어줘야 되고, 해석은 나의 생일 선물은 만들었다. 나의 부모님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각각 뭘한 거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를 빼고 형용사를 넣어줬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5형식 다 배운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문장의 5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은요, 어떻게 쓰는 거냐? 주어 쓰고요. 5형식의 동사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를 쓰는 건데, 어쨌든 간에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꾸며주도록, 보충해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made. 나는 만들었다. My mom이랑 happy랑 합쳐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유닛으로 가겠습니다. 주어 다음에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there be 주어인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방금까지 한 5형식 문장들에 비하면 정말 간단한 거라서요. 아, 이제 이런 문장도 있구나 정도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주어를 써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딱 씁니다. 근데 이때의 비동사는요, 굉장히 특별한 비동사가 되면서, 있다. 아, 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뭐 I am a student 이럴 때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얘는 있다예요. 그래서 뒤에 뭐 보어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에서 끝내는 거고요. 나는 있다. 이제 뒤에 추가할 것은, 나는 있다 그러면 문장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장소 정도를 추가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몇 형식이냐면은 사실은 1형식입니다.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요. 이건 장소니까 양념이란 말입니다. 1형식은 1형식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요런 문장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소파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My mother is. 나의 엄마는 있어요. 어디에요? In the kitchen. 주방 안에 있다. 계시다. 이렇게 되고요. My puppies. 나의 강아지들은요. Are.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At the door. 문에 있다. 문에 지금 딱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요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봤을 수도 있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딱 배우게 되는 건데요. There 다음에요, 비동사를 적습니다. is나 are 딱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적어주는 건데, 기본적 해석은요, 뭐뭇이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개 있어요. 첫 번째는 there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뭐 저기에,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뭐뭇이 있다라는 것을 유도만 해주면서, 두 번째 포인트. is 쓸까, are 쓸까를 고민할 때는요,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서 하나가 있으면은 is 쓰면 되고요. 두개 이상의 여러 개가 있으면은 are 쓰면 됩니다. 그래서 of이 하나잖아요. is 가는 거죠. 책이 한권 있습니다. 어디에요? 장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데스크, 책상 위에요. 있대요. three rooms, 세 개의 방이 있대요. 어디에요? in my house, 우리 집에요. 자, 연습합니다. There is a tall tower. 큰, 높은 탑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On the hill. 언덕에요. 그 다음에 was 썼습니다. 과거네요. There was. 뭐뭇이 있었다. A big storm. 큰 태풍이 있었어요. In the city. 그 도시에요. Last night. 어젯밤이요. There is. 뭐뭇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칠게요. is를 썼는데요. 왜 썼냐면은 뒤에 나오는 water가요, 셀수 없는 명사, 오랜만에 나오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하나, 둘, 셋, 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큰 덩어리 하나로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로 취급합니다. There's a little water라면요, little이 부정의 의미, 물이 거의 없다. 물이 거의 없어요. 어디에요? Stream이 개울이니까 개울에는 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자, 계속 갑니다. There was도 여기 별표 칠게요. Food가 셀수 없어요. 음식. 그래서 was를 쓴 겁니다. 뭐뭇이 있었어요.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At the party. 파티에는요. 그리고 이것도 별표, children이 복수죠.

머뭇이 있어요. Some children,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 어디에? Playground, 운동장에요. There were, 머뭇이 있었네요. Many cars,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Parking lot은 주차장. 주차장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장소에 전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전치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 명사나 대명사 앞에 써가지고요. 장소나 시간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전치사 쓰고 명사나 대명사 쓰면은 합쳐서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워낙 많이 써서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요거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on the wall, 벽에, at night, 밤에, for 3 hours, 3시간 동안 하면서 요 노란색의 전치사들과 의미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 at 같은 거는요, 그 지점을 말합니다. At home은 그 집에서, at school, 그 학교에서, on은 뭐뭇에 접촉해서 위에입니다. 주로 어떤 뭐 책상이 있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On the street, 길 위에, 길에서, on the wall, 벽에서, 벽 위에서. in은요, 뭐뭇 아닙니다. in Seoul,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in the box는 그 박스 안에서라는 이런 느낌. from, to입니다. from이 뭐뭇부터 to가 뭐뭇까지잖아요. 서울에서 런던까지고요. for은 사실 의미가 많은데, 어떤 목적지를 나타낸다면은 대구행 train이고요. 기차고요. Leave for Brazil은 브라질을 향해서 leave 떠나다 요 정도의 뜻. By는 옆에입니다. Seashore 해변가니까 해변가 옆에. By the tree 하면은 나무 옆에 요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Under는 뭐뭐 아래. 이거 의자 아래고요. Above는 뭐뭐 위에입니다. 그래서 fly above the clouds는 구름 위로 날아가다. Over는 뭐뭇을 위를 덮거나 아니면 저 위로 넘어란 뜻이거든요. Bridge over the river는 강 위로 있는 그런 다리를 말하는 거고요. Around는 주변입니다. Around the fire, 불 주변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치사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잡아주면서 요 해석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exercise는요. 제가 C번 문제를 픽을 딱 했습니다. 이 해석을 하면서요. 틀린 거다 고쳐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어니까요. 단수니까 이제를 잘 썼습니다. 큰 침대가 있는 거. 2번은요. 책꽂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잘 썼고요. 3번은 man이 다음에 복수 나와서 r을 잘 썼는데요. 4번 보세요. plant는 식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기는 r로 고쳐줘야 되고요. 5번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r가요. 뒤에 poster지 복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내용상 포스터가 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took them up, 때 맸다기 때문에 과거가 돼야 돼서요. 과거의 were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봤는데요. 복습합니다. 자, 쌤 맞습니다. 방금 우리 배운 거 복습하겠습니다. 그냥 기타의 문형이었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장소일 수 있었고요. There is, there라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주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is와 are. 그리고 전치사 그거 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at home 같이 요렇게 쓰는 게 전치사 구였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시크릿이 다 풀립니다. 문장 5형식 배웠잖아요. 2형식 여기 두개 뭡니까?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주격 보어. 5형식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필요한 거 맞죠? 확실하게 딱 정리하면은 이거죠. 문장의 재료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다섯 가지의 형식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문장들 다시 많이 읽어보시고요. 공부 인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좋아요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코치가 여러분들 영어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0강에 오셨고요. 10강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해야겠어?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바로 한번 체크업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서는요, 31페이지 되겠고요. A 유형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I notice him steal 혹은 to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눈치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눈치챘다가 될 거고 him 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notice 라고 하는 동사 혹시 무슨 동사인지 알까? 알아? 차리다 라고 하는 지각동사거든. 얘들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고 배웠을까? 우리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눈치챘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눈치챘냐면요.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몰래 그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 notice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ea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2번이요. Seeing 혹은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hug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쌤이 되게 강조해서 말했거든. 뭐를 강조해서 말했냐면, 자, 혹시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를 확인하기로 했냐면 주인절에 주어를 확인하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주인절에 주어라고 했을 때는 the rock,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 입장에서 직접 보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쓸 거고 보아짐을 수동으로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seeing일까 혹은 seen일까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았을 때, 얘들아, 돌이 멀리서 봐? 아니잖아. 누군가가 멀리서 봐줬겠지.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보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 그 돌은 굉장히 커 보인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겠죠. 자, 이 포인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아,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자.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 mental 혹은 mentally surprised child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는 has now been stabilized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mentally 혹은 mental surprised chil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일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mental 혹은 mentally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 되겠다. 자, 누구를 수식할까? 정신적으로 놀란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surpri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놀란 그 아이는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이요. Composing 혹은 composed by a little boy, the song became a great hi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몇 번 문제에서 있어? 이번 문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 ing 혹은 pp 즉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라. 그러면 song 입장에서 봤을 때 작곡을 당했을까? 자기가 작곡을 했을까? 얘들아, 노래는 작곡을 당했겠죠. 그럼 composed 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런데 자, 누구에 의해서 작곡을 당한 거냐면요. by a little bo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졌지만 the song became a great hit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 대박을 쳤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밑줄 챈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하고 우리는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Looking from the top of the hill, you can survey the entire town. 자, 오늘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You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러면 너가 직접 보는 거면 looking이고, 보아짐을 당하는 거면 looked라고 과거분사 썼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너가 이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너는 뭘볼수 있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마을을 다볼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거야? 봐짐을 당하는 거야? 마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서 볼 때, 본다면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loo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쓴거잘 썼네. 그치? 자, 그러면 6번 문장이요. The weather getting stormy. The committee cancel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 getting이라고 하는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진 건 맞는데 앞에 뭔가 주어같이 생긴 애가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들아, 우리 분사구문 나오면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해 보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as the weather got stormy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자 그 위원회는 그 경기를 취소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였을까? 접속사 지웠겠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려고 보니까 the weather 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네?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구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주어가 살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들아, 분사를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게임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날씨가 자발적으로 안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get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게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진짜 주어에다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경우였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요. 7번이요. With the drugstore clos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분사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그 약국이 문을 닫아서 I couldn't buy the cold medic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약국 입장에서 스스로 닫아? 아니잖아.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닫아진 거지. 사람이 닫았겠죠.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라고 하는 closed 과거 분사 표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나는 무슨 약?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별표 치라고 했었을 것 같아. with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 그리고 분사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빠르게 파악된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8번이요. We wish, 우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he gift giver would buy us something else,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사줬으면 좋겠냐면,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would buy us, 우리에게 무엇무엇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뒤에서 less ordinary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ordin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역시나 한번 고쳐볼 겁니다. 9번 문제요. Believing as the spirit of the forest, the tiger was admir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lieving이라고 하면 믿으면서잖아요. 자, 뭐라고 믿으면서냐면요. 숲속의 정령이라고 믿으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ing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봐라? 주절의 주어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인절의 주어 보니까 타이거야. 그치? 호랑이. 호랑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령이라고 믿어요?
나는 역시 숲에

정령이지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lieving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재 분사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죠? belie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좋겠죠. 자, 믿어졌대요. 뭐라고? 숲의 정령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tiger was admired. 이런 호랑이는 숭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10번이요.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lt del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화는요, 만들었다. 그 젊은 시청자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신나게 만들었다. 신나는 감정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뭐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대, 얘들아. 기쁨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직접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felt가 잘못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을 쭉 한번 봤더니 동사가 좀 걸려.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외웠지? 사역동사라고 외웠을 거야. 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felt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 어떤 표현 써줘야 돼?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el delight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보면요. If you put a lot of effort, 너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들인다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how effectively that advertising will b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얘들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how라고 하는 얘는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우리 평소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접 의문문 만들었거든? 간접 의문문 만들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자기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를 뒤에서 하나 뽑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얘가 뒤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뽑혀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기출 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how가,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애를 한 명을 뽑아왔어. 어디서 뽑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that advertising will be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무슨 자리가 없어? 보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뽑혀간 얘 형태를 보니까 얘 무슨 형태야? 부사 형태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Effectively라고 하는 것을,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요? 형용사 형태인 Effective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왜? 여기 보어 자리에서 사실 데려간 애잖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보면요. When we yarn, we increase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품을 할때 우리는 무엇이 증가되게 되냐면요. blood flo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혈류라고 하죠. 우리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r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미 increase라고 하고 나와 있거든? 근데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어. 또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아, 문제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바뀌어야 돼. br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줄까?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면 bring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품을 할때 우리는 혈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데, 뭐 하면서 bring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낮은 온도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혈류는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분사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았고요. D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볼 건데, 1번부터 볼까요? spen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이제 좀 반갑지 않아? 약간 여기 ing나 pp 형태 있으면 내가 뭐 재빠르게 확인해 보라고 했어? 주절에 주어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자, 주절에 주어 확인해 봤더니 a robot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로봇이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혹은 시간을 써짐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PP 형태가 오는지, 그리고 ING 형태가 오는지 달라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써짐을 당했을까, 혹은 썼을까? 그랬더니요, 로봇은요, might finally recognize objects at a 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은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뭐로서 인식할 수 있었대?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로봇 입장에서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그 물건이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spent가 아니라 이때 spent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까?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 spe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쏟은 이후에야 그 로봇은요,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까지도 같이 풀었네, 우리. 얘들아, finally라고 하는 부사잖아.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동사 잘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 이거 테이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 로봇은, 컴퓨터는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로봇은요, 볼수 있고,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than humans. 인간보다 훨씬 더잘볼 수도 있어, 로봇들은. 하지만,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 라고 전달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uch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가 누구를 수식해 주는지 한번 보자면, much better 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우리 6가지 한번 외워봤었는데, 기억날까? 자,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노랫말로 붙여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다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번이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요. When you have ideas you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진짜 좋아하는 그 생각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you often think, 너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everyone else should feel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if they don't,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그 생각 좀 별론데 라고 한다면 it very often becomes a matter of they just don't underst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아이디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어를 따라가 보니까 주어 누구야? 이시잖아. 그러면 단수 주어 나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 나왔으니 becomes라고 하는 거 너무 허무하게 맞다는 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래. 그랬을 때 if a colleague around you doesn't understand your idea,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or its potential,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an important message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2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얘 사실 맞는 선지야. 왜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 자, you are being give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부분 한번 먼저 떼서 살펴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거든? 그럼 진행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얘 뭐야? 수동태야. 그러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그 아이디어 별론데 라고 한다면 너는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별로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랬을 때 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냐면, maybe your view of a problem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자, 그런데 여기 대시 뒤에 등장하고 있네. 앞에를 봐봐. that 앞에를 봤더니 a problem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지. 오케이, 선행사 있고. 그럼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이 문장의 동사가 is기 때문에 이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치? 그것은 사실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뭔가 공유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 특히나 목적어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if your colleagues can't see it, 만약에 너의 동료들조차 볼수 없다면, 즉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볼수 없다면 your consumers may not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소비자들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해서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 얘들아, 또한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표현 쓸수 있거든? 첫 번째,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고, to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either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to를 쓸까? 문장이 부정문이면 얘들아, either를 쓸 거고요. 문장이 긍정문이면 to를 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소비자들 또한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하는 eithe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constant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들여보래. Until everyone you explain your idea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it.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들여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랬을 때 This is all to do with find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파란색 수거 표현 역시나 필기해 두셔야 돼요. All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 자,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find simple solution,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거래. 뭐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왜 답인지 한번 밝혀보자면, All to do with에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뭐로 끝났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났어. 전치사 다음엔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바로 했지?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 f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this is all to do with finding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라고 써져 있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에서 답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hope you remember our discussion last Monda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너가 기억하기를 희망한대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었냐면요. About the servicing of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제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 자, supply to us 3 months ag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우리에게 제공된 그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suppli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잘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과거분사가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봤더니 앞에 나오는 washing machine, 즉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네. 얘들아, 세탁기가 스스로 제공을 할수 있어? 아니지. 제공이 된 거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3개월 전에 제공이 된그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있는 suppli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세탁기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탁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랬을 때 I regret to say, 얘들아, 반갑지? 우리 저번 시간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다고 배웠거든?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I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I regre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I regret to say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미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냐면 The machine is no longer working. 그 너네가 제공해준 그 세탁기 있잖아. 아,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As we agree during the meeting, 우리가 미팅 중에 동의를 했듯이 Please send a service engineer as soon as possible to repai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The product warranty say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건 보증서, 즉 품질 보증서가 말해 주었듯이 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료로 어떤 spare parts이라고 하면 여분의 부품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무료로 부품들이나 혹은 물질들을 제공해 주지만 부품들은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지만 but charge for the engineer's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는 가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 기사님 즉, 수리 기사님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물품 교환, 뭐, 물품을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무료지만, 수리 기사님의 노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 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잖아. 이때 대신 뭔지 한번 살펴볼게. 앞에 문장을 봤더니 선행사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라고 하는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럼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얘는 우리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속사 that이 아주 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품질 보증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This sounds unfair. 이것은 뭐인 것처럼 들려? 아,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들려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하죠? This, 이것은 들린다. Unfair, 불공평하게 들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잘 들어가 있지. 자, 이것은 근데 불공평하게 들려요. I believe, 나는 뭐라고 믿냐면, The machine's failure is caused by a manufacturing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 이 기계의 failure 하면 고장이거든요. 이 기계의 고장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믿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initially 애초에 it made a lot of noise. 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냈고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반가운 마음 드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도 했었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말이 돼? 그 세탁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아니면 작동을 멈춘 거야. 작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to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된다? oper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작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면,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전적으로 그것은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냐면요. To correct the defeat,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 즉, 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뭐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세탁기의 수리에 대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자, 사역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형태 와야 되잖아. p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When it comes to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when it comes to 지금 형광 펭견해서 한번 밑줄 쳐 보시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필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봤을 때 medical treatment이라고 하면 뭔가 의학적 처리거든요. 그래서 의학 치료 에 관했을 때라고 지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에 관해서 보았을 때 Patients see choice as both a blessing and a burd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both A and 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로 보기도 하고 B로 보기도 한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urden, 부담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아, 저 그럼 A 치료할게요. 저 B 치료할게요. C 치료할게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뭐일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And the burden falls primarily on wom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특히나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냐면,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가게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Who are typically the guardi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Guardian 하면 수호자거든요.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도 돼. 그러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호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typically라고 하는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맨 처음에 오해를 할수 있는 건 guardian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좀 이상한다? 전형적인 수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지.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 자, 여성은요, 전형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식해줬잖아. 그럼 이때 typical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냐면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구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사 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건데 누구를 수식해 준다고?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이 전체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사가 수식해 줄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전형적인 수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구를 수식해 주고 있는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보세요.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에서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ir own health, 그들 자신의 건강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it is an overwhelming task for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대. And consumers in gener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크냐면 자,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큰지 아직 말을 안 해줬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 is은 뭐야? 가주어 is이야. 그러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o be부터 요 부분까지가 진짜 주어, 진주어 되겠다.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으니 이제는 해석만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냐면 to be able to sort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find. 그들이 찾은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요, 에이미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is not only that, but also that 이라고 하는 구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저기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그리고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주어 어딨어?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결정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라고 해석할 거잖아. That the decision is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온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뭐도 부담스럽냐면요. That the number of sources of information has exploded 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석 먼저 해볼게.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거든?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일까? 많은? 아니고,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수라고 해석이 되려면 얘들아 지금 단수 동사로 바꾸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퍼펙트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의 수냐면 sourc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원들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살펴봐야 되잖아. 3번의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봤을 때, which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정보원들의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겠어. 앞에 봤던 얘들아,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문장,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거든?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대명사 오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못 와. 그럼 뭘 올래? 뭐가 오면 좋을까? 관계? 부사가 오면 좋겠다. 자, 관계 부사 중에 information, the sources of information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부사 뭐가 오면 좋을까? Where 생각했으면 잘하신 거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혹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돼.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살릴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거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와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rom, which가 와도 잘 쓰인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써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와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 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고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 부사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되고 또 다른 전치사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와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답을 고칠 때,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which, 관계대명사는 일단 절대 안 돼.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별표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여기서 쌤이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It i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to your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just Not just a matter of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해야 돼? 형광펜 꺼내야 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냐면요. Of listening to your doctor,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뭐 하고 계시냐면요.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아니야? And making a choice. 뭔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mak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나오는 and랑 얘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mak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and는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ing 형태에 ing 형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져 있죠. 뭐에 연결돼 있는 거야? 전치사 of에 동명사 두 개가 잘 연결돼 있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we now have encyclopedia
Paddock lay people's guides

to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백과사전급의 비전문가의 건강을 향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백과사전급으로 막 말해주는 그런 지침 같은

Denon,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everyone's worst nightm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여기서 얘들아, 진짜 주어 누굴까? 진짜 주어는 prospect일 겁니다. 자, 측면은 측면인데 뭐에 대한 측면인 거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은 has로 받은 거 그럼 괜찮니? 그치? 괜찮지? 왜?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단수 주어니까 뒤에 has라고 받은 표현 너무 잘 받았네.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결정의 측면은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worst nightmare, 최악의 악몽이 된 거죠. 원래 한때는 뭐였어? 축복이었어. 내가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치료도 받을 수 있네? 이거에서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악몽을 뭐라고 비유해 주냐면요. Of a term paper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기말과제와 같은 모든 사람의 최악의 악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웬 paper, term paper assignment, 갑자기 웬 기말과제? 라고 하신다면 with stacks infinitively higher than a grade in a cou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학기에 점수라고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높은 게 걸려있는 이라고 해석했거든? 자, 이 말인 즉슨 얘들아, 한 학기에 점수가 걸려있는 거는 사실 한 학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의학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한 학기에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has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로 잘 받았니?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잘 짚어보았고요. 저희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되겠죠?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lthough hunter-gatherer had previously led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이전에는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정착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괜찮은 곳 있으면 잠깐 정착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반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뭐보다는요. rather entirely nomadic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Nomadic life, 이런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Moving between, 이동을 하는 거래. 어디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A number of temporary or seasonal shel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거주지를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이주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대? 반은 정착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장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무언가 grain이라고 하면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진짜 문장의 주어야. began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shows wh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행해진 그 실험이 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법 문제야. An archaeologist used the flint-bladed sickles to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고학자가 사용했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얘들아 flint 하면 부싯돌이고 bladed 라고 하면 날이거든요. 즉 부싯돌로 만든 날로 된 그 낫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대. 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How efficient 혹은 how efficiently a prehistoric family could have harvested wild grain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혹시?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했냐면 의미상에 유의미하게 연관이 지어진 애를 문장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 명 뽑아온다고 했어. 기억해?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 뽑아온다고 했는데 아무에나 뽑아오지 않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오거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 prehistoric family, 어떤 선사 시대의 그 가족들은요, could have harvested, 수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냐면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생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형용사가 보어로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could have harvested, 수확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부싯돌로 만든 그런 낫을 사용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겠지. 뒤에 나오는 harvest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야생 곡물들을 수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야생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in an hour,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he gathered more than 2 pounds of gr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채집을 했더니 그는 한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대. 자, 그런데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면 which suggested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거래. A family worked 혹은 that worked 8-hour days for 3 weeks would have been able to gather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대절 이하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쌤이 약간 힌트를 줬다, 그치? 빨간색 부분에 would have been able to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야. 그러면 B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B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family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줄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3주 동안 일한 가족들은 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that worked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예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은 가족인데,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 그 가족은 would have been able to, 뭐할수 있을 거냐면, gather enough, 충분한 gather enough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일 때, with a pound of grain a day for a y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정말 하루에 1파운드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곡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is would have meant,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 것이냐면요.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말인 즉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충분한 곡물을 수확한 거지. 그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을 거냐면,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 이러한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됐을 거래. 자, 왜이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야만 하냐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데, 무엇을 보장해야 돼?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곡물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무슨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to harvest 혹은 harvest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수확할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곡물 주변에 살아야겠지. 즉,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주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곡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옆에 붙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단, suitabl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적합한 시간이냐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적합한 시간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뭐뭐 할이라고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 to harvest라고 하는 표현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치? 그래서 수확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물 옆에서 꼭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ies of a g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의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 하다잖아. 뭐 하기를 꺼려 할 거야? 이제는 그 많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꺼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왜?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를 두고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었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냐면요. 준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 역시 준동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0: 네.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아니면 이건 100%야.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히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네.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이 많이 안 입거든요.
1: 안 입죠. 보통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너무 재미있게 아하. 또 수사탐정 느낌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누구에 오실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전!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speak.
1: 아, 공부해요, 한국말.
2: No English.
1: Please. Okay. I try.
2: Thank you.
1: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Yeah.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1: Mm.
2: With a girl?
1: Yeah.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Mm?
2: How do you
1: 봐봐.
2: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1: like...
2: cardigan?
1: 그렇지.
2: Oh,
1: see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Yeah, not girl.
1: 아닌데.
2: A guy's cardigan
1: 내가
2: to me.
1: 내가 입은 거랑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선 안 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 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 또.
1: 영화관에 갔어. 사실 이건데.
0: 이거는 그거다.
1: 예.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네.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건데.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네.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1: 완전히. 할 때
0: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0: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썼습니다. Yeah.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네.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네.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All 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 때 표현을 몇 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네. to the movies. 어?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1: 맞아요.
0: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1: 어허.
0: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1: 네.
0: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 네.
0: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내일 봐 할 때 우리 쓰는 단어 뭐 있죠? 우리 내일 봐.
1: 네,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a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1: 네.
0: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live.
0: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parents.
0: I live with my parents. Mm-hmm.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1: Mm-hmm.
0: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1: Mm-hmm.
0: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 네.
0: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l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1: girl,
0: right?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0: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너 나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1: 이거는
0: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평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m 50?
1: How do you know I'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Okay,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0: Yes.
1: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0: Mm-hmm.
1: 네, car, the, gun.
0: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진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 그래도 너무 너무 잘해 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데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카디건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cardigan,
0: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se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see는 look이랑 조금

0: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네.
0: 룩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see,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1: 어.
0: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Mayu?
0: 그죠. Do you see Mayu?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can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1: 안에.
0: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1: 주방에.
0: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1: 네.
0: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1: 주방에,
0: 주방에 하는 것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1: 주머니에.
0: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예.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1: 무디죠,
0: 않는 거죠.
1: 아, 예, 무딘 사람인 거죠.
0: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an's. 예.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0: 오,
1: 예.
0: 오.
1: 나에게.
0: Love that. Okay.
1: 예.
0: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1: 네.
0: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스펠링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그럼요. 이제 완벽히 숙지됐죠.
0: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냥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1: 예. Hi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1: 네.
0: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re. There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 것 같은데 her 쓰라고 쓰면
1: 예.
0: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1: 아,
0: 명사가 됐고요. 자, there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

0: 이지만 네.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오.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1: 네.
0: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그래서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1: Yes. Okay?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때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그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
0: 아, 무당벌레. I'm sorry. 네.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귀여워. 그럼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Very.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레이디버그.
0: 레이디버그의 것이 아니죠.
1: 그쵸.
0: 그냥 a ladybug.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irl's.
1: It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look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마유?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티슈. 어머. Oh my.
1: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야. 이런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마유? Do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look이 일반 동사니까.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look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1: 정말. 그러니까
0: 슬기 씨만이 아니고
1: 네.
0: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0: 너무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the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직접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0: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0: Definitely.
1: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0: went to
1: to
0: the.
1: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가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Mayu?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0: 카디건?
1: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you see Mayu?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3: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3: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No.
4: Guy's cardigan.
1: No. For women.
4: Oh.
1: Yeah. Color is
4: Oh
1: red.
4: my goodness.
1: Y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0: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느낌이
1: 네.
0: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저 고양이 보여? 너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틀리는 거 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매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emergency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0: emergency, emergencies라고 하면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말하는데요. 뭔가 급한 상황이죠. Mm-hmm. 오늘 이야기해볼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
0: 네,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이라고 하면 누구나 비상시의 계획,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해요라는 문장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빌리입니다. 네.
0: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0: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같이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1: So Billy said,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0: 네, a major emergency라고 하면 큰 비상상황이에요.
1: Yep.
0: 그래서 큰 비상상황은 can happen at any time, mm-hmm. 언제든지, And without any warning, mm-hmm. 아무 경고도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mm-hmm. So,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So, make sure that, make sure는 꼭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죠. Mm-hmm. So make sure that you are prepared, 꼭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언제? Well in advance, 충분히 미리, mm-hmm. 미리 준비해 두세요 mm-hmm.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1: 네.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0: do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1: And I spent the rest of the day checking everything to make sure it was still up to date and working.
2: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거 진짜 2005년에 그 만료가 된 거였네라고 느끼고 나서 and I spent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면 checking everything 모든 걸 확인하며 보냈습니다. To make sure it was still up to date and working.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고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제 up to date라는 것은 outdated 하지 않은 거
1: yeah.
2: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걸 말해요.
1: Yeah, or some things need repairs every like 5 years 네. or checkups to make sure it's still working, you know.
2: 네.
1: That 그래서, could be out of date as well.
2: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 것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최근에 새 것으로 바꾼 상태여서 작동을 잘 하는 상태. up to date하고 여기서 working이라는 것은 같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죠.
1: Yeah, I think so.
2: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나머지 하루를 보냈습니다.
1: And he asks us next, but what's your emergency plan and what would you do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2: 빌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emergency plan은 무엇인가요? 비상시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what would you do?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the event of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시.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1: And then he gives us some recommendations. So let's see what he has to say.
0: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but you'll probably also want a few other things too. For example,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Especially near the kitchen.
1: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2: 이 문장의 맨 앞부분에 for starters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For starters, 이게 잘못 이제 해석이 되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 no.
2: for beginners가 아니고 아니면 for people who are starting이 아니고 for starters는
1: yeah.
2: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
1: yeah.
2: 일단 먼저
1: Yeah. Like one of the first or most basic things you should have.
2: 그냥
1: right?
2: first 하고
1: first
2: 같은 거예요.
1: Yeah, yeah.
2: 그래서 first, 그래서 for starters 굳어진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짜로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처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Mm-hmm. So for starters, I recommend that you have an emergency kit with water and supplies. 물 그리고 other types of supplies, 기타 물자들이 들어있는 응급 키트를 갖추는 걸 recommend, 추천합니다.
1: And he says this next. But you'll probably also want a few other things too.
2: 그런데 그것 외에도 emergency kit 외에도 you will probably 아마도 also 또한 want a few other things too. 몇 가지 더 원할 거예요. want라고 썼지만 mm-hmm. 여기서 you want you
1: no.
2: 이거는 결국 you will need라는
1: it.
2: 거죠. 그러니까
1: yeah.
2: 원할 거라고 추측이 된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Yeah.
2: 몇 가지 더 필요할 거예요.
1: He says, For example,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especially near the kitchen.
2: 예를 들어서,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1: Fire extinguisher.
2: 네.
1: Fire extinguisher.
2: 우리말로는 훨씬 더 짧아요. 소화기.
1: Right?
2: 네.
1: Only fire extinguisher.
2: Three syllables.
1: Right.
2: But in English, it's much longer.
1: Fire extinguisher. Six.
2: Yeah. Fire extinguisher.
1: Too long.
2: 그렇지만 자주 쓰는 말이라서 빠르게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Yeah, I think so as well. Let's practice. Fire extinguisher. Great.
2: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건물의 각 층마다 여기서 level이라는 것은 each floor를
1: floor.
2: 말합니다. 그래서 yeah. 각 층마다 especially near the kitchen. 특히 부엌 근처에는
1: oh.
2: 불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갖고 있는 걸 추천한대요.
1: This is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to make sure that they still work, and then replace them when they expire.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exits in your building are and set up a meeting place for everyone somewhere outside.
1: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2: 네, 그리고, oh, 아, 맞다. 생각이 난 거죠. And make sure t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 mm-hmm. make sure to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Mm-hmm. Check your smoke detectors. Mm-hmm. 연기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Yeah. 그리고
1: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2: 네.
1: carbon monoxide.
2: 일산화탄소. 그래서 carbon이 이제 탄소고요.
1: Mm-hmm.
2: 그리고 oxygen 부분이 OXIDE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mm-hmm. 산소 부분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n the event of a 또는 on 하면서 어떤 명사를 써주면은 뭐뭐가 발생했을 때란 뜻이고요. 그다음 can never be too 뭐뭐하면 직역하면 너무 뭐뭐할 수가 없다. 즉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란 뜻이 됩니다. 문장을 좀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emergency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Sounds great. A friendly reminder.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Rosario says,
0: A friendly reminder. Friendly reminder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 덜 느꼈으면 좋겠을 때 쓰는 말이죠.
1: 그런데 It's a little bit lighter. You've already told them three times, but you want to say, hey, but a friendly reminder.
0: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a friendly reminder.
1: Friendly reminder.
0: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On hand라는 것은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응급시 비상시 계획과 그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의 대비책도 스스로와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었고요.
1: And Phil says,
0: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주 대부분의 여기 아마 미국이나 뭐 호주 스테이트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천 후 비가 많이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네, 눈이 오거나 예상되어 있는 되고 있는데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이런 시간까지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주의하시고 응급시 계획도 갖고 있으세요라는 말입니다.
1: All righ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조금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아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자, 오늘의 메인 센텐스, 문장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보죠. The hall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was far from my home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요 친구가 바로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나보고 재밌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라는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이 쭉 모두 다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자, 관계대명사랑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별해서 많은 예문들을 살펴봤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 플러스 그 뒤에는 뭐 on이나 at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in 같은 전치사와 함께 위치가 붙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또 시간 관련해서도 시간 관련된 선행사 쓰인 다음에 전치사 on, at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치사 in이 또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맨날 두 단어씩 말하는 게 나중엔 귀찮아진 거라. 그래서 뭔가 장소와 관련된 선행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것 같으면 그걸 그냥 우리 where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요.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 있고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으면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when이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관계 부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를 자, 물론 조건이 있죠. 장소 관련된 선행사, 시간 관련된 선행사 어느 정도 조건은 있지만서도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where 또는 when으로 말이죠. 조금 이따 얘기를 예문을 더 볼 테지만 자,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건 where, when 다 좋은데요. 이마저도 우리 대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자체도 따져보면 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훔 쓰고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 쓰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아무 때나 우리 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물론 비격식이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hen do where도 귀찮으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대수로 또 교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야,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사실 대탄하면 해결되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다면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전에 봤던 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진짜 간단하죠. I sleep in the room. I sleep. 나는 잔다. 어디서 자요? In the room. 방에서 자요. 방에서. 자, 여기서 the room을 선행사로 톡 떼서 앞에다 던져 놓을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거든요. The room. 그리고 관계대명사 들어가요. Which I sleep in. 여기 in이 왜 남았는지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를 해보자면 the room 방인데 어떤 방인 거예요? 내가 자는 방, 즉 내가 안에서 잠드는 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문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죠. 예전에 다 봤던 거예요. I like the room which I sleep in. 나는 좋아한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는 방을 좋아해요. 뭐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 침실이 마음에 들어요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in을 그리고 전치사 in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전치사든 끝에 있는 거 관계되면서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I like the room in which
I sleep.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자 우리 어디에 집중할 거냐? In which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예요. The room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쓰인 이런 케이스예요. 이 in which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부사 뭐? 장소니까 where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 말하지 말고 한 단어만에 똑같은 의미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최종 버전을 보자면 I like the room where I sleep 이란 문장이 완성되고 아까 봤던 in which가 쓰였던 케이스랑 뜻이 전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개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꿔줬고 요 where 같은 것을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해됐으면 관계부사 이해가 어렵지 않은 이유 아마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나는 그가 작곡을 하는 장소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나는 보고 싶어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I wanna see. 근데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장소를 보고 싶죠?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보고 싶어요. I wanna see the place. 그리고 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요거 관계대명사 쓰지 말고 장소 말하는 거고 그게 뭐 하는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관계부사 자연스럽게 뭐를? Where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I want to see the place where 하고 나서 그 뒤에 절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He writes his songs. 그가 그의 노래들을 쓰는, 즉 그가 작곡을 하는 그 장소, 거기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도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뭐 in which 이런 게 나왔을 때 되게 어색한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를 알아두셔야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때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긴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해드렸던 거예요. 이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ant to see the place where he writes his songs. 재밌는 것은 여기 where, 대수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엄청 대시 유용합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장도 볼게요. 당신이 태어난 날에는 날씨가 어땠나요?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What was the weather like? Like 여기서 전치사예요. 같은. 날씨가 뭐와 같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무엇이었나요?가 아니라 날씨가 무엇과 같았나요? 비슷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날씨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On the day, 그 날이요. 그래놓고 그게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날인 경우에, 시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사 when 쓰면 된다는 거죠.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난 바로 그날. The day when you were born. 그때 날씨 어땠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at was the weather like on the day when you were born?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기 when도 대수로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The whole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무슨 홀,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홀이요. 근데 어떤 홀이에요?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그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던 그 콘서트장이요. Was far from my home. 내 집에서부터 멀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사용된 where the band was performing. 관계 부사로서 the whole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봤고요. 관계부사 근데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 통해서 내가 관계부사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새로운 관계부사, 아직 알아보지 않은 관계부사 두 개도 추가해서 공부할 거구나. 꼭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ell, hello guys. Are you ready to work out in your favorite chair? I am.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사무실 또는 책상 의자에서 운동할 건데 준비되셨나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How was your road trip? I almost died. What? Are you okay? We hit a reindeer, but luckily nobody got hurt, including the deer.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I almost died라는 표현이요. I almost died.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 뜻 맞고요. 그런데 이따가 조금 더 다른 의미도 보러 갈게요.
0: How was your road trip? 이렇게 시작을 해요. Road trip. 이 어땠네요.
1: 좀 장시간 운전해서 다니는 그런 도로 여행이랄까요? 그런 거를 road trip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how was your road trip? 물어봤더니 I almost died 이러죠.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정말 거의 나 죽었어. 거의 죽을 뻔했어. 이런 의미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0: What? Are you okay?
1: 그래서 뭐 너 괜찮아? 이러니까
0: We hit a reindeer. 아, 사슴을

0: Yes, I think you should do the hip openers right now at any time in your office. Please do it for me, okay?
1: 아, 오늘 우리 고관절 스트레칭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우리 I almost died 표현 같이 해봤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 이런 말 그대로 의미도 있지만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상황이 너무너무 무엇무엇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표현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꼭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r Maj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0: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사람들은요, 우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내용 이어지는 속에서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아마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각각 이어지는 소리들 연결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봐주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0: up the temple walls.
1: 2.
0: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catching Messie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catching Messie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2: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이제 뜻을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바로 이 사원의 벽을 올라타는 거죠. 사람들은 우산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원 벽을 기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었네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3: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essier Makunu supposedly make wishes come true.
2: 메시르 마주누를 잡는 것이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좀 길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잘못 들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용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4: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essier Maj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2: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자, 여기서는요, 네, the, 그리고 but they, 이렇게만 기능하고 모두 다 내용으로서 강세를 정확하게 빡, 정확하게 탁탁탁탁 주셔야 돼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동사 use는 쓰가 아니라 z로 발음된다는 거 아시죠?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Climb의 b 사운드 묵민 거 당연히 아실 테고 climb의 b 소리 안 나니까 climb up이라고 해서 사운드 자음과 up의 어라는 모음이 연결돼서 들리기 때문에 climb up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네. Google listening 2.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되셨나요? 네.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Give a shot.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한 번 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모두 다, 네, 내용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각각의 단어의 음절에, 네, 정해진 위치에 강세가 가거든요. supposedly, 들리보다는 듣 사운드 거의 안 들리고 supposedly,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죠. makes wishes, wishes come true. true로 들리지 않고 추추추 이렇게 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트보다는 true, true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Google listening 2.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Google listening 3.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s as well.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essie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한 번 더.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essier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5: Go, go listening. 1.
0: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0: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1: 2.
0: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a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a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2: 자, 내용 볼게요.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자, 사람들이 우산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사원의 벽을 기어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의미죠.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Are putting their hands, 빈칸 for 빈칸 했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up in the sky 하면은 상공에, 이 하늘로, 이런 의미죠. 하늘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For 뭐를 위해서요? For salvation. Salvation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구제나 어떤 구원을 뜻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치료제를 먹고 치유제를 먹고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를 받아 구원을 받기로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상공에 막 손을 뻗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이어졌는데 여기 understandable은 앞에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is understandable. 자, 이해 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Considering, 고려할 때. That ia.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 Catching Masia Makunu. 메리스 마준우를 잡는 것이요. Supposedly 빈칸. 마지막 빈칸에 makes wishes come true라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겨져 볼 때 이 메시로 마준우를 잡는 것을 잡는 것 자체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해 가능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문장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3: Not only do the people use umbrellas, but they even climb up the temple walls. All these people are putting their hands up in the sky for salvation.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catching Masia Makunu supposedly makes wishes come true.
2: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 시청을 통해서 청취체요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can't download this file. 자, for some reason is actually our key expression for today.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뭔가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for some reason.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For some reason, I don't know why, but I can't download the file. So, the other person says, oh,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Use mine. 이제 새로 이제 직장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뭐 password도 없고 그래서 내 거 써, alright?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자, 아,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Use mine. 제 것을 쓰세요. You can use mine. 이런 것도 없네요. Just use mine. 아주 간단하죠? Actually,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Okay, you need a password. 자, 비밀번호 하면은 뭐 secret가 들어갈 것 같은데 password이에요. Password. So remember that and use mi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Okay? 자, 감사합니다. 하나 등록해야겠어요. I should, 뭐뭐 해야 되겠죠? Sign up means 등록하다. Alright. 그냥 어떻게 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이렇게 줘야 돼요. Alright? So you need a password. Or I guess you can make a password as well. To sign up. Alright. We'll give you more examples in just a bi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For some reason, I can't download this file. Oh, you need a password for that. Use mine. Thanks. I should sign up for one. Okay, so I need my own passwor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o,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Like, I don't know, but there is a reason, but I don't know the reason. For some reason, let's see how it's used. For some reason, this isn't working properly. For some reason, this isn't working properly. 자,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네, I don't know the reason. For some reason, it isn't working properly.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도 몰라요. Alright, next one. For some reason, she's been avoiding me. Ah, for some reason, she's been avoiding me. 자,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어요. 웬 이제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So you're, 뭔가 문제는 있는데, That's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he's not like very friendly. 저한테 별로 그렇게 친절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라요. For some reason, you know, I don't like her. you know,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이유를 몰라. Alright? 그럴 때 for some reason 쓸 수 있습니다. Alright? So,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돼요. Alright. Next one. Sign up. 뭐뭐를 신청하다 아니면은 등록을 하다. Right. Okay. So, I'd like to sign up for the event. I'd like to sign up for the event. 자, 이벤트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냥 아무나 갈 수가 없죠. 원래 이런 뭐 컨퍼런스나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뭐 이벤트나 이거는 다 등록을 해야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sign up. Okay? You can also sign up for a class. All right. Will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Will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자, 회의에 참가 신청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일반 회의가 아니라 조금 큰 conference라고 뭐 세계적인 conference or 뭐 전국적인 뭐 conference 조금 큰 이벤트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So you can sign up for a class. You can also sign up for the gym. 헬스가 영어로는 gym이죠. You can sign up for the gym. So anytime you want to enter somewhere, but you have to provide your information, that is pretty much signing up. Okay, so you can sign up for a class, sign up for a conference, sign up fo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Tired versus exhausted. Tired versus exhaust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tired 그리고 exhausted입니다. 네, 둘 다 피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tired부터 볼게요. tired, 피곤한. 이거는 tired. tired, okay? 그래서 조금 모음 길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tiring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tired. 이거는 주어가 느끼는 그 피곤함이에요. tire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휴식이나 잠이 부족해 피곤할 때는 tired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ired when we are in need of rest and in need

of sleep.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You look pretty tired today. I'm too tired to even think. Tired, 피곤한, tired. 네, R 발음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나는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했어. I was tired. 자, tired는 형용사라서 비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I was tired. 긴 하루를 보낸 후. After a long day.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s tired after a long day. 아, 피곤해. 두 번째 문장이요. You look pretty tired today. 너 오늘 꽤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pretty tired today. 여기 pretty는 예쁜 아니고요. 여기서는 꽤라는 뜻이죠. You look, 당신은 보여요. Pretty tired, 꽤 피곤해. Today, 오늘, you look pretty tired today. You should get some sleep. You look pretty tired today. Maybe you should go hom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too tired to even think. Okay, too tired. 이거는 너무 피곤한. I'm too tired to even think. 나는 너무 피곤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too tired to even think. I'm too tired to even think. 네, tired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exhausted. Exhausted는 간단하게 기진맥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천천히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Exhausted. Exhausted. 오, 여기는 스펠링하고 다르게 발음이 정말 달라요. 여기서는 exhausted. 여기서는 약간 가벼운 G 발음에다가 Z로 넘어가요. Exhausted. 해볼게요. Exhausted. I'm exhausted. Exhausted. 강세는 두 번째 음절이에요.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tired는 그냥 일반적으로 피곤한, 휴식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한 게 tired. 근데 exhausted는 극도로 피곤한, 진이 다 빠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ired가 여기 있으면 exhausted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극도로 피곤해요. Okay, so exhausted means you're really, really tired. Okay, you are about to pass ou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What an exhausting day. Exhausted. 기진맥진한. Exhauste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했더니 녹초가 되었어. I was exhausted. 녹초가 되었어. 너무너무 피곤해요. 언제요? After the intense workout. 격렬하게 운동을 했더니 한 이유로 I was exhausted after the intense workout. 몸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exhausted. 두 번째 문장입니다.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자, 친구가 이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피곤해 보여. 너 이사하고 나서 완전히 녹초가 되었겠네. You must be exhausted. 당신은 녹초가 되었겠네. After your move. 이사하고 나서. You must be exhausted after your mov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an exhausting day. 이거는 감탄사로. 정말 지

아니다 빠진 하루네. What an exhausting day. What an exhausting day.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너무 지친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머리도 지치고 몸도 지친 거예요. Exhausting. Okay? 여기서는 그 하루가 진이 빠지게 만드는 거라서 exhausting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상에서 뭔가 교통편을 이용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든가 음원이나 영상 같은 걸 우리가 듣고 본다든가 하는 등의 것들을 우리가 아주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큼이나 더 자주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길찾기. 와, 저는 좀 길눈이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갈 때 이렇게 지도 보면서 찾아가는 거. 외국 나가서도 여러분 맵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종이 지도 쓰던 시대랑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화면을 옮겨가면서 키우고 줄이고 더 보고 이러면서. 그죠? 자, 오늘은요, 그래서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 내비게이션에 그냥 심취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된 핵심 문구 좀 뽑아보고, 영작도 좀 해보고,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모바일상의 지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모바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동하면서 쓰는 어떤 휴대용 기기상의 지도가 있어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 맵스 하면 됩니다. 사용한다는 별거 없어요. Use mobile maps. People use mobile maps these days. 요즘에 모바일상의 지도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엄청 쓰죠? People use mobile maps these days. 들어볼게요.
1: Use mobile maps. Use mobile maps.
0: 자, 그러면 장소 검색이 쉽잖아요. 그쵸?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어디 어디 검색하면 나와. 몇 군데인지 나와. 그럼 여기인지 여기인지 다 이렇게 딱딱딱 눌러서 볼 수도 있고, 장소 찾기가 그래서 더 쉬워졌습니다. 자, 검색하는 거 뭐라고 할까요? 뭐 번지수로 검색해야 되고 상호로 검색해야 되고 search 하던 거잖아요. You search for location. 이게 뭐예요? 장소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어디 음식점에서 만나지. 그럼 그 location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You search for it, right? Search for a location.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저희 10분 영상에서 어려운 말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콜로케이션이라 이 단어의 조합을 여러 번 얘기해봐야 입에 붙어요. 안 그러면 생영작을 매번 해야 돼요. 이걸 덩어리로 잡고 연습해서 입에 붙여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Search for a location. Search for a location.
0: Right. 자, 장소 찾기.

0: 야,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더 쉬워졌네. 그죠? Easy의 비교급. Easier. To locate places. 왜이 동사 썼냐면, 요것의 동사형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ocation 자체는 장소인데, locate 하면 찾다가 돼요. 위치를 찾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장소를 찾기가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모바일 선에서 보면 되니까. 그죠? 링크만 있으면 클릭하면 지도로 넘어가고, 키우면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니까. 그죠?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길찾기 해가지고 버스를 못 타야 되는 이유가 다 알려주죠? 응? Easier to locate places.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Easier to locate places. Easier to locate places.
0: 자, 그러면 영작을 모바일 지도를 이용하면 장소 찾기가 더 쉽다. 방금 전에 한 말. Easier. 쉽죠? 그쵸? 모바일 지도만 이용하면, use mobile apps 하면, it's easier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apps. 그쵸? 예. 이용하면니까 여기 if 해도 되고, if 하면 약간 조건 같이 느껴지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쵸? when은 뭐뭐 할 때의 느낌이지만, 사실 비슷한 느낌이죠. It's easier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apps.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상황이면 훨씬 더 찾기 쉬워요.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if가 들어가도 when이 들어가도 사실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살짝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들어볼게요.
1: It's easy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maps. It's easy to locate places when you use mobile maps.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부르냐 이거죠.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잘안 씁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이라고는 잘안 하고 그 자체는 그냥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그 근본 기술이 필요하죠. 그걸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GPS 앱이라고 많이 불러요. 내비게이션 앱 자체를. 그쵸? 그러니까 뭐 지도 같은 것도 사실 GPS가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GPS 앱,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지구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뭐 요즘에는 또 이제 Satellite Navigation에서 줄여서 SatNav, SatNav 이런 단어도 종종 들리긴 하는데 너무 헷갈리시면 여러분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쓰세요 그냥. GPS 앱도 없애도 돼요. 그냥 GPS 써도 되는데 이게 앱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GPS 앱이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GPS 앱, GPS 앱.
0: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 입력이죠. 아, 나 어디 갈 거야? 목적지 입력해야지. 그래야만 찾아줍니다. 우리 이제 you punch in the destination. 자, 선생님, 펀치가 왜 나온 겁니까? 펀치가 이렇게 막 주먹으로 이렇게 치다라는 얘기인데, 요게요, 꼭꼭 눌러서 입력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punch in. 구동사니까 힘을 취해줘야 됩니다. punch in. punch in. 특이하죠? 주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one's destination. destination 같은 경우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부르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 커피숍에 가고 싶어. 커피숍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뭐뭐 커피숍 쳐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You punch in your destination. 자, 요 소유격은 그때그때 바꿔주면 돼요. my, your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punch in one's destination. punch in one's destination.
0: 자,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넣어놓으면 이 앱이 좌회전, 우회전, 500m에서 우측길, 좌측길 다 얘기해줘. 이렇게 세부적인 길 안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세부적인, 뭐 detailed 이런 것도 좋지만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Turn by turn directions. turn은 뭐예요? 좌회전도 turn이고 우회전도 turn이거든.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다 뭐예요? turn by turn. turn by turn. 자, 어디서 꺾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길 안내를 directions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directions S는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찾아가는 방법 같은 느낌이에요. directions 그러면 약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turn by turn directions 하면 자세한 길 안내. 요걸 길 안내로 그냥 보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turn by turn directions. turn by turn directions.
0: 문장에 넣어봅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세부적인 길 안내를 해준다. 그럼 아까 GPS 앱 자체가 turn by turn directions를 준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The GPS app gives us. 우리한테 준다. 얘가 우리한테 준다. 됐죠?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S 끝에 꼭 붙여야 돼요.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The GPS app gives us turn by turn directions.
0: 자, 기준이 어디 온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배울게요. Bad with directions. I am bad with directions. 이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관용구입니다. S 붙여야 돼요. 들어볼게요.
1: Bad with directions. Bad with directions.
0: 약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방향

0: 양강각 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길을 잃다는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길을 잃다. 가다가 나 길 잃었다? 여기 어디야? 이거 뭐라고 그래요? Get lost 라고 하죠. 근데 Do not get lost. 내비게이션을 쓰면 길눈이 어두워도 가라는 대로 가면 되니까 길을 잃을 위험이 없어. Do not get lost. 부정어의 강세 주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1: Do not get lost. Do not get lost.
0: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정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의지를 하는 애에 대한 형용사는 reliable입니다. 저거 참 좋은 형용사예요. 오늘 꼭 해볼게요. Reliable. Reliable. The GPS app is very reliable. Reliable.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Reliable. Reliable.
0: 자, 얘네 갖고 영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제 그다지 길을 자주 잃지 않아요. 자, 길을 잃지 않아요 안에 그다지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GPS를 이용하면, 그쵸? 길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를 해볼게요. I do not get lost. 여기까지 좋아요. That often. 그다지가 어떻게 나와요? That이 그다지예요. That often. 그러면 그닥 자주 길을 잃지 않는다. When I use the GPS. When I use the GPS. 내가 GPS를 이용하면 지정을 하는 의미로 너를 붙였어요. When I use the GPS. GPS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 내가 저기 내비게이션 이용하면 길을 잘 안 잃어.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들어볼게요.
1: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I do not get lost that often when I use the GPS.
0: 오케이.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앱상의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모바일 서비스였었습니다. 장소 찾기가 더 쉬워졌죠? Easier to locate places. 들어볼게요.
1: Easier to locate places. Easier to locate places.
0: 모바일 지도 이용하면 세부적인 길 안내를 내비게이션이 다 해줍니다. Turn by turn directions. 이것도 꼭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에요. 들어볼게요.
1: Turn by turn directions. Turn by turn directions.
0: 마지막으로 길을 잃지 않다. Do not get lost. 잃지 않는다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1: Do not get lost. Do not get lost.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실 수 있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혹시 감독님 마이크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걸 혹시 못 보셨어요?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요, 바로 Have you seen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스크 많이 끼니까 혹시 제 마스크 못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바로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뭔가 어떠한 경험을

0: 그 행동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그렇죠, have you 과거 분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법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이 과거 분사를 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죠? 현재 완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have you 과거 분사, I have 과거 분사는 경험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I have 과거 분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have you 과거 분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쭉 해오셨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서, 그 시점 중에서 그 물건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실물, 이 물건 자리에 분실물을 넣어서요, 혹시 그 물건 못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혹시 제차키 못 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제차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Have you seen my car ke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제 전화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전화기는, 그쵸, my phone이니까 Have you seen my phone?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해서 제 혹시 전화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운동화가 아니고 검정색 운동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물건을 조금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운동화는요, 바로 black sneaker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seen my sneak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엄마 내 운동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엄마 내 운동화 못 봤어요? 이런 질문이라면, 엄마 내 검정색 운동화 있잖아 그거 못 봤어요?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이렇게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색깔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해서 검정색 운동화 혹시 못 봤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혹시 제 마스크 못 보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Have you seen my mask?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발음이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라고 매 소리가 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mask?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mask? 제 마스크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는 물건을 혹시 상대방이 언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그걸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물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 얘기를 할 때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Have you seen my black sneakers? Have you seen my mask? Have you seen my mas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차 키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Have you seen my car ke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우리는 제 차 키 못 보셨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혹시 어디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디서라는 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넣어서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느냐라고까지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그렇죠. 조금 더 귀한 정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혹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ave you seen my car key? 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라는 거를 anywhere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anywhere까지 넣으면은요. 혹시 어디에서 혹시 어딘가에서 제 차 키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anywher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car key anywhere? 해서 Have you seen my 아, 혹은 Have you seen 무엇 anywhe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혹시 그 물건 어디에서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으로 일단은 제 전화 못 보셨어요? Have you seen my phone?으로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여기 근처에서 그 물건 못 보셨어요? 어딘가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Anywhere 해서 혹시 어디서라도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 근처에서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 근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around her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here이지만 여러분이 분실한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round here, 여기 부근에서, 여기 근처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Have you seen 무엇 around here?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그 물건 여기 근처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My phone을 넣으세요. 갈게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around here? 한 번만 더. 시작. Have you seen my phone around he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배운 네 가지 문장을요. 혹시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땐 anywhere. 혹시 여기 근처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around here까지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Have you seen 물건으로 얘기를 하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program. It's really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It's not your homework. 숙제도 아니고요. 예,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시 한번 좋은 에너지를 채운 느낌으로 try again. 시도해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요. 딱 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처음에는 도전입니다. 우리말을 보시고요.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은 모르는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 방금 나왔던 문장을 보시면서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것도 뭐 나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와, 이탈리아, 알리탈리아 하면서 이태리를 떠올리시고요. 이탈리아를 떠올리시고 동시에 내가 거기를 여행을 했구나 장면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탈리아를 차로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뭐 하면서 즐거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have a good time 있으니까 보냈다니까 we had a good time. 빨리 하면 we had a good time. had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응용되는지 기본 문장부터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응용을 해볼 텐데요. 아, 이런 문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외워야 되겠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마치 뷔페 가서 음식을 잔뜩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재미있을 리 없겠죠. 즐거울 리도 없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얘가 왜 쓰이는지를 보세요. 즐거웠어는 다 있고 앞에 보니까 하면서 나누며 부르며 하면서 아, 내가 즐거운 시간을 과거에 보냈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즐거웠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어. 그러면 즐거웠어는 had a good time. 지나간 일이니까 we had a good time.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하면서니까 진행된다는 의미의 ing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L이 두 개 혹은 하나 다 쓰실 수 있고요. 뭐 두 개면 영국식, L이 하나면 미국식이기도 한데요. 서로 개인에 따라서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즐거웠어. 이제 너무 쉽겠죠? We had a good time. 맨 뒤에 talking. 자,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웠어.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We had a good time sing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즐거웠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We had a good time having lunch. 아니면 이 단어도 한번 배워보세요. 바로 lunching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길게 발음하시면 배를 진수시키는 뜻의 lunch가 되겠고요. 얘는 lunch죠. lunch. 그래서 lunching. 그러면은 바로 포인트가 점심을 먹다라는 다소 포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having lunch라고 하셔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가지의 연습 방법은 보고 읽으시면 you're wasting your time. 자, 시간 낭비니까요. 하나 하면서 즐거움을 가져보세요. 절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뭔가요?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어요. Your turn. 맞습니다.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어.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talking. 자, 노래를 부르면 즐거웠어. 이제 정말 쉽겠죠.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singing. 점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니까. Your turn. 네, we had a good time lunching. 그렇죠? 아니면 having lunch까지 다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에 ing만 붙여서 we had a good time swimming. We had a good time 그다음에 뭐 dancing. We had a good time watching movies. 여러 편을 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한 100번, 1000번 이상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없이도요. Even without me, right? Step 2. 우리는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어 라고 할 때요. 그죠? 자, 뭐라고 할까요? We had a good time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행하다는 뭐였어요? Traveling. 그런데 어디예요?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around 쓰시면 돼요. Traveling around Italy.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예, 이탈리아를 예, Italy라고 합니다. Italy. 어? 누구한테 이를 건데요? 자, Italy. 물론 이게 Italian 하고 뒤에 이제 IAN이 붙으면은 발음이 Italian이 되지만 이 국가명은 발음을 거의 미국식 발음은 Italy로 들립니다. 그래서 보냈다라는 얘기죠. 예, 차로 여행했다는 얘기니까 by car. 자,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traveling around Italy by car. 장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가 나왔네요. 우리는 이탈리아로 갔던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웠어. 핵심은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다. 그러면 we had a good time. 그럼 talking이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talking about our trip. 우리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어디로 갔던 거예요?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탈리아가 있으면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멀리. 그래서 그때는 다녀온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to Italy라고 씁니다. 우리는 파리로, 파리 그러면 to Paris 아니면 런던으로 to London 이런 식으로 trip to 어디 어디로 가는 여행 연결되니까 보시고요. 자, 우리는 지난밤에 가물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똑같습니다. We had a good time. 뭐 하면서요? 자, 가무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singing and dancing. 자, 어렵지 않죠? 바로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던 중요 표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를 차로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와, 어디 갔었어? 뭐, 그렇지, 나도 다음번에 같이 갈게.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다 좋겠죠, 그쵸?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뭐, 피렌체, 밀라노도 있고요.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뭐 했어요? Traveling around Italy by car. 그랬더니, 야, 나 이미 너한테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I'll join you가 아니고 I'll be joining 하고 쓴 이유는 소위 말하는 미래 진행 시제지만 이거의 어감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I'll be joining you guys next time. Guys은 너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늘도 멋지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예.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요, 숫자 캐치를 좀 해보시겠어요? 매실을 맞은 후 축제가 이번 연도, 즉, 화면에 등장하는 이번 연도가 몇 회가 된다고 하는지, 몇 번째가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r Majunu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There is nothing much a beginner can do.
0: 네,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 버렸죠? 네, 바로 477번째 축제라고 하네요. 이번 연도가 말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행운을 잡으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준비된 양은요, 약 5톤에 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2: 2.
3: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0: 네, 여러분 오늘 도전해 보실만 하셨나요? 모두 빈칸이었네요. 네, 딕테이션 제대로 하셨겠죠. 자, 놓치셨다면 여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First sentence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행운을 잡으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준비된 양이요, 약 5톤에 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못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들었을 때 놓친 부분들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자막을 보면서 왜 놓쳤는지, 왜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파악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r Majunu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There is nothing much a beginner can do.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자, it's, to, this,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자, 억양이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각각의 단어 내용어에는 그 음절 위치에 따라서 강세를 주시면 되는데 이 높낮이를 느끼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살짝 길지만 그대로 비어카피 겟. Google Listening 2.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또 try.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한 번 더.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자, 정관사 더, 그리고 대략 about 제한 나머지가 모두 다 네, 기능어죠. I mean, 내용어죠. 그러면 amount, prepare. 이 prepared는 살짝 여러분들 들으실 때 pre로 들리지 않고 pre가 아니라 per, 거꾸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repare, prepared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발음하실 때 한번 그렇게 발음해보세요. 원어민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prepared라고 들리지 않고 prepared 이렇게 들리게 되고 reaches의 z라는 자음과 about의 어가 연결돼서 열음 현상 reaches about reach는 좀 길게 자음으로 뽑아주시고 reaches about 5 tons tons가 아니라 5의 강세가 가니까 아예 가깝게 ton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0: All right, Google Listening 2.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한 번 더.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2.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0: 영국식 발음과 다른 점 비교하면서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blan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첫 번째 빈칸에 luck입니다. 이 luck은 행운을 뜻하는 단어죠. L 사운드를 정확하게 안 내시고 rock 이렇게 되면 싸움이나 소동의 뜻으로 변칠되기 때문에 L 사운드 랄랄랄라 혀끝이 윗니 뒤에 붙으시면 돼요. luck.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네, 행운을 잡는 것이. 행운을 잡는 것이 뭘 통해서요? 네,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했어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행운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This year, 이번 연도가, 이번 해가 is the 477th something. 빈칸에 들어갈 Messier Mercunu Festival. 즉, 메시르 마지누 축제 477번째 해라는 거죠. Alright, move along. The amount prepared, 준비되어진 양이 something about 5 tons라고 합니다. 빈칸에 reaches라고 나왔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뭐뭐에 도달하다, 대략 about 5 tons라고 해서 5톤에 달합니다.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라고 했어요. 승리자는 즉 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 치료제를 얻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에게요. It looks like the winners 승리자는 are the umbrellas 우산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a beginner can do 했어요. 빈칸에 there's nothing much라는 말은 별로 없다. 즉 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진행자는 거의 못 얻은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er Majunu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There is nothing much a beginner can do.
0: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www.ibse.co.kr 오셔서 반복 학습.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So they're going to be very useful. So let's see what's going on today by checking out the main dialogue. Here we go.
1: 오, 사장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0: Why is our boss so upset?
1: Oh, 어제 큰 계약이 무산됐어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아, 그래서 그랬군요.
0: Oh, that's why.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자, 우리 사장님이 조금 화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시면은 좀 직원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Okay, let's look at this dialogue. Why is our boss so upset? Why is our boss so upset? Or why is the president so upset?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팀장님이 될 수 있고 Why is he so upset? 사장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All right. So 여기에서 아마 angry 단어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Because angry means 화나다. But I would say that upset is a more common word that native speakers use. 정말 angry 할 때는 완전 화가 정말 심하게 나는 거고 거의 이제 upset는 조금 화가 나고 속상하고 포함되는 네, 그런 단어 뜻입니다. Okay, so why is our boss so upset?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 아, 어제 큰 계약이 무산됐어요. So, 계약은 contract. How do we say this? A big contract fell through yesterday. 아, okay. So, a big contract는 큰 계약이죠. That's easy. 근데 여기에서는 fall through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yesterday. So, this is one of our key points today, our key expression. If something falls through, 무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failed. It didn't work. 네, 뭔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되던지 아니면 무산됐던지 아니면은 이게 잘 일이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So it fell through. 하기로 했는데 it didn't work out. All right. So next. Oh, that's why. Oh, that's why. 아, 그래서 그랬군요. Oh, that's why.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It's very easy. 아, 그래서 그랬구나. Oh, that's why. Oka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n detail. Okay, upset. Now, this is a word. It's a very easy word. And it's a word that native speakers use quite a bit. 자, 뭐 sad, angry, happy. 뭐 그런 거는 너무 그냥 아주 basic한 건데 그 사이에 있는 단어들이 참 많죠. And this is one of them. To be upset, 속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화가 나다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All right?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그녀를 내버려둬.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할게요. 그냥 놔둬. Okay? She's very upset right now.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면은 속상하죠. So it's all in there. Okay?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Next one. I can't believe he said that. I'm so upset. I can't believe he said that. I'm so upset. 아니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Okay. So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Right. It's this feeling. I'm so upset. 정말 속상하고 화가 같이 있을 때 upset입니다. Upset. Okay? So I'm very upset means I'm angry, I'm disappointed, you know, my feelings are hurt. It's all included in there. Okay, next one. Fall through. Fall through. 뭐 완료, 실현되지 못하다. 뭔가 시작이 됐는데 끝에 가서 안 된 거죠. It failed.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Rough versus coarse. Rough versus coarse. 네, 뭔가 매끄럽지 않거나 부드럽지 않을 때 이 단어들 많이 사용합니다. rough 그리고 coarse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rough부터 시작할게요. 네, rough. 일단 단어는 매끄럽지

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H는 F로 발음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O, U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U 발음. Rough. Rough. Rough. Very good. F 발음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R도 힘을 주시면서. Okay? Rough. 네, 뉘앙스 차이 볼게요. Rough. 표면이 고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친 이라는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rough when we're talking about a surface that does not feel smooth and feels uneve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The walls feel very rough. The roads were rough. Rough. 매끄럽지 않은. Rou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여러분 요새 많이 이게 손을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손이 되게 건조하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손이 너무 거칠고 건조하게 느껴져.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거친 느낌이 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alls feel very rough. The walls feel very rough. 이거는 벽이 매우 거칠게 느껴져.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거죠. The walls feel very rough. 그래서 rough는 not smooth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oads were rough. Okay?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길이 막 울퉁불퉁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길이 거칠고 험했어. 거칠고 험했어. Rough. The roads were rough. The roads were rough.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roads were rough. The roads were rough. 네, 다음 단어는 coarse입니다. coarse는 부드럽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rough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 스펠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강연, 강의 이런 거는 coarse인데 그거는 스펠링이 C-O-U-R-S-E입니다. Okay? 이거는 coarse. Okay? course는 조금 더 짧고 강의 강연 course, course는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오 발음이 느껴져야 돼요. course, course. Okay,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course 같은 거는 입자가 크거나 굵은 경우를 course라고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thick, we also call it coarse. Okay, 그리고 거친 감촉이나 질감이 있을 때 coars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뭔가 coarse는 좀 굵어서 거친 거예요. Okay, 그래서 뭔가 질감이 거친 감촉이나 그런 질감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coarse라고 합니다. 그래서 rough하고 다르게 rough는 그냥 어떤 매끄럽지 않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굵어서 거친 거예요. 오케이.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ve got coarse curly hair.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Coarse. 부드럽지 않은. Coars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Okay.
coarse라는 뜻은 여기서는 굵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thick도 좋지만

이 굵은 해서 coarse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ve got coarse, curly hair.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조금 두껍고 굵으면 좀 부드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coa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이곳의 모래는 매우 까끌까끌해.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래는 왜 까끌까끌하겠어요? 자, 모래가 까끌까끌한 경우는 모래의 그 알맹이가 되게 굵을 때 까끌까끌하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그래서 굵기도 해서 까끌까끌하고 부드럽지 않다.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Okay, 여기서는 잔디가 상당히 거칠게 느껴져. 자, 왜 거칠게 느껴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어감이 grass가 조금 더 굵어서 거칠겠죠.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rough. Okay, 이거는 뭔가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 rough. Okay, 뭔가 울퉁불퉁할 때. 이 coarse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부드럽지 않지만 그 이유는 뭔가 좀 뭔가 굵어서 까끌까끌하거나 부드럽지 않거나 거치거나 이거는 뭔가 굵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And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저희가 웬만한 얘기 지난 시간부터 다 해봤었죠? 지난주까지 한 이제 10개 가까이 주제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죠? 게임입니다. 자, 모바일 게임은 뭐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손도 안 대시는 뭐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저 내가 게임을 안 해도 게임 관련된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죠. 본인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자, 모바일 게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취미인 경우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위 말해 이제 돈으로 이렇게 막 아이템을 결제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뭐 그런 얘기를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모바일 게임을 이제 많이 하는 시대이다 보니 전화기로 하는 거죠. 게임 자체를. 그죠? 모바일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 때우기 참 좋아요. 뭐 누구 기다릴 때 간단하게 좀 한다든가. 문제는 집에 가서 계속 너무 오래 하는 게 문제지. 자, 모바일 게임을 하다, 영어로. 게임을 하다는 앞에 동사가 뭐예요? play잖아요. 그렇죠? play. you play games, right? so you play mobile games. play mobile games. many people play mobile games. 요거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0: Mobile games. Play mobile games.
1: 그래서 모바일을 게임 앞에 붙여서 모바일 게임을 하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화기로 게임을 하다. 이번 주 내내 나왔었던 말이 뭐예요? 전화기로가 뭐예요? On이죠. Play games on one's phone. 요건 오늘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기기상으로 할 때 그냥 on one's phone. 전화기로 게임 많이 해요. 그럴 때. 그죠? Play games 복수형 붙여서.

0: 붙이면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때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보내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로 a good way to pass time이라고 그래요. 한번 더. A good way to pass time. 한번 더. A good way to pass time. 시간 보내기 되게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A good way to pass time. A good way to pass time.
0: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모바일 게임은 시간 때우기 참 좋은 방법이다. 아까 그거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주어를 뭐로 잡을까요? 주어를 이거로 잡아요. 그쵸? 모바일 게임 한다는 것 자체를. 게임 자체를 주어로 잡아야 되고, 아까 play 있었잖아요.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은 play mobile games. 여기. games에서 일반화시키죠? 근데 주어가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is죠.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 좋은 방법이다.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이렇게. 주어를 만약에 playing을 빼고 모바일 게임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are가 되어야겠죠? Mobile games are a good way to pass time. 뒤는 똑같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앞에 주어가 playing 같은 동작을 만들어준 동명사냐? 아니면 그냥 복수형 명사의 고에 따라 뒤에 수일치는 동사에 따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0: 오늘 첫 번째 문장으로 나쁘지 않네요. 부담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무료로 게임을 하시는 게이머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인앱 구매. 그러니까 뭐앱 같은 거 보다 보면 앱 자체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사용도 돼. 뭐 게임도 되면 그래요. 그냥 처음에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안 내고 할수 있는데 그 상에서 막 결제랑 뭐가 좀 빨라져. 프로세스 자체가. 그걸 인앱 결제라고 하죠. 영어 단어예요. 인앱을 우리가 인앱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무료라는 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무료를 뭐라고 그래요? For free죠. For free. Play for free. A lot of players play for free. Play for free. 그죠? 무료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누구나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 자체에 돈을 내진 않아요. 거기서 뭘살때 돈을 내는 거죠. 그죠? 들어볼게요.
1: Play for free. Play for free.
0: 반대로 이제 아이템을 결제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buy. 사다 하면 되죠. Buy game items. Buy game items. 아이템. 영어로 items 발음. Buy game items. 들어볼게요.
1: Buy game items. Buy game items.
0: 게임 아이템을 좀 구매하다. 인앱 구매하다. 인앱 자 인앱 하면 돼요. 인앱 purchases. 자 구매는 purchase란 말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렇죠? purchase 자체가 구매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인앱 앱상에서 뭘 구매하는 건데 그걸 make 한다고 하죠. make in-app purchases. make in-app purchases 하면 앱상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게 참 특이한 게 make과 purchases 합쳐져서 구매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앱 안에서, 앱에 일단 설치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거죠. 밖에 사는 게 아니라. Make in-app purchases. 들어볼게요.
1: Make in-app purchases. Make in-app purchases.
0: 자,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무료로 게임을 하고요. 일부 유저들은 인앱 구매를 한다. 나눠지죠. 무료 플레이어, 유료 플레이어. 이렇게. 자, 유저는 뭐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user 있죠? 쓰다 보니까 유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무료로 play for free 하면 되고 make in-app purchases 문장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Some users pay play for free. Play for free 공짜로 게임을 하고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그렇죠? 이렇게 앱상에서 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되겠네요. 오케이? 자, 들어보실게요.
1: Some users play for free.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Some users play for free,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부 유저는 이렇고 일부 유저는 이렇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게임이 다 좋은데요. 뭐 게임사도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은 많은 이제 그 수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뭐 여가 생활로도 좋은데 너무 많이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본인 개인 생활에 지장을 줄때 정도까지. 자,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 좀 중독성이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그죠? 지나고 나면 조금 허무한 시간들이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자, 빠져 있다는요. 흑던 이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 흑던은 고리예요. 고리에서 딱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흠뻑 빠져 있거나, 야, 나 이거 너무 좋아서 계속하게 돼. 그게 뭐예요? You're hooked on something. Be hooked on a game 하면 게임을 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0: Be hooked on a game. Be hooked on a game.
1: Okay, 좋아요. 중독성이 있다. 이건 단어 딱 하나가 있어요. Addictive, 그죠? 물론 이제 비동사가 있어요. Be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이 될 텐데. Be addictive. 그냥 addictive. 이 형용사만 빨리 외울게요. Addictive. Addictive. 강사 잘 주세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0: Addictive. Addictive.
1: Okay,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 그러면 그냥 too much time 하면 되는데 동사를 허비하다. 이건 그냥 쓴 게 아니죠. 약간 낭비한 느낌이죠. 그래서 동사를 뭐로 잡을까요? waste로 잡아봅시다. waste too much time on 뭐뭐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그러면 waste too much time on games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0: waste too much time on waste too much time on
1: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무슨 게임? mobile games 하면 되겠네요. 그죠? 모바일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이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mobile games.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자, 들어볼게요.
0: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1: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자, 모바일 게임. 시간 때우기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죠? 자, 영어로 A good way to pass time. 시간을 보내다 이미 A good way to pass time. 들어보겠습니다.
0: A good way to pass time. A good way to pass time.
1: 자, 그 다음에요. 무료로 게임을 하다. 아까 for free 하면 되겠죠? 자, 게임을 하는 건 play games for free니까. 자, 어쨌든 play를 붙여서 play for free 들어보겠습니다.
0: play for free. play for free.
1: 자, 마지막으로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할 때 게임을 waste too much time on 다음에 게임이 붙겠죠? 전치사 on까지 읽어볼게요.
0: waste too much time on. waste too much time on.
1: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번 주 내용이 쭉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E 앱을 설치하셔서 저희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기억하세요. EBS1004입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먹는 거야? 너 지금 뭐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요, 바로 What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항상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What are you doing?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What are you ing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What are you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체 그 ing 자리에 또 어떻게 넣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바로 are you ing로 얘기를 해서 당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어떠한 것을 넣어야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ing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ing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동사들을 넣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드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Are you eat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를 뭘 먹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너 지금 먹고 있는 게 그게 뭐야? 너 뭐 먹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죠. Are you eating 무엇? 하면 어떤 것을 먹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re you eating chicken? 너 지금 치킨 먹고 있는 거야? Are you eating dinner? 너 지금 저녁 먹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라면 지금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쵸? What are you eating?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eat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eating? 너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그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What are you eating?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작업하고 어떠한 것에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바로 work 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re you working on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막 무언가를 막 작업하고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at are you working o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are you working on 어떤 것과 what are you working on? 여러분이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working on?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working on? 막 작업할 때, 그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너 어떤 거 감추고 있니? Are you? 하고 나서 감추다, hide가 필요하니까 Are you hid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어떠한 일을 숨기고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이 된다면 대체 뭐를 숨기고 있는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hid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hid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hiding? 이라고 해서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뭘 감추고 있는 거야?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Are you 동사에서 Are you ing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앞에 what을 붙여서 what are you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working on?

0: What are you working on? What are you hiding? What are you hiding?
1: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거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뭘 하고 있던 거였나요? 라고 시제를 한번 과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너 하는 거 봤는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현재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동사를 are에서 과거인 were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were you doing? 해서 그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were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 한번 배워봤으니까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지금 뭐 드시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 바로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이런 여러분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시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방에게만 물어봤어요. 당신이 먹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바로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What are you? 에서 뭐가 달라지면 될까요? 그쵸? What are those people eat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사람을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those people eat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those people eat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What are they eating? 해서 저 사람들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특히 여행 갔을 때 나 이거 음식 잘 모르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Are you eating 무엇? Are you 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are you ing?로 얘기를 하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함께하는 즐거움, 10분 동안의 행복. 오늘도 역시 네,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을 키워보는 시간이죠. 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죠? 네, everything starts from your attitude. 행복도 나의 태도인 거고, 그렇죠? 모든 자신감도 나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뭐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은 가장 자신감 가득 찬 10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걸 미리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리다 정답 보세요. 이게 아니고, 예, 힌트 나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뭘 아는지, 뭐에 당황해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죠? 무엇인가 조금씩 풀어나가는 재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란 뜻이에요. 자, 설마 내가 이 일과 관련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설마 뭣뭣은 아니겠지? 영어로 뭘까요? 설마는 뭐지? 자, 그래서 발상전환을 살짝 하시면은요. 나한테 이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don't tell me. 아시겠죠? Don't tell me 어떤 내용이 나오면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미드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물론 일반 회화에도 많이 쓰이고요. 가서 또 한번 알아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And now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do here, right? 자, 이제 여기서 뭐 할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네 가지를 길어 보이지만 설마 아니겠지가 다 똑같아요. 뭐뭐라는 말은 아니겠지. 가진 게 없다, 흡연을 했다, 네가 이겼다, 실패했다. 예. 자, 연결해 볼까요? 그래서 don't tell me 누가 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면 you have nothing이죠. Hey,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 설마 이런 말은 아니지? 라는 얘기는 I don't buy it. 내가, 아, 이것도 구어체 표현인데요. I don't buy it 하면 그걸 안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나 그 말을 안 믿어 라는 뜻으로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자, 설마 내가 흡연했다는 말은 아니겠지? 믿기 힘든 거죠. 너 금연 안 되면 또 펴서 담배를? 그래서 don't tell me you smoked. 이미 담배를 핀 거죠. 예, 만약에 여기다 smoke라고 쓴다면 너 계속 담배를 핀다는 말은 아니지? 라는 뜻으로 매일 반복된 습관이고요. 설마 내가 이겼다는 말은 아니겠지? 이긴 거야? 그래서 don't tell me you won이죠. won. win은 매번 이기는 거고 won 쓰면은 won. won. 물론 한국말에 뭐 몇 원, 몇 원 할 때 100원, 1000원, 만 원 할 때 그 원도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win, win의 과거형입니다. 지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겼다. 실패했단 말은 아니겠지? Don't tell me you failed. 그래서 F-A-I-L. 이게 발음이요. fail. 이 발음처럼 안 들리고요. fail. 거기다가 d 발음 붙이는 거예요. failed. 됐죠? 그래서 failed. 네 가지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상황 설정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게 없다고? 에이, 말이 돼. 이런 식의 느낌이죠. Your turn. 네,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담배 또 폈어? 아이고. 자, 그렇다면 your turn. 네, don't tell me you smoke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네가 이긴 거야? 와. 그런 말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믿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시작. Your turn. 네, don't tell me you w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패했어? 또 실패한 거야? 네, 그래서 your turn. 네, don't tell me you fail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이 어떻게 또 확장되어 나갈지 Let's go and find out more in step 2. 설마 내가 이 문제랑 관련이 없단 말은 아니겠지? 야, 너 관련 있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don't tell me, 뭔가 믿지 못할 때 don't tell me, 네가 관련이 있다, 없다, related 써야 되나, 아니면 무슨 뭐 relation 써야 되나,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제일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have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뭐랑, 해서 I have nothing,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뭐랑이요, with this. 그래서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이것과 함께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일이 없다는 거,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nothing to do with예요. 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많다, have much to do wit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그래서 관련이 이것과 전혀 없다는 말 하지 마. I don't believe it.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it. 아시겠죠? 설마 어제 다시 흡연했다는 말은 아니겠지? 믿기 힘든 거죠. Hey, don't tell me. Don't tell me you smoked again. 그런데 언제였어요? When did it happen? Yesterday. 그래서 뒤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Hey, don't tell me you smoked again yesterday. 그런데 거기다가 again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강조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설마 전국도

시간이의 복권에 너가 당첨됐다는 거는 아니겠지? 정말? 몇 억짜리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기 힘든 거니까 Don't tell me. 그다음에 네가 당첨됐다. You won이겠죠. Won. 근데 어떤 거예요? 예, 바로 예, 복권이 lottery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국 단위니까 national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on the national lottery. 발음은 로터리라고 안 들리고요. 라러리, 라러리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네,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out today's key expression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가볼까요? 설마 내가 이 일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관련성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했더니, 야, 무슨 얘기야?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 마. 자, 그러면,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그쵸?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함하다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blackmail. 메일 중에 검은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don't try to blackmail me. Don't try to blackmail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거는 무한반복 하실 수 있어요. As long as you want, right? You can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again. 알겠죠?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네, 마음도 네, 그 다음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Okay, time to say goodbye.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How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is a mystery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관계부사가 사용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오늘 내용 저와 함께 쭉 공부하시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부사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어떤 관계대명사와 어떤 전치사가 합쳐져서 어떤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조금은 유의해줘야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사항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오늘은 여러분들 100%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의 쓰임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he way와 in which가 되겠습니다. 뭔가 방법과 관련돼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추가 수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the way를 선행사로 넣고 그리고 in which, in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의미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해줬던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의 조합.

the reason for which가 되겠어요.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방법과 이유와 관련해서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말하는 거 가능한데 요걸 그냥 쉽게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관계 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the way in which에서 요 in which를 우리는 아주 간단히 how로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특징적인데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관계 부사 how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인 the way와 함께 쓰이지를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the way를 쓸 거면 the way만 쓰고 how를 생략해버리고요. 아니면 how를 쓸 거면 the way를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요거 조금 이따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거니까 아, the way랑 how는 그냥 사이가 안 좋구나.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우리가 써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 reason이랑 선행사와 함께 가는 for whic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hy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how와 why 모두 다 그냥 우리가 that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참 that은 아무데나 갖다 써도 되는 편한 녀석인 것 같아요. 요 점까지 참고해 주면서 우리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계 부사에 대한 이해도 그 학습 효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예문을 조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at meat for the reason. 해석을 해보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For the reason. 그 이유로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전치사 for를 안 그래도 쓴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게 되고요. The reason which I don't eat meat for. 앞에서 이제 봤으니까 여기 끝에 for가 왜 붙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만 해석을 해보자면 이유인데 어떤 이유라는 겁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요렇게 요거 하나의 어떤 그 the reason을 설명해주는 표현으로서 해석이 되시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문장으로 넣어보면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This is the reason which I don't eat meat for.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이것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 역시나 앞에서 살펴봤죠.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쓸 때 전치사를 뒤에다가 두는 것도 뭐 가능은 하나 요거를 앞으로 가져와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or를 앞으로 땡겨와서 for which 요렇게 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집중을 해볼게요. The reason for whic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로 살짝 표시를 달리 해봤어요. 요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맨날 그때마다 for which 두 단어씩 말하기 귀찮으니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hy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why I don't eat meat 같은 관계부사절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형태로서 아까 이제 뭐 which, for 막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그거보단 이런 형태로서 the reason 다음에 why가 붙는 것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게 더 말하기 쉬우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계부사 why에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how도 다르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왜 승진하지 못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연습이 되셨을까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가 쓰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주어 동사로 해주면 되는 거죠. No one told me.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 누가. 근데 뭘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를 우리가 추가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왜 승진을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 the reason 다음에는 그냥 간단히 뭐 붙여주면 된다? why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The reason을 설명할 땐 그냥 why 붙여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서 문장 이어가주면 되는 거죠. 해서 the reason why I was not promoted. 이렇게 말해주시면 내가 승진하지 못한 이유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장 자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한 문장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운전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운전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준다라는 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I'll teach you.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게라는 거죠. 뭘 근데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러면 사실 the way를 먼저 넣고, 그리고 관계부사 뭐 이렇게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the way랑 how는 이게 별로 궁합이 좋지 않아. 그래서 the way를 쓰려면 the way 쓰고, how를 쓰려면 how 쓴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how 넣어볼게요. 곧장 how를 넣습니다. 그래서 I'll teach you how.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How you can improve your driving skills.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운전 실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문장이 완성된 거볼수 있죠. 포인트는 여기 사용된 how. 앞에 선행사가 없다 보니까 마치 이게 관계부사. 사실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거든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how라는 접속사로 시작된 명사절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을 보시면 분명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How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is a mystery. 원래대로 하자면 앞에 the way, how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주는 게 맞으나, 근데 the way와 how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the way 빼버리고 제가 how만 남겼죠? 근데 요거 방법을 말하는 거고, 관계 부사라고는 부르나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절처럼 보이게 되는 또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해석해 보시면 그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본 것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복습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Wow, wasn't that fun? That was fun for me. I don't know why, but it was so fun. 우리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저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코어하고 팔 근육 좀 간단하게 강화시켜 봤는데요. 의자 활용하면 정말 좀 재밌고 좀다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우리 I'm in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저번에 다뤘던 I'm down 표현 같이 대체해서 쓸수 있어서 I'm in 나도 할래 나도 껴줘 이런 의미니까요. 되게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Have a great weekend, guys, okay?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It is emergencies.
0: 네, 비상상황, 응급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Emerge, 어떤 것이 나타나니까, 발생하니까 emergency인데요. 네. 그래서 emergency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It is. My phone is charged in case of an emergency.
0: 네, 제 휴대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충전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라 씨입니다.
0: 네, 자 그럼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사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Sarah said,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In case of an emergency,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제 휴대폰을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Charged라는 것은 사실 fully charged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완충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배터리가 있는 거죠.
1: Even if it's

0: 뒤로 그냥 입력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I think it's important to just at least know three phone numbers that you can call.
1: Yeah, I just was lightly scolded for not knowing a particular person's number.
0: Okay, okay.
1: I love you.
0: 자, 그러면 자, 전화번호를 사실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라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배터리가 그래도 있어야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1: For
0: 그런
1: sure.
0: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공부를 해볼까요?
1: Let's do it.
2: It's funny, these days I can't imagine not living with a phone, even though,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everything, they were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back then.
1: It's funny, these days I can't imagine not living with a phone.
0: It's funny, 웃기다고 하면서, these days, 요즘에, I can't imagine not living with a phone. Living with a phone, not living with a phone, 사실 바꿔서 생각하면, living
1: yeah.
0: without with a phone.
1: Yeah, living without a phone.
0: 네, 그래서 휴대폰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1: She says, even though,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everything.
0: Even though,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죠. Even though,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everything.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and everything은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1: You don't need it.
0: 네,
1: yeah.
0: 그래서 그냥. 굳이 번역을 좀 살려보자면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고등학교 다니고 yeah. 그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등학교 직전 이걸 좀 포함시키고 싶다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네, and everything은 그냥 습관으로 나왔고요. You know처럼. 그래서
1: yeah.
0: 고등학교 다니고 you know. 그럴 때는 yeah, you know. 했는데 말이에요. 뭘 했냐면
1: They were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back then.
0: 여기 they는 뭐예요?
1: The phones.
0: 네, 항상 영어에서 it, they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사람인지 뭐 사물인지 they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도 사물도 they라고 하니까
1: right.
0: it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사람일 때도 있지만 주로 사물이지만
1: of course.
0: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They were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back then. 그때는 그 당시에는 The phones or smartphones, were no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it wasn't really common이라고 문장이 시작됐다면 뒤에 phones가 필요할 거예요. It was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1: phones back then. That's true.
0: They가 phone이니까 뒤에 다시 phones가 나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1: This is very true.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But even nowadays, kids have phones and everything.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which is great.
1: But even nowadays, kids have phones and everything.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네, 여기서 일단 요즘은 아이들도 휴대폰이 있다는 의미로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보면 가끔씩 앞뒤 순서가 좀 유연하게 바뀌면서 글로 써놓고 보면 어색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nowadays even kids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Even nowadays는 요즘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1: yeah.
0: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1: Yeah, it would have had to been true in the past as well.
0: 네, 그런데 실제로 사라 씨의 의도한 문장은 But nowadays, even kids.
1: Yes, 네. that's 네. for sure.
0: Even의 위치가 좀 잘못 들어갔어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So, but nowadays, 요즘에는 even kids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1: Have phones.
0: 요즘 아이들도 phones and everything. 다시 한번 and everything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휴대폰 같은 거, 뭐
1: yeah.
0: phones and tablets and
1: just
0: other
1: basically
0: devices.
1: Anything. I think it's just her speaking habit because yeah. I do it as well. You know, food and everything.
0: Food and everything, phones and everything, food and stuff.
1: Stuff that you need to have with food, like forks and stuff,
0: 네,
1: you know.
0: 그냥 딱 이걸로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1: Of course.
0: 혹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붙이는 말이 and everything,
1: and everything,
0: stuff.
1: And stuff.
0: And stuff like that.
1: Oh yeah, or something.
0: Yeah, and or something. 많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게 여기 쓰였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휴대폰

10분이 있고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Mm-hmm. 여기서 일단 I think 뒤에 문장이 뭔가 또 나오진 않아요. 그냥 and I think it's 이 부분이 생략이 yeah. 됐고 여기도 재밌는 것은 in case of an emergency

0: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거면 좀
1: phones, kids have.
0: 기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They can only call
1: oh,
0: their parents.
1: Yeah,
0: some
1: there
0: phones.
1: are those children's phones.
0: Yeah.
1: I don't know much about them, but true that. Mm. So she says, next.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which is great.
0: 그래서 purely emergency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I mean, 물론, obviously, 당연히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할 수 있는 것들이 mm-hmm. 많이 있죠. Which is great.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만 쓴다? 아, 물론 다른 것도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1: Mm-hmm.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like a spare battery on me in case it's not, you know, full charg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t's really interesting, the kind of sense of safety you feel.
1: But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like a spare battery on me.
0: 여분의.
1: Spare. Spare.
0: 네, spare. 우리가 spare tire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여분의 타이어.
1: Yeah, spare tire.
0: 네, 그냥 한국어에서도 그냥 spare tire라고 하는데.
1: Oh, you do spare tire.
0: 네.
1: I learned.
0: 예. 근데 영어로 갔을 때 spare는 더 많이 쓰이죠.
1: Oh,
0: you can
1: yeah.
0: have a spare pen.
1: Or pencil, just one you're not using right now.
0: 네. 지금 안 쓰고 있는
1: I mean,
0: 여분의.
1: Let's not even get into bowling.
0: 아, 스페어 남아 있는 거 스페어 처리한다고 하죠. Do you say you hit a spare or you
1: got a spare?
0: You get a spare.
1: You get a spare.
0: Yeah,
1: I think.
0: Yeah. Yeah.
1: Okay.
0: Okay.
1: Off topic.
0: 네, 네. 그래서 여분인데요.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휴대폰을 계속 충전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1: Mm-hmm.
0: 여분의 배터리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on me니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해요.
1: She's got it with her, mm-hmm. right? She says, next, in case it's not, you know, full charg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네, 휴대폰이 in case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It's not full charge라고 했습니다. 물론, it's not
1: Fully
0: charged인데 그냥 이걸 좀 짧게 줄여버렸어요.
1: Yeah, she just kind of made it short. Or you
0: 네.
1: can say it doesn't have a full charge.
0: Have a full charge도
1: something like that.
0: 네, 가능하고요.
1: Yeah.
0: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1: Mm-hmm.
0: 완충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급한 mm-hmm.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배터리도 가지고 다닌대요.
1: She says next, it's really interesting the kind of sense of safety you feel.
0: It's really interesting. 정말 흥미로워요. The kind of sense of safety.
1: Mm-hmm.
0: The kind of는 뭐 빼도 the sense of safety. Mm-hmm.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됩니다. You feel. Mm-hmm. 느끼게 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흥미로워요.
1: Mm-hmm.
0: 언제 느끼는 감정인지 뒤에 나오죠?
1: That's right.
2: When you know that something happens,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But on times when you know you have like 1% battery or all your batteries run out, I feel so much less safe just by the simple fact.
1: When you know that if something happens,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0: 그러니까 sense of safety, 안전하다는 mm-hmm. 느낌이 나왔습니다. 언제? When you know, 이 뒤에 사실을 알고 있을 때. That if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기면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1: That's right.
0: 그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전화 걸 수 있다라는 그 안전한 느낌. 전화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뭐 90% 이상 있으니까.
1: This 그럴 때. is very true.
0: Yeah.
1: You feel like you can easily connect.
0: 그런데
1: right? She says, but on times when you know you have like 1% battery or your batteries run out.
0: 네. 특히 이제 배터리가 고갈되거나 다 떨어질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1: Yeah, run out. Run out. My battery ran out.
0: Yeah, my battery ran out.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You can run out of things too.
1: Oh yeah, I ran out of rice
0: 네.
1: the other day, for
0: 쌀,
1: real.
0: 네.
1: So I had to buy some more.
0: 쌀이 떨어졌다. I ran out of ideas. 아이디어가 뭐?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 있는데 run
1: mm-hmm.
0: out of 뭐 아니면 그 명사 runs out 할 수 있습니다.
1: Out.
0: 그래서 on times라고 했는데 on occasion 느낌으로 times를 썼어요. 뭐뭐 한 경우.
1: Right, on occasions.
0: 네.
1: Or if not, you can change it in. But in times when you have as well.
0: 네, 그래서 아무튼 뭐뭐 한 경우라는 의미로 time을 써가지고 on이 같이 붙었고 you know that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have something on me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제 지갑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제 손에, 제 뭐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0: 네, 오늘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충전해 두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ake sure your tank is full of gas and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in case of emergency.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You must be reachable in an emergency or you must be able to call 911.
0: 네, 다시 볼게요.
1: Chris says,
0: Make sure your tank is full of gas. 여기서는 자동차 주유를 가득 해놓으라는 이야기고요.
1: Yes.
0: 네, of course, the gas tank, not a big military tank.
1: Of course. 네. In this case, when we say tank, it's a tank of gas in your car.
0: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그러니까 자동차 주유는 가득 해놓고 휴대폰은 충전을 해두어라. In case of emergency,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고요.
1: Linda says.
0: Linda 씨는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똑같은 말이죠. 휴대전화 충전해 두세요. You must be reachable.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In an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 Or you must be able to call 911. 미국에서는 911을
1: yes.
0: 전화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119죠. 그래서
1: yes, confusing.
0: 911에 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였어요.
1: Okay.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0: is it all going up into the sky like that?
1: Your whole planet acts like a magnet. Earth has a magnetic field around it. And a magnetic north and south pole, just like a magnet.
0: I'm going to get above your planet's magnetic field and take a look.
1: How?
0: I'll use a critical transfer orb.
2: Are you completely cuckoo?
3: Okay. 친구들, 이제 인디고, 남색이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벌써 사라지고 있어요. There it goes. 자,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늘로 가네요. It's going up into the sky. 네, 친구들, 여기 보면은 지구 그림이죠? 네, 여기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있어요. It has a magnetic field. 그래서 그쪽으로 다 색깔이 간대요.
0: That's very strange. 그래서 우리 라슬로가 I'll use a critical transfer orb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리트가 반응이 Are you completely cuckoo? 이렇게 넌 정신 나갔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메리트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1: That is not a pleasant way to travel.
2: And it won't give you much time up there.
0: It'll be long enough to have a look and maybe get a message to HQ.
1: Somewhere above Earth.
0: Oof! Good job! I haven't just eaten. Ooh! Are you reading me, bug? I'm patching through, oof, as much data as I can, bug. I hope you, oof, get it. Oh, I need to get back. It's worse than I thought.
3: 자, 우리 살라마가 그래요. That is not a pleasant way to travel. Pleasant는 즐거운 이런 뜻이 있는데 That is not a good idea. That is not a pleasant way. That's a bad wa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사에다가 뭐 이제 정보를 주고 싶은데 자꾸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라슬로가 많이 지쳐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See? That's blue going now.
0: Oh, I like blue. Oh, my head.
2: You okay, amigo?
0: The colors are being attracted to the planet's poles. It's happening in rainbow order, and it's happening fast. Bug is sending through some hardware. Inverse EMF regulators.
2: Wow, that's some old tech.
0: Our instructions are to turn these dials to 10, and that should correct the magnets.
1: That sounds easy enough.
0: Why are there two? One needs to go to the North Pole, and the other one needs to go to the South Pole.
3: 친구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라슬로가 이 옷이 파란색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슬로가 왜 그러는지 여기 설명을 하는데 이 색깔들이 지구의 북극하고 남극으로 간대요.
0: So, Laszlo says it's happening in rainbow order.
3: 이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들, 여기에서 inverse EMF regulators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계가 뭐 EMF를 되돌리는 기계 이렇게 아시면 돼요.
0: Alright, so, 자, 중요한 거는 North Pole, they have to go to the North Pole, and then they have to go to the South Pole. Let's continue reading.
2: My green top!
0: There goes another color.
1: Laszlo and I will journey to the South Pole.
0: Oh, I feel another orb trip coming on.
2: I need a volunteer.
0: Me! Pick me!
2: We didn't bring any cold weather gear, so I'm

0: ask for a favor.
1: Your sheep's fur garments are strangely itchy.
2: Even without full color, I feel so visible.
1: I will journey with you into peril this time, dear friend.
2: Oh, goody.
0: Ready to rock?
1: And ready to roll. Good luck! Bring those colors back!
0: Don't worry, it won't hurt much.
1: Good to know.
3: 네, 우리 they are ready to go to the North Pole and the South Pole. 네, 여기 garment is our second word. 자, garment is another word for clothes. 자, 옷이에요. 그래서 사실 garment보다는 clothes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막 까끌까끌해가지고 좀 불평하고 있죠? Alright? So then, 자, Salama하고 Laszlo가 같이 가는데 Salama가 I will journey with you into peril this time, dear friend. 이렇게 말을 하는데 peril is another word for danger. 자, 위험. 이제 위안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갈 거야. 걱정 마. They are ready to go. 네, 우리 Shinoy하고 Merritt는 이제 또 North Pole를 같이 떠나는 모습이네요. Alright, so 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Alright, so we're gonna find out how the story ends next time. Meanwhile,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soon. Okay, bye everyone.
4: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something like that to children.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진다.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고민도 하는데요. 그 어려운 고민들 일단 저에게 좀 줘보세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영어 실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책이라는 것은 읽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고 한마디로 아 이거 할만한데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t 정말 자주 나오죠. 이 it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찾아오곤 하죠. 그날은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 실력도 쑥쑥, 이 읽기의 자연스러움이나 읽는 속도나 읽고 이해하는 정도나 점점 더 올라가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런 동화일지라도 이솝우와 조 이런 동화일지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설명 저와 또 함께 읽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마을에 가서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면 과거에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George는 어땠냐면 George는 give up이죠. 과거형입니다.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 안 되겠어.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포기했고요. And hurry back to

0: His flock.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라도 가서 나의 양을 구해야 되겠다. 늑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그의 양떼로. 그래서 flock이라는 것은 새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떼,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떼들로 돌아갔습니다.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양들 중 몇 마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And the rest.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had scattered far and wide라고 되어 있네요. Scatter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졌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far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이렇게 양들이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기 멀리 그리고 넓게 이 말은 사방으로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거 양들 또 모으는데 한참 걸리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wolf. 늑대는 어땠냐면, once fast asleep. 아주 빠르게 잠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왜 빠르게 잠이 들죠? fast라는 게 빠르게 혹은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잠들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떻게 잠이 들어있죠?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ast가 우리 속도에 관련된 거 뭔가 빠르다,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잠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Looking fatter than before. 아까 전에 왔을 때보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였냐면 좀 뚱뚱해 보였어요. 더 뚱뚱해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뭐 때문에? 양을 몇 마리 잡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동포동해 보였겠죠. 잠자고 있는데.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조지는 어떻게 했냐면, 늑대야, 저리 좀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게? 늑대에게.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즉, 늑대를 깨워서 보내고 싶었겠죠. 깨우기 위해서 늑대에게 소리를 막 질렀고요. And chased him away at last.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맞죠? 결국은 그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0: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이라고 되어 있네요.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조지가, 맞죠? 조지가 뭐 하는 게 걸렸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gether. gather이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것이거든요. 모으는데. 뭘 모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책을 잘 읽고 있다면, 아, 양들을 모아야지. 그의 무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지. 양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양을 빨리 모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The rest of his flock. 그래서 그의 양떼의 나머지, rest라는 것은 나머지가 되겠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의 양떼를 다시 모으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됐죠? George had learned that. George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웠냐면 A liar will not be believed. 거짓말쟁이는 will not be believed.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즉, 거짓말쟁이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안 믿을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거짓말쟁이를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더 이상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지는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다시 양치기 또 양들을 돌보고 하겠죠. 그러면 조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또할것 같아요. 너무 동화의 느낌을 와장창 깨는 걸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가 정말, 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느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느끼고 즐기는데 정말 좋은 이 독서라는 걸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it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it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it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it은 제가 다 설명을 우선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뭐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지금 제 손에 있는, 제 왼손에 있는 이 고양이가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전 착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어때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습니까? 맞죠? 아유, 맞아요. 착한 사람, 우리 착한 친구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 cat, 그 다음에 보니까 it is very cute 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매우 귀엽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a cat, a cat을 영어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면은 바로 it, 사물이기 때문에 혹은 동물이기 때문에 it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a cat 나오고 그 다음에 it, 그것은 혹은 이것은 매우 귀엽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it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면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온다. 자, 그럼 여기서 it은 뭔가? 여기 있는 이, 저기 있는 저 초록색 it은 뭔가? 이 it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동물, a cat처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맞죠? 그게 아니라 날씨나 요일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밝고 어두운 거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it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It is raining outside. 제가 비인칭 주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추후에 또 나오면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비가 온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인칭 주어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늘 나왔는 it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가 뭐냐면 가짜 주어이다 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 가짜 주어는 언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경우에요. To read every day is important 이라고 되어 있죠.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o read every day가 어때 보여요? 이 문장 길이가 있는데 이 문장 길이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read every day가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구나. 매일 독서를 하는 것, 매일 책을 읽는 것, 요까지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인 to read every day가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좀 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크거나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가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인공, 주어를 주어가 큰 것. 이 주어가 바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작게 줄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무엇을 쓰는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to read every day가 나오죠. 자, 그 대신에 어떻게 쓴다?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다가 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진짜 주어는 문장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 때 진짜 주어를 문장 제일 끝에 쓰고 가짜 주어인 it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되겠죠. 이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뭐다? 아까 전에 나와있던 이겁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이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거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주어가 좀 너무 긴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it을 적는다는 거죠. it을 제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이게 바로 가주어의 제대로 된 사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 맞죠?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진짜 주어인 진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가주어가 나오면 가짜 주어를 의미하는구나. 주로 가짜 주어는 it입니다.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to 보정사이거나, 맞죠? together 할 때 to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또 다른 것도 진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that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세 사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짜 목적어도 있는데 요 가짜 목적

0: 그거는 추후에 나오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만만하지 않은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ventually. Eventually. Eventually, the rain stopped and the sun came out. Flock. Flock.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Give up. Give up. He gave up trying to fix the broken toy. Scatter. Scatter.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Fast. Fast.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Rest. Re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st라는 것인데요. Fast가 참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른이라는 의미 여기 있죠. He runs fast라고 한다면 저처럼 아 날렵하게 그는 어떻다고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도 되고요, 빠르게도 됩니다. 둘 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fast라는 것은 이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baby is fast asleep. 아기는 is fast asleep. 어떻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ast가 깊이 잠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배가 아팠다. 맞죠? 같은 비읍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타고 다니는 배, 어떨 때는 나의 배 이게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두 배 할 때 그 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 파악을 오늘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0: 그런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같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이해를
1: 아시잖아요.
0: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아,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또,
0: 교훈은 쉽게
1: 느끼더라고요.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아, no, no, no. Okay. 저기, take a break, please. Food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첫, 어.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1: 응. 두 번. Okay. I have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